참지 못할 일이 없고 견디지 못할 상황이 없으며 또 바라지 못할 희망이 없고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이 생기는 거고 견디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믿음이 그때부터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아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알고 무엇으로 깨닫고 무엇으로 경험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계시로서 아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 이성으로 아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 인간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머리가 좋습니다. 모든 동물들보다 머리가 좋고요. 이 지적 능력이 뭐 우수합니다. 아주 탁월하죠. 따라올 존재가 없어요. 인간 그러나 그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소위 기독교는 이제 계시의 종교잖아요. 믿음은 계시 의존적 믿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외부 사건이거든요. 외부의 사건. 우리 인간의 어떤 탐구나 노력이나 공부나 학습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적인 외부 개입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게 계시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아느냐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인간 지성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혜로. 물론 박수 쳐줄 만하고 귀한 것입니다만 진정한 믿음은 계시적 지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말을 통하여 성령이 내게, 결론적이지만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또 수많은 종교는 다 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냥 뭐 신이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모든 신, 많은 신들이 있는데 세상의 우상들은 어차피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 우상들이 많잖아요. 형상화된 우상들이 막 길 다니다 보면 많고 또 뭐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우상들은 어차피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력과 지적인 접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차피 답도 없는 거예요. 진리도 없고 정답도 없는 것입니다. 상상력으로 무한히 만들 수 있고 인간의 지능과 지식으로 덧대어서 어떤 나름의 신을 정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반드시 알아야만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으로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지성적 접근은 가능하지만 지성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보다 크시고 인간의 미적 감각보다 더 아름다우신 거예요. 우리가 그 뭐 전통 유물이나 이런 또는 뭐 이렇게 문화재들은 종교적인 게 많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죠. 아이러니 당연한 거겠죠. 예쁘게 그려진 그림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예쁘게 만들어진 신상들만 남아 있어요. 예. 물론 뭐 너무 거대해서 손댈 수 없는 막 벽에다가 막 파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으나 못생기고 못난 이런 우상들은 사실 안 남아요. 다 멋있게 되어 있는 멋있고 화려하게 색채로 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의 산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미적 감각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미적 감각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이.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책을 막 이만큼 막 전집을 막 20권짜리 전집을 써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의 글로 다 담을 수 없는 그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크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지성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지성이나 또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삶의 형통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다 밑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밑에서 알아가는 것은 끝까지 못 갑니다. 어떤 사다리를 만든다 할지라도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사다리는요 하나님의 그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유일한 사다리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지혜의 진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만이 참 스승이셔서 마침내 자력으로 공부로 지식으로 드디어 깨달았어. 이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 오늘 보면 성령이 가르친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게 그거야 라고 정답을 얘기하실 때 진리를 깨닫는 역사.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잖아요. 아니까 오셨겠고 하나님을 사랑을 하시는데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다 사랑하실 거예요. 그죠? 사랑하기 원하고.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 속에 어떤 지식, 어떤 이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계시 의존적인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진리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기독교를 우리가 이제 목사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요. 여러분도 성도니까 많은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나중에 기독교가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될까, 또는 성도는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현대 지성의 한계입니다. 현대 지성의 한계. 우리 지금 굉장히 지성인이죠, 그죠? 요즘에 커피 식사하시고 커피 드시면서, 그죠? 많은 비용을 쓰잖아요. 거의 뭐 커피 안 마시는 분이 없는데, 그게 뭘 의미할까? 뭐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고 문화생활도 있겠으나, 인간의 지성이 높아진 거예요. 지적유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를 마시면서, 물론 수다도 떨지만 얘기도 하고 지적유의를 하는 거죠. 인간의 지성이 굉장히 발전했다는 거죠. 인간의 어휘나 인간의 이런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이요, 과거의 어르신들 따라오기 힘들 만큼, 말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죠? 말하는 게 재밌고 얘기하는 게 재밌고, 그러니까 이런 지성의 세계가 굉장히, 믿음도 지성적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지성으로는 건너지 못하는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믿음과 이성, 또는 믿음과 지성은 친구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과 이성, 믿음과 지성은 친구예요. 같이 막 갑니다. 가는데 나중에 어디에서 한계가 나오냐면,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아야 하고, 모든 것을 믿어야 하고, 모든 것을 바라야 하고, 모든 것을 견디는 구간이 오면, 이거는 이성으로 못 가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못 견뎌요, 더 이상. 왜냐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는 걸 견디는 것이고, 소망할 수 있는 걸 소망하는 거지, 사람들은 소망할 수 없는 거를 소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과 지성이 같이 친구가 되어 우리를 또 우리 안에 같이 막 하지만, 모든 것을 참아야 할 때 참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모든 것을 믿어야 할 때 계산기를 두들기는 그 지성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될 때 이성은 희망을 버립니다. 왜?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믿음으로서는 안 보이는 것도 희망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봤을 때 기독교가 나중에 뭐에 직면할까 생각을 하면, 지성적 신앙으로 살아왔던 성도들의 어떤 현대 지성의 한계를 아마 거기서 다 멈출 거예요. 홍해 앞에서 멈춰진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진정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사실 굉장히 그 기독교의 중대한 원리를, 그 믿음의 원리를 아주 깊이 있게 아름답게 전해주는 굉장히 귀한 본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진짜 다 외우고 싶은, 뭐 마음만 먹으면 외우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본문이 뭘 말씀하냐면, 믿음을 만들 수 없는 두 가지. 이건 절대로 믿음을 만들 수 없다. 믿음을 만들지 못하는 두 가지, 또는 믿음을 만들 수 없는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뭐냐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1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믿음을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냐 할 때, 일단 말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말로는 안 된다. 그리고 지혜로도 안 된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게 말과 지혜의 탁월함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은 당연히 뭐 논리, 수사, 웅변적인 걸 말하는 거죠. 달변가가 되고 아주 수사구사력이 굉장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아주 차근차근 하다 못해 정말 잘근잘근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말의 탁월함으로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혜, 이게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의 철학. 철학적인 어떤 탁월함을 가지고도 믿음이 생겨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믿음이 생겼다면 물음표 좀 한참 붙여야 돼요.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가 있는, 그걸로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만들지 못하는 것, 첫 번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또 하나, 비슷하지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믿음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죠. 설득력 중요하죠. 리더십에 중요하죠. 설득을 해야 돼요, 어쨌든요. 그죠? 뭐 전체 부정을 시키고 어떤 뭐 새로운 것을 긍정을 하든지, 아니면 막 공감을 하다가 뭐 이렇게 방향을 틀든지 여러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나 설득력 있는 이런 지혜의 말로도 믿음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뭘 말하냐면, 인간

이성은 절대로 믿음을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한테 막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찾아오시기 전까지 믿음은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뭐 조건은 성립돼도, 조건이 있어도 성령이 생기로 그의 코에, 그 영에 들어가지 않으면 믿음은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준비한 얘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설득력 있는 지혜로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기독교에 설득된 사람들은 믿는 성도가 아닙니다. 또,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 정신 얼마나 숭고하잖아요, 그죠? 진짜. 창조, 자연부, 이런 것들 시작해서 인간의 어떤 사랑들, 기독교의 정신들, 거기에 매료된 것도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 그건 믿음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기독교 사상. 기독교 사상 깊잖아요. 예. 기독교 사상. 또는 그것을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여서, 뭐, 국가에 접목시키려고 하고, 뭐, 경제에 접목시키려고 하지만, 기독교 사상을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인 사람 역시, 진정한 믿음인가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믿음은, 그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지혜에 있을 뿐인 거죠. 사람의 지혜로 설득돼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정신에 매료되어서, 아, 마치 그 뭡니까? 이게 뭐 하여튼, 알렉산더가 헬라 철학에 막 그냥 반해가지고 그걸 전 세계에 퍼뜨려야지. 이런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떤 기록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고, 또는 설득력 받아와서, 아, 이제는 가봐야 될 것 같아.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믿음이 완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뭐 그런 사상이나 정신이나 설득력이나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그분의 나타나심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믿음이 영적인 것인데 어떻게 지성으로 접근을 하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오늘 보면 알 수 없는 한 가지가 나와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통치자의 지혜,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통치자의 지혜죠. 밑에 막 석학이 얼마나 깔려 있습니다. 그 석학들이 막 해서 지혜의 결정체를 가지고 제시를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도, 통치자의 지혜로도 깨닫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듯한 십자가. 십자가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모른다. 통치자들의 지혜로도 알 수 없고 과학의 기술로도 철학적인 논리로도 어느 달변 능변한 웅변가의 이야기로도 십자가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있어서만큼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냐면 외부 개입이에요. 외부 개입. 누가 나에게 진리를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알려주실 때에만이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터득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결국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수집하고 또는 인간이 탐구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탐구해서, 밑에서 탐구해, 데이터 모아가지고 AI 돌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죠. 다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믿으면 믿어지긴 할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나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어야만 하는 그런 중대한 그 상황에서는요,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진짜만이 갈 수 있는, 진짜만이 건너갈 수 있는, 진짜만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건 못 견딥니다, 여러분. 못 참는 건 못 참는 거예요. 참아줘야 해야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이 저기 있다는 게 믿어져야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지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사랑 안에서만 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 경력을 의지하지 말고, 계시의 유일한 실체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 성령님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이 성령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직 성령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현대인들 머리가 너무 좋아요. 머리도 좋고 뒷받침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컴퓨터 치면요, 뭐 얼마나, 그죠? 예. 그러나 그게 계시가 아닙니다. 진짜로. 물론 이미 계시의 세계가 이렇게 밝히 드러져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이

또 검색하면 이만큼 나오잖아요. 그것을 안다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비로소 믿음이 믿음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대표적 현대지성으로 살고 현대의 어떤 문화와 운명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말과 또는 설득력 있는 이런 말들 또는 말과 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막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과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은혜를 많이 받는 것과 믿음도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은혜를 깨닫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는가의 질문과 얼마나 많은 은혜를 깨닫는가의 질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물질로서 얻을 수 없습니다. 사업이 잘 돼요. 그런다고 믿음이 좋아집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믿음이 좋아지고 사업이 떨어지면 믿음이 또 떨어지는 건가요? 몸이 건강하면 믿음이 좋아지고 몸이 약해지면 믿음 다 까먹고 하는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믿음은 물질의 산물이 아닌 이상 빈부나 귀천이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작용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병들고 병낫고의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우리로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분명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산물은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은혜를 믿음을 얻는 은혜를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물론 비유지만 날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그러다 지옥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형통한지 자색 옷, 명품 옷을 걸치고 속옷까지 명품인 거예요. 진짜 부자죠, 여러분. 그죠? 속옷까지 명품이고 날마다 외식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집이 그냥 파티 호화로이 연락을 날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 사람들이 야, 진짜 복 많이 받았다. 본인도 와, 우리 진짜 복 많이 받았어. 그러다 지옥 가는 경우도 있네. 물질과 믿음은 어찌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물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계시적 사건이죠.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으로만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라면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사람의 설득력이나 지혜나 물질의 풍요나 어떤 우리의 경력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시금 겸손하게 인간의 어떤 그 지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간의 지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다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겸손히 인정하면서 당연히 지성을 거듭나게 하시고 인식의 폭을 영원까지 연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기서를 보니까요, 욥기서가 이제 고난에 관한 어떤 신정론의 이야기잖아요. 욥과 그의 세 명의 친구와 꽤나 명석한 그 노인들의 어떤 명석함보다 더 뛰어난 명석함을 지닌 젊은 사람 엘리우까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의 고난의 문제가 뭐 어디 있느냐 이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 나온 모든 그 다섯 명의 사람, 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지 받은 사람들입니다. 욥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친구들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무지무지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제일 좋은 사람들. 나는 하나님 말하면 나는 밤을 쉴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질문과 답변 가운데 물론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오가는 질문과 답이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는 부분에서 그들이 그걸 자꾸 놓치고 있다는 거죠. 거기 수많은 정답이 나와요. 수많은 정답이 나오지만 그들이 경험했던 신앙의 수많은 정답이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을 다 담지는 못했다는 부분에서 그들은 겸손해졌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답만이 아니라 믿음은 질문과 더불어거든요. 정답으로서 믿음이 우리가 딱 정립이 되는 것도 있지만 질문으로서 엄청난 질문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 질문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질문이 찾아오면 믿음은 생겨지게 돼 있어요. 욥기서 보면 무수한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조차도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과 욥의 친구와 그 엘리후의

그 신앙의 경험으로 다 설명될 수 없는 분이고 그들이 물었던 수많은 질문으로도 다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니. 유한한 인간의 지혜와 유한한 인간의 지성과 유한한 인간의 인식이 물론 신앙적 경험인 것 포함해서 하나님의 어떤 광대하심을 담을 수 없는 거죠. 오가는 질문이 많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폭풍 중에 나타나세요. 폭풍 중에 나타나시면서 말씀으로 나타나시죠.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니네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무식한 이야기를 하느냐를. 욕과 친구들이 다 하나님 얘기한 거거든요. 그들이 뭐 창의력으로 얘기한 게 아닌 거예요. 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자신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도 그렇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 다 무식한 얘기 이제 그만해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냐? 그들의 무지는 무엇일까? 그들의 무지라고 하는 것은 이 한 가지 인간의 지성의 한계를 망각한 채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명심해야 될 것은 인간 지성의 한계를 망각한 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 말은 그런 인간 지성의 한계를 망각하는 순간 무지한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알고 얘기하는 그 다섯 명의 사람들에게 무지한 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겸손해지셔야 돼요.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든 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순간 다 무지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나중에 욥이 그러잖아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 입을 가린대요. 인간의 이성을 제한하는 거죠. 머리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데이터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는 것 가지고 울고 먹지 마시고. 다시 지금 입을 닫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다시 알리셔야 됩니다. 50년 믿음 생활하면 할 얘기가 무지무지 많아요. 그죠? 여러분도 믿음 생활 할 얘기 무지 많죠. 그죠? 마이크를 안 줘서 그렇지 마이크만 줘보세요. 할 말이 얼마나. 저도 할 말이 무지무지 많은데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들의 어떤 데이터나 신앙적인 경험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이라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하고 지성을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고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머리로, 좋은 거 오늘 얻었다, 컨텐츠를 얻었다, 이런 게 아니라, 영이 누리고, 영이 양식으로 경험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제 그런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 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죠. 계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우리 역사하시기 전까지,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어둠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십자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문제 쓰시오. 막, 서술, 앞뒤로 막, 빽빽하게 막, 이만한 전지를 쓴다. 이만한 뭡니까? 이만한 막, A3 용지를 쓴다 해서 믿음이 그런 게 아닌 거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지성을 뛰어넘고, 이성을 뛰어넘어서, 설명할 수 없는, 표현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느끼고 깨닫고 드디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더욱이 오늘 12절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 은혜로 주신 것은 은혜라는 것은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죠? 잘 아시죠? 은혜는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값이 없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과론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불하지 않은 것을 얻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나 살아온 날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행위와 노력이나 열심과 열정으로 관계되지 않은 그것과 무관한

0: 하나님의 은혜의 옷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과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생각을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이 정도의 값을 지불했으니까 권선징악 이렇게 해서 뭐 인과응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고 한다면 이거는 누구도 예측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했다고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노력과 무관한 것이요 지불한 인생의 노고와 무관한 것이라면 이거는 누구도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뭘로 보이셨냐 하면 오직 성령으로 보이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까지 성령님과 교감하고 교통하고 감동을 받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리고 돌아보고 예측을 해도 거기에는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을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 맺으면서요 십자가를 무엇으로 아는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유대인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는 인간의 생각이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비하신 모든 것 십자가의 은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을 위해 진짜 중요한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러기에 눈을 감아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이라면 귀를 막아야 들리는 거예요. 너무 세상의 뉴스나 유튜브의 이야기 백날 보셔도 여러분 거기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눈을 감아야 되고 귀를 막아야 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의 그 놀라운 마음과 생각도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 멈춰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음을 내려놓고 즉 지성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인식의 한계를 철저히 자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시금 의지할 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간 이성의 성령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우린 엄청나게 이성적이고 인간 이성에서 성령으로 옮겨질 때 드디어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롭게 와닿을 것이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드디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토요강단 지금까지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푸른숲 성산교회 054-272-7974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이 시간 매주 클래식에 한 걸음 가까워져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요, 교수님.
1: 네.
0: 나.
1: 네. 제가 우리 하은 PD님께 나라고 보내드렸는데요. 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제는 일단 하은 PD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0: 네.
1: 삶 속에서 어떤 일들 속에서 하은 PD님의 어떤 전문성을 드러내는 그런 장소가 물론 방송국도 있지만 네. 다른 곳에서도 있으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네. 우리가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을 땐 누구냐면요. 네. 어설프게 많이 하시는 취미분들. 프로페셔널한 부분을 건드리시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하은 PD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선을 좀 넘으셨어요.
0: 그런 상황이에요?
1: 네네.
0: 저한테?
1: 네.

0: 그러면 티는 최대한 안 내려고 하겠지만 솔직히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1: 네. 그렇지만 그냥 그 상황을 무마하고 지나가시는 건가요?
0: 우선은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극동방송에서 일하고 있고 네. 하다 보니까 뭔가 거기서 선을 넘으셨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또 말을 잘 못하는 타입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나갈 것 같습니다.
1: 네. 네, PD님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최상이지 않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뭐 하시기는 좀 어렵긴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생각해봤어요. 아, 그런 지점만 되면요. 속에서 저라는 인물이 마구마구 올라옵니다. 내가 나인데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주제는 내가 난데 그런데 내가 나여도 되는가 이것으로 끝맺으면 안 되겠지까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동행을 해보고요. 네. 첫 번째 찬송가를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네. 3절이요.
0: 3절.
1: 네, 간악한 마귀가 날 꿰어도 너 네가 그런 사람인데 지지 마 라고 꿰어도 네.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0: 아멘
1: 아멘 찬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찬송가의 가사 특별히 3절을 좀 유의를 해서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0: 네, 오늘 쉬운 클래식 함께한 찬송가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새 찬송가 433장의 찬송가로 함께했습니다.
1: 네.
0: 네, 오늘 주제가 나라고 하는 네,
1: 네네.
0: 주제인 것 같은데 오늘 어떤 곡들을 좀 소개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1: 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곡으로는 헨델의 파사칼리아라는 곡을 한번 감상해 보실게요.
0: 네.
1: 후에 할보르센이라는 작곡가께서 편곡을 하셨는데, 파사칼리아는 바이올린과 첼로가 연주되기도 하고요.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연주되기도 하는데, 저는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곡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나라는 사람을 주장을 하면 음악에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다고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이렇게 대립군으로 나왔을 때, 나 여기에서 너한테 지지 않을 거야 라고 연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곡을 들어보시면 어떤 부분에서는 비올라가 자칫 양보하는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아, 줄을 비올라가 잡고 있구나. 바이올린이 주인공이구나. 라는 걸 정말 쉴틈 없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 이 곡을 들으시면서 어떤 파이트 기운을 세워드리려는 것이 아니라요.
0: 예.
1: 어느 부분에서는 나의 의견을 무조건 접는 것만이 그것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은 아니다를 파사칼리아에서 저는 늘 느꼈던 것 같아요.
0: 네.
1: 다만, 내가 갈 자리와 아닌 자리만 구분할 수 있다면 정확하다라는 어떤 선은 있어야 되지 않나. 자, 그래서 이 곡을 통해서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비켜주고 나오는 곳이 어딘지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어떤 바이올린과 비올라 간의 힘겨루기라기보다는
1: 네.
0: 네, 뭔가 이 둘의 어떤 장점의 극대화라고
1: 그렇죠.
0: 해도 될까요?
1: 네. 너무
0: 네.
1: 좋은 해석입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럼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 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처드 용재 온일과 양인모 바이올리니스트가 함께 합니다.

0: 첫 번째 클래식 곡이었습니다. 헨델 할보르센의 파사칼리아라는 곡이었고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쟁쟁하게 연주를 하는
1: 그렇죠.
0: 그런 느낌이 드네요.
1: 네. 네. 마치 의견을 서로 강력하게 내어놓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을 받고요. 그 다음 곡으로는 제가 뭘 준비를 했냐면 네. 여러분 고전 중에서 어쨌든 나라는 인물들 우리는 절대로 져줄 수 없어 에는 저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 오, 아, 그런가요?
1: 두 가문 간의 그 어떤 팽팽함이
0: 그쵸.
1: 아, 이 비련의 주인공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음악을 들려드려 볼 텐데요. 발레 음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1: 일단 여러분 할보르센이 편곡한 우리 그 헨델의 파사칼리아를 들으셨을 때는 뭔가 선율들이 많이 들리셨을 거예요.
0: 네.
1: 근데 그 다음은 제가 현대 작곡가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프로코피에프라는 작곡가이고요.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서 작은 소녀라는 그러니까 줄리엣을 상징하는 그런 곡을 발레곡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텐데 하은 PD님은 현대곡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작곡이 되어지고 있는 곡들이 포함이죠.
0: 네네.
1: 현대곡의 느낌은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0: 세련되고 뭔가 선율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뭐 그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1: 그러면 조금 반대급부로 한번 네. 접근을 해볼게요. 고전에서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심플함을 연주해줬다라고 하면 이제 낭만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차이콥스키도 만나고 브람스도 만나면 뭔가 인생이 담긴 듯한 풍부한 굉장히 낭만적인 음악들이 나옵니다.
0: 네.
1: 자 그러면 사실 다 보여드렸어요. 깔끔함도 심플함도
0: 그러네요.
1: 낭만적인 것도 정갈한 것도 그럼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0: 오히려 좀 도전적인?
1: 그러니까 도전적인
0: 특이하다고 해야 하나?
1: 특이하다 너무 좋습니다.
0: 그런 쪽일까요?
1: 네 여러분 우리는 협화음이라고 하죠. 무언가 잘 들어맞는 딱딱딱 그 자리에 맞는 음정을 들을 때 마음의 평안을 느낍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한 음정들이 있어요. 불협화음이라고 하거든요.
0: 네.
1: 그런데 현대 사조에서는 그런 음정들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프로코피에프가 처음에 발레곡을 의뢰받고
0: 네.
1: 이 곡을 작곡을 했을 때 그 당시 무용가들이 거절했다고 해요.
0: 왜요?
1: 리듬이 너무 어렵고
0: 아~
1: 음정도 그렇고 박자를 맞추기도 어렵기 때문에 공연이 불가하겠다. 라고 시작이 되어졌던 곡인데 지금의 여러분은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코피에프의 그 어떤 현대적인 감각의 로미오와 줄리엣 중 작은 소녀 감상해 보실게요.

0: 네, 쉬운 클래식 두 번째 클래식 곡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 작은 소녀 네. 네, 함께 듣고 왔습니다. 교수님, 약간 작은 소녀라고 해서 네. 그런지 약간 찬찬한 느낌의 그런 네. 선율이 좀 흘러가는 듯한 느낌도 들고 네. 여러 가지 감상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일단 프로코피에프는 러시아 작곡가거든요. 네. 그런데 초연을 그 나라에서 거부당했어요. 너무 이상하다. 특이하다. 그래서 체코에서 초연을 네. 하셨고요. 그 뒤로는 계속 이제 여러 곳에서 올라오게 되는 음악입니다. 다음 곡으로 제가 똑같은 러시아의 작곡가인데 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차이콥스키의 곡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또 준비해 왔습니다. 피디님 네. 차이콥스키의 그 어떤 사진은 못 보셨죠?
0: 사진은 못 봤어요.
1: 저는 차이콥스키의 눈을 참 좋아합니다. 네. 색상이 에메랄드 빛으로 어떤 유럽의 호수를 스위스의 호수를 연상케 하는 그런 깊고 그래요? 그윽한 눈빛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예민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곡을 작곡할 때 이분의 곡은 정말 예민하고 무언가 날카롭고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분의 배경을 알았을 때는. 그런데 차이콥스키 음악은 늘 광대하다는 느낌을 저한테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어떤 나고자란 배경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렸을 때 꽤나 유복하게 자랐던 그런 작곡가의 어떤 상황에서 왔던 음악들이라면 또 이런 음악들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차이콥스키의 곡도 처음에는 좀 실패했어요. 프로코피에프의 곡이 현대적이고 리듬이 어려워서 네. 정작 춤을 추시는 발레리나들이 발레리노들이 거부를 하셨다면 차이콥스키의 곡은

0: 초연에서는 큰 반응을 얻지 못하셔서
1: 그래요.
0: 많은 조언 그리고 수용 뜯어고침에 경로를 지나서 네. 다시 나오게 된 곡이 지금 여러분이 듣게 되실 곡들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일단 우리 차이콥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 서곡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0: 차이콥스키의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 환상서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곡을 들으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술가 분들은 네. 뭔가 자신이 이렇게 딱 내놓은 어떤 결과물에 대한 뭐랄까 자존심?
1: 자아가 쓰시죠. 맞아요.
0: 네. 네. 그게 굉장히 강하실 것 같은데 그럼요. 앞서서 설명하셨다시피 이 분이 거절당하셨고 네. 네, 곡을 뜯어 고쳐야 하는 네, 그런 네. 상황에 놓였을 때 굉장히 스크래치가 많이 났을 것 같거든요.
1: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작곡가에게 작품이라는 것은 내 아이와 같으니까요. 근데 내 아이를 거절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차이콥스키 같이 예민한 인물이 네. 이 모든 것을 수용하기까지는 과연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를 너무 많이 생각을 해봤고요. 피디님 왜 우리가 산 넘어 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 산을 억지로 넘으려면 정말 그런 고역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조금 포지션을 바꾸기로 했어요.
0: 어떻게요?
1: 탐험가 포지션으로요.
0: 탐험가.
1: 네. 네. 이 산을 내가 억지로 넘어야 되는 산이 아니라 네. 뭐가 있을지 너무 궁금해서 근데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력이라는 단어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0: 물에 뜨는.
1: 네. 네. 물에 들어가면 난 이렇게 무거운데 물에 뜨는. 네. 내 힘을 빼야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 네. 오늘 곡들을 제가 감상을 하면서 그 마음의 자아가 센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겪기까지는 쉽지 않았겠다. 그렇지만 내 힘을 빼고 기도 위로 떠오른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내실을 기하는 네.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로 귀결해봅니다.
0: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나 중심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은데 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정

0: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오늘 이 쉬운 클래식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네. 그런 시간이 됐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아, 네. 교수님 끝인사 네, 전해주시면서 오늘 순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삶 속에서 살았던 시간이 참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력처럼 우리 몸의 힘을 조금 빼보기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좋은 클래식 음악으로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쉬운 클래식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반석. 오늘 이 시간은 포항 할렐루야 교회 성동경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물 같은 확신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확신은 높은 단계의 믿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면 믿음 중에 제일 강한 믿음이 확신이다 이르기 쉬운데 아닙니다. 확신은 믿음의 높은 단계가 아니라 이 확신은 관계의 깊은 단계입니다. 그것이 확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깊어요.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입니다. 아, 믿어야지 하는 확신이 아니라 믿어지는 확신, 호흡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이 확신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믿음이 확신입니다. 자연스럽게 저절로 믿는 것을 확신이라 말한다. 관계가 좋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에서 은혜를 말할 때 그 은혜는 선물을 가리킵니다. 선물. 이 확신은 내가 연단 받아서 훈련 잘 받아서 이제 깨달았다, 이제 나는 깨우쳤다 하고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가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물 받아서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선물 받으면 먼저 기뻐하고 봅니다. 참 기뻐요. 기쁜 다음에 선물 포장지를 떴습니다. 기뻐하고 선물의 내용을 보는 거죠. 확신이 그렇습니다. 확신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태도로 나타납니다. 확신은 태도로 나타나요. 말로, 무슨 음성으로, 음색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를 예수님이 비유로 등장시켰었습니다. 두 사람의 태도가 아주 다릅니다. 바리새인의 태도가 다르고요, 세리의 태도가 다릅니다. 사실 태도가 능력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사회생활, 직장생활 할 때의 태도가 능력입니다. 태도가 좋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주시기 위해 선물을 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선물을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서 곧장 세상을 배웁니다. 곧장 세상 소리 듣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아마 TV일 겁니다. 세상 소리입니다. 세상 그림입니다. 배웁니다. 철저하게 배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벗어날까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태도를 거기서 굳히고 맙니다. 그럼 나중에 예수 믿겠다 하고 예수님 믿게 돼서 오는데 굳혀진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가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내기가 어렵다.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시는 게 아닌데 주셔도 나타낼 줄 모른다. 막혔다. 딱 막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태도가 굳어지면. 태도가 굳어진 데서 태도가 열려지고 풀어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주고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값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면 그 예수님의 피값이 여러분의 죄값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믿으면 그 죄값을 여러분이 치른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십니까? 이 죄인들아 너희 좀 편하게 살아라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그 좋은 관계 속에 살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살게 됩니다. 좋은 관계를 살게 됩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진짜로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관계를 깨뜨릴 사람이 없습니다. 도저히 내 사랑 받아주지 않는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다르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막힐 때 기다려줄 뿐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럴 때 내가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감사하고 더 기쁘고 익어가는 겁니다.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필요 없는 일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원수 같은 가시 같은 사람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의 깊은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서 누구에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시 이웃으로, 때로는 참 어려운 동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죄 없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것 힘없어 죽은 것 아니다. 내가 죽은 것 그냥 죽은 것 아니다. 너희를 새롭게 부활의 영성으로 다시 새롭게 새 피조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 새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뜻대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이 이것을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기뻐서 아픈 것을 기억도 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예수님은 기억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일평생 살아가면서 적지 않게 기억할 텐데, 내가 누구 때문에 아팠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수치를 당했는데, 이거 좀 많이 착한 사람은 조금 생각할 건데, 생각 안 할 수는 없을 것인데 예수님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수치 당한 것 모르나 모르나 하지 않습니다. 왜? 기뻐서. 뭐가 기뻐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기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언적으로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예언적으로 기뻐하십니다.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될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삶입니다. 확신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예수님이 제일 좋으신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좋으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따라오는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좋으신 것은 하나님과 관계였습니다. 엄청난 군중이 막 와, 이분이 메시아인지를 모른다고 따라올 때도 예수님이 야, 내가 이제 성공하였구나 하시지 않고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사귐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역보다 낫고 어떤 성공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공을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둘도 없는 성공입니다. 모든 것을 성공시키는 성공입니다. 여기서 모든 성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풀무불에 떨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고 왕에게 절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긴다는 그들에게 사랑하는 왕도 피할 수 없던 명령, 풀무불에 던지는 것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풀무불을, 무서운 풀무불을 7배로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던진다. 그래도 이럴 때 그 세 친구들은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것이고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 그 다음 나옵니다.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떨어져도 나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 확신입니다. 이 확신님 풀무불이 이기지 못한다. 주님 우리에게 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풀무불도 다른 건 다 이겨도 여러분 확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진 사람 중에 순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세워진 사람만이 순교자가 될 수 있어요. 최강의 사탄의 무기 죽은 권세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갑니다. 초월합니다. 죽음이 무서울 수가 없어요. 확신의 사람입니다. 이 확신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확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정립된 사람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태도는 확신에서 따라 나온다 그랬죠. 태도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확신의 표현이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은 말하자면 태도의 능력이에요. 확신 있는 사람은 태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렇게 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하고 카멜레온처럼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온전한 진실한 태도를 지키며 나가는 건 그 태도의 능력이 확신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선물 받은 기쁨이 그 태도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이렇게 믿게 됩니다. 태도의 능력을 지키고 누리는 거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라는 그 지역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름 대신에 지역명이 나오는데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다. 찾았습니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달려왔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장애를 무릅쓰고 불가능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들에게 자녀를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 원인을 밝혀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씀. 이 여인이 어떻게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태도의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보세요. 예수님이 보신 게 맞았잖아요. 예, 이방인은 개 취급을 받는 건 내 압니다. 나 이방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사람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로부터 짐승 취급을 받는 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짐승 취급을 받더라도 내가 개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걸 기다렸다. 내가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여인에게 네 딸이 나왔다. 즉각 귀신이 떠나갑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그 말씀하셨죠. 그 여인을 주님이 아신 것입니다. 야, 태도의 능력을 가졌구나.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내 능력을 얻어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하고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나를 참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방인인데 그렇구나. 주님이 아셔서 이 사람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이다. 관계의 믿음이 태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다. 유대인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얼마나 태도의 능력이 없는지 태도의 능력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막 말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확신을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괴로워요. 오늘도 괴로워요. 그러면 괴로워요. 주님 괴로워요. 스스로 확신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확신인데 무서워하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확신하면 기뻐해야 되지. 어떻게 확신하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막, 이 확신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확신하는 법이 없잖아요. 확신은 기쁨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물 안 주신 사람 없습니다. 안 받아들인 사람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관계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확신을 얻은 사람은 이 확신이 자유롭게

나타나며 살도록 친밀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이유입니다. 자주 부르시죠. 시시때때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은 매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묵상의 자리에 큐티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집니다. 성경 누가 잘 이해하나 하는 대회가 아니라 누가 고사한 걸 찾아내느냐는 그런 시합이 아니라 그런 경련이 아니라 그런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감입니다. 못 찾아내도 좋아요. 하나님 생각하면 충분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 친밀감이 내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첫 번째의 변화가 나예요.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의 첫 발걸음은 나예요. 나의 변화예요. 기도의 첫 번째 변화는 나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변화를 이루는 기도가 흘러가지 못한다. 내가 변화되지 못하면 변화시키는 기도가 막혀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기도가 되게 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나 자신의 변화인데 변화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내게 나타나니까요. 내 기도의 열도가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그 친밀감의 기도가 나를 변화시킨 그것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세리를 주님 보여주십니다. 바리새인의 확신도 있었지만 이 세리의 확신도, 세리의 확신도 있었어요. 세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 돼. 그러니까 본문에 여러 죄인들 명단이 쭉쭉쭉 나오는데 이 죄인 명단 가운데 가장 지옥이 밑바닥처럼 나오는 이름이 세리입니다. 세리. 그렇게 미움받았어요. 그렇게 길들여졌어요. 거기서 배웠으면 태도가 굳어진 겁니다. 세리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세리는 됩니다. 태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봐도 변함없이 진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최고의 능력은 내가 변화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 능력 전에 여러분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나면 병 낫는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나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나를 개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계속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노크합니다. 노크합니다. 이제 태도를 좀 바꿔볼래? 너보다 내가 더 기다린다. 내 이름이 달렸기 때문이다. 너는 애타게 기도하지만 나는 더 애타게 기다린다. 너다. 네가 문 열어주면 된다. 태도. 확신해서 나오는 거죠. 선물의 기쁨. 이 세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선물 받은 사람이 있고요. 선물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겁니다. 하여간 하나님은 골고루 모든 사람에게 다 선물을 주십니다. 받을 수 있는 대로 다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는 대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나 이만큼만 받을래 하는 분은 그만큼 받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더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받겠다는데 하나 더 줄 수가 없어요. 담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담아가시면 돼요.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정말 믿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선물을 마음껏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사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신인 자는 찾으세요. 잃어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선물 받아서 기뻐세요. 확신 가지고 살 때가 있었어요. 기뻐세요. 지금 아니에요. 잃어버린 겁니다. 분실했어요. 제가 중학교 입학 때 좋은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유학하는 형이 와서 자기가 쓰던 만년필 아주 좋은

0: 온 만년 비싼 만년필, 만년필을 주고 가세요. 축하해.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만년필을 주고 갔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기분이 참 좋았어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근데 언제 잃어버리지 그만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슬플 수 없었어요. 혹시 그 형님이 알까 싶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속으로는 아까워서 견디질 못하고, 뭐몇 날을 울 정도로 슬펐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요 근래에도 가끔씩 꿈에 만년필이 나옵니다. 만년필 꿈을 꿉니다. 세상에. 만년필이 꼭 살아있는 사람처럼 막 뛰어다니고 내가 잡으려고 하다가 꿈 깨기도 하고. 그렇게 상처가 됐던 모양. 여러분, 확신 잃으면 그 정도 할까요? 더 슬퍼요. 그 슬픔 잊으려고 세상 일에 바쁘지 마세요. 차라리 슬픔을 아는 게 좋습니다. 확신을 잃어버린 슬픔. 하나님 주신 확신, 당당한 그 확신,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든든하게 믿고 살수 있는 그 확신을 잃어버린 것, 애통해하며 이제 찾는 겁니다. 분실한 것을 찾으십시오. 분실물 찾는 장소가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분실물 찾는 장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확신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받으면 됩니다. 배워서 되는 것 없습니다. 깨달아서 되지 않습니다.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으십니다. 은혜로 부으십니다. 성령으로 부으십니다. 확신. 그러니까 받으면 받았으므로 그때부터 이분의 체질이 바뀌게 됩니다. 겸손 체질로, 온유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는 그만큼 좋은 겁니다.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고백하며 살게 됩니다. 확신의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1: 지금까지 할렐루야 교회 성동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62-2479번 054-262-2479 포항 할렐루야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울산에 사시는 구인경 집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극동방송의 전도 이벤트에 참여해서 전화특공대가 되어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1: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영접해주셔서 진짜 어떤 분은 따님들이 다 믿으시는데 엄마가 안 믿으셔서 따님들이 다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 그냥 믿으시겠어요 하니까 모든 말에 네,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너무 기뻐서 진짜 막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도.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집사님은 이제 전도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1: 왜 저희가 자녀들한테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봐 하잖아요. 먹어봐, 맛봐. 그러면 진짜 맛있는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동참해 보니까 하나님

0: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거 너가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느껴봐 이런 경험을 했어요.
1: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구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6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훌쩍 지나갔죠? 오늘은 현충일 아침이기도 한데요. 조기 개항하셨습니까?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단체로 이제 국기를 달아주다 보니 태극기 만질 일이 예전보다는 적어졌죠. 예전엔 잘 보관하던 태극기를 직접 개양하고 또 내리면서 아 오늘 이런 날이었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독립운동가 중 크리스찬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미국인 농장에서 오렌지 따는 아주 힘든 일을 하실 때 이야기예요. 그때가 29 청년일 때인데요. 동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늘 습관처럼 했대요. 여러분, 오렌지 한 개를 따더라도 정성껏 땁시다. 오렌지 나무 한 그루를 정성으로 가꾸는 사람이 바로 애국자입니다. 라고요. 지금은 비록 남의 나라 농장에서 오렌지를 따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주인 정신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그 태도가 결국은 나라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정성은 결국 미국인 농장주에게 감동을 줬고요. 우리 동포들의 지위까지 높여줬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오렌지 따는 일을 정성껏 하니 애국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작은 일에 정성을 당한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아멘. 네, 오늘 귀한 아침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주리의 찬양입니다. 나를 통하여

소프라노 신델라의 내가 매일 기쁘게까지 찬송과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 결국 애국자의 모습이다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네, 성경에도 아주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인물이 있죠. 요셉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는데요. 인생이 왜 이 모양일까라는 원망 대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해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정성을 다했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으로 펼쳐졌을까요? 비록 죄수 신분이었지만 주인 정신을 가지고 정성껏 살아낸 요셉. 결국 주변 나라까지 살려내는 총리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칼맨의 구주 예수 의지함은 그리고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과 함께하죠.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소프라노 손예지의 이제야 돌아봅니다. 크룩스의 예수나를 위하여 이화 챔버 콰이어의 저장미꽃 위에 있을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우린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하겠어. 그리고 오늘 하는 이 일상이 반복되는 이 일상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작은 자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또 다음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축복하노라 연주 찬양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말씀 따라서 주말씀 따라서 이 시간에는 포항연희교회 문성용 목사님께서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꿈을 현실로 성취하는 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세상에는 좋은 식당들이 많습니다. 요즘만큼 식당 좋은 식당들이 많을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 이제 더 레스토랑트라는 권위의 잡지에서 매년 세계에서 가장 이제 뛰어난 가장 잘 나가 제일 좋은 식당들을 한 50개씩 뽑아서 소개를 하는 그런 잡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부분 프랑스 식당이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식당들이 영국 식당 그리고 이제 미국 식당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양 요리에서는 조금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에 있는 식당이 한 2010년 정도부터 내리 7년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식당 1위를 계속 차지를 했던 겁니다. 이 식당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로부터 북쪽으로 약 160km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에 있는 식당으로 이름이 엘블리, 우리로 치면 그냥 불독, 그 개 이름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엘블리라는 그런 식당입니다. 이 식당의 주인, 이제 주인 겸 주방장은 페란 아드리아는 분인데 이 식당이 얼마나 예약하기 어렵냐면 뭐 식당 예약이 수년과 미리 다 차일 정도이고요. 예약을 받겠다, 1년치 예약을 받겠다 그러면 하루 만에 1년치 예약이 다 찹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숫자,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8천 명에 불과한데 그날 몰리는 예약 건수가 200만 건, 뭐 거의 200배 이상 몰리는 것이죠. 그러니 뭐 귀족들, 왕족들, 뛰어난 스푼진 분들도 거기에 어떻게든 예약해보려고 하지만 예약이 잘 되지 않는 거 어려워요. 미국의 이제 권위 있는 잡지인 그 뉴욕타임즈에서 어느 날 이 식당을 알게 돼서 아, 그러면 우리가 이 취재, 한번 이 방송에 이 식당을 다루고 싶으니까 한 2주일 뒤에 이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 아, 뉴욕타임즈니까 제가 특별히 2년 뒤에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할 정도로 이 식당에 이 예약 받는 게 너무 어렵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변방에 있는 스페인에 있는 작은 식당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세계의 최고 1위의 자리에서 수년간 머무르는 그런 식당이 되었는가. 그 이야기가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 식당의 주인이 본질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당의 주인은 이 식당을 통해서 얼마나 이익을 남길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식당 주인의 마인드,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 가게를 찾아주신 그 손님에게 세계 최고의 음식을 세계 최상의 서비스로 대접할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동시에 아무리 자기의

열심히 해도 50명 이상으로는 손님을 받기가 어려워서 식당도 50석으로 딱 정해놓고 1년 내내 식당을 여는 것이 아니라 1년 중에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만 식당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10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 최고의 재료가 무엇인가, 그 재료를 어떻게 공수할 수 있는가, 요리를 연구하는 데 또 6개월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이 요리의 진심이란 걸 느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약하기 어렵고 줄을 서는데 매년 이 적자를 거듭하다가 결국 2011년에 이 가게를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을 세우느냐? 세계 요리 주방장들을 다 초빙하여서 요리를 연구하고 요리를 가르치는 전문 창의성 센터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요리에 진심인가, 뭐 조금 속된 말로는 미쳤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본질에 얼마만큼 집중하느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본질, 그걸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본질, 그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본질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총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여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이 꿈을 현실로 성취하는 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인생마다 다 꿈이 있고 소원이 있으시죠? 그 심령에 품은 꿈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반드시 현실로 성취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가문에는 기쁨이요, 이웃에게는 축복이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자신의 꿈과 소원을 이룬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요셉이지요. 그래서 이 요셉의 별명은 또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요셉은 어떻게 그 꿈을 성취할 수 있었을까? 그냥 꿈을 꾸기만 하면 누구나 다 꿈대로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대통령만 수백만 명이 나왔어야 됩니다. 왜냐? 초등학교 가면 장래 소원, 장래 희망, 대통령. 요즘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한 반에 한 반 정도는 대통령 되겠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래도 반에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꿈이 중학교 정도 올라가면 조금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보통 세 가지. 교수, 의사, 법조인.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꿈을 꾸죠. 그러나 꿈꾼다고 다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꾼다고 꿈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꾸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 그 꿈을 품는 단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성취시켜 주시는 거죠. 저를 한번 같이 입술을 열어서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꿈을 품자. 그렇다면 이 꿈을 품는 것은 무엇인가? 어머니가 태중에 아가를 10개월 동안 막 무슨 일이 있든지 품듯이, 닭이 알을 낳으면 알을 낳는다고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어미가 그 알을 부화될 때까지 한 달간 꽉 그 알을 품고 있어야 돼요. 뭐 비가 내리든 바람이 불든 어떤 일이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꿈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의 변화와 역경에 굴하지 않고 그 꿈을 나의 삶의 일부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인내의 자세를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한 어린이가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들아, 별 보고 있니? 아들이 대답했어요. 아버지, 아니에요. 저 별이 아니라 저는 달을 보고 있었어요. 아, 그래, 달을 보고 있었구나. 왜 달을 보고 있니? 아빠, 저는 저 달에 꼭 가보고 싶어요. 저 달에 제 발을 디디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아, 이놈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는 상상도 못한 놀라운 꿈을 꾸니까 그 아들의 꿈을 칭찬했어요. 아들아, 그건 좋은 꿈이다. 그건 멋진 꿈이다. 아마 너희 시대에는 분명 과학이 발달하여 저 달에 사람이 발을 딛고 살 때가 올 것이다. 그 꿈을 품어라. 그때부터 이 소년이 그 꿈을 품고 그로부터 정확히 30년 후에 미국의 우주비행선의 선장이 되어 그 달에 올라가 그 달에 두 발을 딛고 돌아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인터뷰했냐. 제가 달에 가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달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우주비행사 아폴로 15 달 착륙선을 조종했던 제임스 어윈이란 분입니다. 누구나 다 꿈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고 바라는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품어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어미가 그 자녀를 품듯이 제가 이 꿈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를. 요셉이 어린 시절 열 개의 볕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할 때 그 꿈을 마음에 품었어요. 품고 인내하여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애굽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살리는 놀라운 복의 근원으로 그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는 소원이 있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꿈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광야의 시기를 보내야 됩니다. 광야로 나가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 그의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아주 노년에 이 요셉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의 아내 라헬로부터 이 요셉을 얻었어요. 얼마나 그 요셉이 귀한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성경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채색옷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로 치면 무슨 색동옷, 무리가 화려하고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간 그런 색동옷이냐?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를 잘 찾아보면 이 채색옷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들었냐? 소매가 긴 옷을 온, 소매가 이 넓은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예전에 조선시대 이럴 때 보면 선비들이 다 이 소매가 넓은 옷을 입었습니다. 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인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소매가 촘촘하고 좀 여며지고 이 소매가 좁은 옷을 입었어요. 근데 선비들은 다 소매가 넓은 옷을 입고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뭐예요? 이 옷은 일하는 옷이 아니라 뽐내는 옷이죠. 뽐내는 옷.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을 별로 고생시키고 싶으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이제 자녀들과 손주들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귀하시죠? 내 자녀만큼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그게 이 야곱의 교육법이었어요. 요셉만큼은 절대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교육법에 반대를 하신 거예요. 야곱이 17년 동안 요셉을 고생 한번 시키지 않고 키우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예요. 야곱아, 너의 교육법이 틀렸다. 그 방법으로는 이 요셉의 꿈을 성취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는 요셉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 요셉을 광야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17년 동안 에이즈 중지 그렇게 키웠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아서 요셉은 광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아들이 죽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광야, 특별히 저는 이제 이 광야 학교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광야 학교로 보내서 특별 과외, 특별 훈련시키셔서 13년 뒤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것.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채색 곳에 머무르지 말고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을 적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고생을 두려워해서는 인물이 될 수 없어요. 영어, 수학 이런 것만 과외시키는 거 말고 신앙의 훈련을 더 특별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가르치고 광야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요 이 광야학교의 선배였어요. 선배. 광야학교 출신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아들만큼 뭐 이렇게 교생시키지 않고 이렇게 좀 그렇게 어떻게든 감싸해 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아주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난 다음에 집에서 지낼 수가 없어서 광야로 나아갔어요. 광야길을 하루 동안 걸었는데 해가 졌어요. 그래서 밤을 지내야 되니까 돌을 베개 삼아서 잠에 들었어요. 그 잠에 들었는 그 꿈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극적이고 아이러니한가 하면 사실 야곱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의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 그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그의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그의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아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모계를 중심으로 신앙이 전수되던 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듣기는 들었으나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적이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로 나아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따뜻한 뜨거운 만남이 없었는데 광야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모태신앙의 이 약점, 안 좋은 단면을 야곱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체험 없이 부모의 신앙으로 살다가 야곱이 그 광야로 직접 나오게 되면서 그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이번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게 바로 광야학교의 장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되어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는 인간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속에서 살아가기로 그 인생이 축복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을 야곱은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그 광야학교 출신인데 근데 자기 아들 요셉은 고생시키지 않으려다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 아들 요셉을 광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요셉이 끝까지 야곱의 품속에서 채색옷만 입고 살았다면 아마 요셉은 애굽의 총리도 될 수 없었고 어느 누구 하나 살릴 수 없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켜 주셔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세계를 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광야 같은가? 내 자녀의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것은 고난과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더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훈련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의 자녀들도 늘 광야교회에 기꺼이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의 꿈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실천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실천법. 그것은 유혹에 지지 말고 현실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유혹에 지지 말고. 저를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현실을 살게 하소서. 우리는 꿈이나 믿음을 약간 이상적인 것, 허황된 것, 뜬구름 잡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

절대 현실로부터 멀어지거나 현실을 기피하지 않고 자기에게 놓인 그 상황에서 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 적응을 아주 잘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가 원래는 부잣집의 막내 아들, 험한 일은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이제 남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으니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해본 적도 없던 그 고생스러운 일들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버림받게 되었으니 그 형들을 원망하는 마음, 얼마나 상처. 그런데 그가 거기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조금도 그 상황을 어려워하지 않고 억울하게 노예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순간에 바로 적응하여 최선을 다해 일을 했어.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자기 집에 총무가 됐어.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또 한 번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떨어졌어. 죄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감옥에 갈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거기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해서 감옥에서도 총무 역할을 맡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꿈을 품은 사람은 현실을 살며 최선을 다해 적응하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태신앙으로 자란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약점이 또 한 가지 있다면 이것을 잘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잘 지내는데 학교나 직장, 사회에 가서 적응을 못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왜냐? 거기 가면 까다로운 사람, 못된 사람, 나쁘게 구는 사람, 욕하는 사람, 뒤에서 흉보는 사람, 속이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꺾일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밥이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오히려 믿음으로 세상을 우리의 밥이다 생각해야 되는데 밥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을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의 모습으로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인 정신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 육상선수.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 아니, 군인, 육상선수, 농부, 이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가는지. 군인은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훈련, 국가, 충성하여 수고하는 사람들. 육상선수는요, 얼마나 절제하며 살아가는지 먹는 거 다 절제하고 쉬는 거, 자는 거 다 절제하고 새벽 운동, 아침 운동, 오후 운동, 저녁 운동, 하루에 운동밖에 없어요. 얼마나 절제한지 몰라요. 농부,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늘 돌봐야 이 농사가 되지, 안 돌보면 농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삶 승리하기까지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고, 경기하는 자와 같이 주님께서 주실 그 승리자의 관을 기다리며 절제하며 달려가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추수 때에 넘치게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쉬지 않고 뿌리며 땀 흘리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과 법칙이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고 현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것. 요셉에게도 유혹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 말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바로 6절 앞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는 칭찬을 하는 기록이 나와요. 이 요셉의 말로 치면 이제 뭐 조각미남 아니면 얼굴 천재 그 정도 될까요? 근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외모를 이렇게 빼어나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4명 정도 나오는데, 한 사람은 지금 여기 이제 말하는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마지막 네 번째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을 그 미모를 칭찬하세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요셉은 물론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아주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요. 사울왕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으나 계속 하락곡선을 그리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되었고 그의 아들 압살롬은 하나님 내가 제일 잘났다 그러다가 젊은 날 반역을 일으켰다가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렇게 이제 똑같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는 칭찬을 받은 장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두 사람의 인생은 축복을 받은 반면에 두 사람의 인생은 저주가 되어 망하게 되었는가? 그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유혹을 이기는 법, 유혹을 이기는 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주신 장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잘하는 것 하나씩 다 있죠. 그러나 그 장점은 그것만으로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인물이 좋은 사람은 그 장점을 대하여 유혹을 이기며 그 장점이 축복이 되지만 유혹에 지면 바람둥이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것을 그 장점을 축복으로 여기면 축복이 되지만 그 장점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그 장점을 잘 활용하면 축복을 받지만 그 장점에 대하여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깡패, 조직폭력배, 건달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어요. 그의 주인도 주변 사람도 다 그를 좋아했어요. 그러니 그의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을 얼마나 괴롭히고 유혹을 했느냐.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품은 꿈을 축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유혹을 이기셔서 그 유혹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장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자신만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 4절 말씀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저를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인생.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섬기는 인생. 이 광야학교를 통과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 아주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요셉은 아나무인 자기가 최고라고 여겼던 것 같은데 이제 그는 섬기는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요셉이 얼마나 사람을 잘 섬기는지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친위대장, 뭐 그 간수장이 그 감옥에 이제 떡 맡은 간호장과 술 맡은 간호장 두 사람이 내려오게 됐는데 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이 요셉을 맡기게 된 거예요. 술 맡은 간호장, 떡 맡은 간호장은 당시 바로왕 다음에 넘버 투, 넘버 쓰리예요. 권력의 2인자, 3인자로 있었던 사람들이 감옥에 왔으니 얼마나 극진히 모셔야 돼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모셔봤던 사람이나 관리직에 올랐던 사람들에게 섬기라고 해야 되는데 이방에서 포로로 잡혔던 노예를 그 사람들 섬기라고 한다는 건 요셉이 얼마나 탁월하게 사람들을 섬겼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현실을 살아가면서 별로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너무나 이기적으로 현실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믿지만 딴 사람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섬기는 일 뭔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내 가정이 있고 내가 있는데 손해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을 잘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 시간에서 10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돼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고 그 시간을 사용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 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이루시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너가 받은 복으로 이웃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너에게 더 쌓을 곳이 없도록 놀랍게

0: 부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다시 배울 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크고 많은 것을 주겠다. 그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과 건강과 재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시간, 그 건강, 이웃을 섬기시기로, 국내 선교에 참석하시기로, 여러 모양으로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기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 하나 품고 현실을 살 때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만 잘 되는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살게 되고, 주변의 나라들이 살게 되고, 자기의 가족들이 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꿈을 이루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의 꿈이 현실로 성취되는 축복의 일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1: 주말씀 따라서 지금까지 포항연희교회 문성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연희교회 지역번호 054-285국에 805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씀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 마지막 사도. 오늘 이야기는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졌지만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이 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나서지 않자 눈에 띄지 않고 항상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을 따르기만 하던 이 어부 출신 청년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도 요한 시리즈 그 여섯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열한 제자들을 남겨두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숙제가 남겨졌죠. 그 후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으로서 수천 명의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고난들 중에는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정없이 잡으러 다니던 시절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때의 박해로 인해 제자들이 전국의 다른 여러 지역과 사마리아까지 흩어져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망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 복음은 거기에서 또 더 먼 세계 여기저기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을 박해했던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자신이 다 없애고자 했던 사람들과 함께

0: 그럼 우리가 고향에 온 게 얼마 만이죠? 아, 참 좋네요.
1: 정말 오랜만이지? 그리웠어.
0: 저도요. 제가 가장 그리웠던 건요, 동이 트기 전에 잔잔한 호수를 보고 있으면 모든 게 조용하고 잠잠하다가 갑자기 수평선 위로 해가 푹 튀어나와요. 마치 물이 불을 잡고 있다 놓친 것처럼요.
1: 그렇지. 예. 아, 그때 넌 어떻게든 여길 떠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는데. 예? 그치?
0: 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베드로, 다시 돌아오고 싶었어요?
1: 돌아오다니? 다시 업으로 말이야?
0: 네.
1: 아니, 한번 왔었잖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었지. 난 옛날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데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어.
0: 아니, 왜요?
1: 시간을 되돌려서 그 배신자 녀석을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어서. 아,
0: 베드로,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 거잖아요. 배신의 사건도 거기에 포함된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주셨으니까요.
1: 알아, 그건 알지만. 아, 요한, 야고보 일은 정말 유감이다.
0: 예. 아휴, 형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형이 옆에 없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1: 대체 헤롯 왕이 왜 그런 짓을 한 건지 모르겠어. 느닷없이 유대인과 우리 사이의 문제에 끼어들어서 야고보를 죽이다니.
0: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주려는 거죠. 특히 성전 지도자들을. 지금 헤롯이 로마에서 온 새로운 총독을 견제하려면 그들의 지지가 필요할 테니까요.
1: 아주 유대인의 수치야, 수치.
0: 그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베드로. 헤롯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중 누군가를 더 잡아갈지도 몰라요. 이틀 후면 유월절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여기저기에서 온 유대인들을 북적이면 헤롯이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뭔가 또 일을 꾸밀 수도 있어요.
1: 아, 맞다. 이틀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가 14년이 되네.
0: 네, 벌써 14년이 흘렀어요. 어쨌거나 조심하세요, 베드로. 헤롯 왕은 위험한 사람이니까.
1: 그래, 알겠어. 아, 그나저나 언제 떠나?
0: 아침에 출발해야죠.
1: 예수님 어머니를 나사렛 집으로 모셔가려는 거야?
0: 아니에요. 다른 더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아무도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으로요. 가이사랴 빌립보나 아니면 더 북쪽으로 가려고요. 근데 혹시라도 너무 무리가 되실까 걱정이에요.
1: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때? 꼭 떠나야 되겠어?
0: 예수님께서 제게 어머니를 돌보라 하셨는데 여기가 이젠 안전하질 않아요. 헤롯이 야고보 형을 죽이는 걸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자신의 코앞에 있다는 걸 알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네가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
0: 베드로, 보고 싶을 거예요.

0: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요한은 아침 일찍 갈릴리에서 북쪽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1: 진짜 계속 걸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2: 괜찮다, 요한. 그나저나 사람들이 말하던 그 사람 얘기 좀 해보렴. 난 한 번도 못 만나봤지 뭐니.
1: 아, 사울이요?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엔 적이 너무 많아서 거긴 오래 머물지 못할 거예요.
2: 적이 많다니 무슨 말이야?
1: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사울 형제는 배신자거든요.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리새인의 새로운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종횡무진 뛰어다니며 활약을 펼치고 있었죠.
2: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럼 지금 사울은 어디 있는 거냐?
1: 지금도 어디 이방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바나바라는 형제와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말씀을 전하러 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2: 지난번에 예루살렘에서 만난 그 바나바랑?
1: 아, 예. 그때 바나바가 사울이 진짜 변화됐다며 베드로와 저를 설득하러 왔었죠. 바나바가 중간에 끼지 않았다면 우린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뭘 이루려 하시는 건지 절대 몰랐을 거예요.
2: 그 사울 형제 결혼은 했니?
1: 그건 왜요?
2: 내 사촌이 혼기가 찬 딸이 있는데.
1: 아, 근데 사울은 결혼에 관심이 없는 것 같던데.
2: 그럼 넌 어때? 사실 난 너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었는데.
1: 저요? 아니요. 저도 전혀 생각 없어요, 어머니.
2: 아니, 왜?

0: 요한과 마리아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몇 달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역에서 들려오는 계속되는 교회 형제 자매들의 박해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너무 아팠죠. 이듬해 봄엔 오래 걷지 못하는 마리아를 위해 당나귀를 장만해 마리아를 그 위에 태우고 다메섹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 다시 북쪽으로 이동해야 했죠. 이동하는 동안 몇 날 며칠 씻지도 못하고 길에서 자야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죠.
1: 아, 제가 루기오입니다만 누구신지?
2: 네, 저는 요한이라고 합니다.
1: 옆에 계신 분은 어머니 되시나요?
2: 아, 예, 뭐 그렇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여기까지 아주 먼 길을 왔습니다. 며칠 머물 곳을 찾고 있죠.
1: 혹시 도망 중이신가요?
2: 남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이긴 합니다. 안디옥에 도착하면 당신을 찾아가라고 해서 왔습니다만.
1: 그러십니까? 누가 제 이름을 알려드렸나요?
2: 베드로라고.
1: 네? 아, 시몬 베드로요?
2: 예.
1: 예수님을 따르는?
2: 예예예. 예.
1: 그럼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
2: 아, 예, 맞습니다.
1: 아,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다니. 그것도 이 먼 안디옥에서.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겁니까?
2: 비밀을 지켜주신다면.
1: 아니, 걱정 마십시오.
2: 전 여기 계신 분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기 위해 왔습니다.
1: 아, 네. 아이고,

0: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우선 식사부터 하시죠.
1: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0: 여기 좀 앉으십시오.

0: 돌봐달라 당부하는 바람에 요한이 이 먼 곳까지 절 데리고 오게 됐죠.
1: 아, 그렇군요. 혹시 그 아드님은 누구신지?
0: 제 아들은 예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모두의 구세주시죠.
2: 이제 저희가 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는지 이해하실 줄 압니다. 제가 이분이 누구신지 바로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도 이제는 이해하시겠죠?
1: 위협을 느끼시는 거군요.
2: 네.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얼마 전 제 형 야고보를 죽였죠. 예수님의 사도 중 첫 순교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머니를 찾아내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겠다 생각했죠.
1: 아, 그렇군요. 잘 오셨습니다. 저희는 두 분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하지만 여기 안디옥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2: 이 지역 회당의 지도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사울 형제를 아십니까?
2: 예, 바나바와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만났습니다.
1: 사울 형제님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전하고 다녔는데 그로 인해 안디옥뿐 아니라 이 근방에 수많은 적이 생겼습니다.
2: 아... 사울답네요. 대단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났을 때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해 부르셨다고 했죠.
1: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하셨죠.
2: 보내요? 어디로 말입니까?
1: 저희가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기려 하시는 일이 있으시니 따로 세우라 하셔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떠나보냈습니다.
2: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1: 구브로로 갔습니다. 또 거기서 갈라디아 지방까지 갈 계획으로요.
2: 갈라디아요? 아, 놀랍군요. 언제 떠났나요?
1: 벌써 한 달도 더 됐죠.
3: 지키지 마세요.
4: 문 열어라! 황제 이름으로 명한다!
3: 요한 말이야, 절 따라오세요.
4: 당장 문을 열어라!
3: 빨리요, 이쪽입니다.
4: 다들 멈춰라.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
3: 달려요 마리아, 어서 도망치세요.
4: 잡아, 이봐.
5: 루기오는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술을 부리며 황제에 대해 반역을 일삼는다고 고발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군인들이 요한과 마리아를 잡으러 온 건 아니었지만 그들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붙잡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죠. 하지만 루기오의 도움으로 요한과 마리아는 겨우 탈출해 어둠을 틈타 해안가로 도망칠 수 있었고 요한은 사울과 바나바가 있는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때가 되어 요한과 마리아는 마침내 여행을 마치고 정착해서 쉴 수 있었고 때가 되어 마리아가 나이가 들어 평온하게 하늘나라로 갔으며 때가 되어 요한은 아시아와 갈라디아 지역에서 교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됐죠. 그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며 갈릴리 해변을 걷던 제자들 중 가장 오랫동안 살아있는 마지막 사도였습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는 것이었죠. 요한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직접 지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시고 모세에게는 친구에게 얘기하듯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십니다. 우린 친구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고 저를 위대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으면서 기나긴 사역의 날들과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됐지만 그의 기록에 나타난 한결같은 메시지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 마지막 사도 출연 서령범, 박영재, 임호기, 신범식, 이정민 해설 서혜정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1: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닌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2: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이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풀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만 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바쁜 출퇴근 시간, 나만의 찬양 집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떠나는 여행, 뜨거운 말씀 부흥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곳, 교통방송을 들으며 운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됩니다.
1: 지금 차는 막히지만 차 안에서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운전대를 잡아서 박수는 못 치지만 사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아마 뭐 운전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들으실 텐데 우리가 어디에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예배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2: 아, 네.
1: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 찬양 좀 같이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교통방송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해주세요. 다른 운전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전 세계에 몰아치고 있는 AI 열풍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AI를 무조건 거부하진 않는다. 다만 사람들이 AI가 만들어내는 즉각적인 답변에 무조건 의존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 인간의 창조성은 망설이고 고뇌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 속에 성장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무런 답도 없이 기약 없이 수십 년간 정체되어 있는 남북관계 그리고 별다른 소식도 없이 계속되는 기다림은 통일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를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난한 과정 속에서 반복되며 깊어지는 우리의 실패, 인내, 그리고 고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공동체의 내적 역량과 통일에 필요한 정서적 공감대를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통일은 수학 문제와 같이 한 번에 답을 뽑아낼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 모자이크처럼 수없이 많은 조각들이 어우러지며 마침내 형상을 드러내는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 통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간. 통일 이즈 커밍, 김영보입니다. 우리가 북한 사회를 바라볼 때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마치 진공 상태를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남한에서 살아가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 역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물론 과학기술이나 사회제도적 차원에서 남한보다 많이 뒤떨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사회를 살피는 전문가와 함께 북한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움직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시간에 통일부산하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근무하시는 박민주 박사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1: 안녕하세요.
0: 북한에도 휴대폰이 나온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떤 계층들이 사용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1: 네, 일단 이 북한에서 휴대폰을 사용을 주민들에게 허가를 하기 시작한 거는 2010년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원래는 2000년대부터 휴대폰 사용을 좀 허가를 하려고 했는데 용천역 폭발 사고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북한에 김정일 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용천역 근처를 지나갔는데 김 위원장 기차가 지나간 후에 용천역에 굉장히 크게 폭발을 했습니다.
0: 일종의 암살 시도라고 볼수 있을까요?
1: 뭐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냥 사고였다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2004년에 그 폭발 사고의 이제 원인 중에 하나로 휴대폰이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휴대폰 도입의 시기가 이제 많이 늦춰져서 2010년대 초반부터 허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2013년 정도부터 휴대폰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한 2024년에서 2025년 정도 기준으로 600만에서 700만 사이를 보고 있고요. 이게 전체 북한 인구로 따지면 4분의 1 정도, 그거를 조금 넘는 정도, 뭐25% 요렇게 보실 수 있고, 대체로는 부유층이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장사를 좀 크게 하는 상인 계층, 청년들이 좀 이것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가격이 비싸고 요금도 비싸기 때문에 우리처럼 좀 만연하게 쓰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일단 우리는 휴대폰 할부 제도가 있는데 북한은 할부 제도가 없이 일시불로 사야 돼가지고요. 뭐 우리와 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0: 북한에서는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외부 인터넷 사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도 참 궁금하네요.
1: 일단은 북한 분들 자체가 인터넷이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고요. 인터넷이라는 게 외부 세계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사실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는 사실은 인트라넷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관이나 학교에 보시면 전용망이 있어서 예, 거기 안에서만 쓸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0: 어떤 조직에서 그룹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볼수 있겠네요.
1: 예, 그래서 그 외부에서는 전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포항공대 학생들이 그 쓰는 인트라넷이다. 그럼 이제 포항공대 학생들만 갈수 있고, 인터넷 연결이 안 되고, 이제 이런 시스템을 생각을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북한에서는 휴대폰 기기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저렴한 휴대폰을 산다고 하더라도 US 달러로 쳤을 때한 2, 300달러가 필요한데 일반 주민들한테 몇 년치 생활비가 됩니다. 휴대폰을 하나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먹고 살수 있는 정도 이상이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보다도 그걸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있다는 표식입니다, 북한에서. 통신이 안 되더라도 모형 기기만이라도 들고 다니는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측면이 좀 있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지위가 되게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갖고 있냐, 그 다음에 무슨 휴대폰을 갖고 있냐, 이거 자체가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능력이 있구나,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어떤 정도의 힘을 갖고 있구나를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려주는 표식이 됩니다. 내가 장사를 할때좀 상대방한테 신뢰감을 주고 싶으면 말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좋은 휴대폰을 하나 꺼내놓으면 서로 그거를 보고 암묵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사실 뭐 스마트폰이지만 기능은 피처폰으로 쓰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게임이나 음악 같은 거를 이제 다운받아서 볼수 있다는 거 정도가 굉장히 삶의 질을 많이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부부끼리 어떤 여가 생활 같은 게 없는데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집에 가서 부부가 같이 이제 일과 끝나고 둘이 나란히 앉아서 주패놀이라고 이제 옛날 우리 약간 화투 비슷한 게임인데 이제 각자 그거를 하면서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일과도 좀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양한 좀 의미들이 있고요. 북한 당국이 모바일 페이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쓰기를 권장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하나 시장에 도는 자금의 출처를 좀 당국이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자금을 좀 흡수하기 위해서

0: 이제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쓰기와 모바일 페이를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주민들이 처음에는 몇번 써보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나라에서 내가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추적을 다 하는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니까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통제의 수단으로도 이게 쓰이고 있어서 북한에서의 휴대폰은 단순히 정보 교류나 커뮤니케이션 이상의 기능을 갖는다. 좀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나라의 MZ 세대처럼 요즘 북한에도 새 세대라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새 세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들은 휴대폰 사용과 관련해서 또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일단 그 새세대라는 말은 뭐 우리로 치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뭐 MZ다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새세대라는 말을 북한에서 씁니다. 북한 당국이 이제 새세대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땐 어떤 의미냐면 만으로 30살이 안 되는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에는 뭐 어린이, 학생, 청년이 다 이제 좀 포함이 돼 있고요. 지금 북한에서 30세 미만이라는 거는 1997년 정도부터 태어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배급제가 붕괴된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새세대라는 거는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할 때 사회주의 배급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애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은 이제 옛날부터 배급제를 주는 걸로 주민들을 통제를 해왔는데, 이 새세대는 배급제를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의 통제도 쉽지 않은 친구들인 거죠. 부모 세대만 하더라도 뭐 배급제가 좀 간당간당했지만 어쨌든 그걸 받고 자랐기 때문에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조금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아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TV에서 김일성의 옛날 기록영화를 보고 울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받은 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받은 게 없는데 충성 못해. 이제 이런 실리주의적인 감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시장을 통해서 외부 정보들을 접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라고 하거나 우상화 교육을 하면 그거를 절대 자기 마음으로 내재화하진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크면 클수록 북한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또 결혼하게 되면 기혼자들에게 그 부여되는 의무가 되게 큰데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공식 혼인신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북한 말로 혼인등록을 안 한다고 하는데 동거도 많이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많이 안 낳고 이렇기 때문에 북한이 요즘 만혼하고 저출생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서 유례 없이 아이를 많이 낳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친구들은 생각과 행동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기성 세대랑은 완전히 좀 다른 세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세 세대를 어떻게 관리하고 통치하느냐가 북한 당국이 내치에 있어서 이전만큼 뭐 이렇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달라진 세대입니다.
1: 그렇군요. 향후 통일과 통합의 시대로 우리가 진입하기 위해서 이새 세대와의 소통에 더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오해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북한의 이제 휴대폰 사용이 만연해지면 정보화가 자연스럽게 돼서 제스민 혁명처럼 이제 체제 변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사실은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북한은 디지털 통제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휴대폰 사용이 증가했지만 그만큼 통제가 더 증가했고요. 북한 분들이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남편한테 오빠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북한은 이걸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합니다. 오빠, 자기야, 이걸 못하게 해요. 근데 이제 요즘 휴대폰에 이렇게 딱 문자 메시지를 칠때 남편한테 오빠라고 하면 AI가 팝업을 딱 띄우면서 오빠를 동지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팝업을 말하냐면 부부 간에 쓸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디지털 통제가 되고 있어서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자기가 밖에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이랑 집에서 노는 핸드폰을 따로 씁니다.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적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위험한 건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좀 전략들이 있고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예전부터 이제 좀 체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도 어렸을 때부터 잘못하면 다 같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그 교육을 받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0: 건데,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BTS 노래를 들었을 때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뭐가 좋았냐면, 춤을 멋있게 잘 추고 잘생긴 것도 좋은데, 노래 가사를 보면, 너 자신을 사랑해라 라든지, 아, 힘들지? 우리 다 힘든데, 다 같이 잘 이겨나가보자. 이런 뉘앙스의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 노래나 이런 걸 보시면 다 뭐냐면, 너 죽기까지 충성해서 당과 국가의 수령에 충성해라.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이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국가와 체제를 호위하는 게 불문율이기 때문에 너 힘들지? 뭐 이제 이런 위로 같은 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애착을 형성하거나 위로하는 이런 문화가 별로 없어서 이제 그런 BTS 노래를 들으면서 너 힘들지? 같이 잘 이겨나가자. 이런 가사가 태어나서 생애 처음 들어보는 위로인 거예요. 그런 한두 건이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을 변화시킬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본다고 해서 무조건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포인트들이 없지는 않다. 요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장소에서 크게 휴대폰 통화를 한다든가 큰 벨소리를 뭐 해놓는다든가 길가에 가면서 휴대폰 보면서 차 있는데 막 걸어가고 이제 이런 것이 사회 문제가 많이 돼서 북한 당국이 노동신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그런 현상들도 이제 좀 있고요.
1: 북한 사회 안에도 나름의 유행이나 그런 트렌드가 존재한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0: 놀랍게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북한은 이제 어떤 좀그 문화적인 코드가 있냐면 너무 눈에 띄지 않지만 또 남들하고는 약간 다른 면이 있는 걸 되게 선호합니다. 옛날부터 좀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사는 게 비슷비슷하긴 했는데 그래도 남들과는 조금 다른 게 유행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959년에 이제 일본에서 제1교포 10만 명이 북송선을 타고 니가타항에서 청진항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10만 명의 교포들이 들어오면서 북한의 일본 물건과 일본 풍습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북한 당국이 규제를 많이 하는데도 일본제 물건이라든지 일본 문화들이 북한에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자금이 오고 일본 물건이 계속 들어오고 이래서 일본발 유행이 상당히 많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 80년대에는 중국에서 사사 여행자라고 하는 이제 뭐 조선족들이 북한에 들어와서 물건 뭐 가져가고 사가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유행도 조금씩 들어왔었고, 그리고 이제 1989년에는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라고 해서 북한에 세계 청년대학생이 모여서 이제 무슨 평화 뭐 이런 회의 같은 걸 했었는데 그때 청년들이, 외국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외국 문화를 많이 갖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시장화가 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정말 유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에도 유행이 돌고 돈다고 할 정도로 유행이 많고요. 바지를 줄여 입는 거, 통을 늘려 입는 거, 스키니진 입는 거뭐 굉장히 많은 유행이 있고, 그래서 뭐 화장법도 유행하고 옷도 유행하고 한국 드라마에 뭐가 나오면 유행하고 또 이설주 여사가 입고 나오면 그 다음날 그 옷이 TV에서 방영이 되면 평양과 이제 평성이라는 평양 근처에 이제 최대 경공업 지역, 그 다음에 시장에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카피본을 만들어서 전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뭐 성형수술도 뭐 유행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한때는 뭐 이렇게 속눈썹, 북한 말로 속눈썹 찍는다고 하는데 눈썹 문신부터 이 무면허 시술 이런 게 되게 많아서 막 부작용도 있고 뭐 굉장히 유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설적으로 주민들을 많이 통제하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살게 하려 하면 할수록 주민들 사이에는 다르게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고 또 아무리 통제해도 이거는 통제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유행은 활발하고 잡을래야 절대 잡을 수가 없는 되게 오래된 문화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북한에도 성형수술이 존재하는군요. 아무리 통제가 강하게 들어가도 북한도 사람 사는 사회고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문화 현상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박사님께서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신앙적인 관점으로도 이 북한 사회를 이렇게 연구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부분 느끼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0: 이제 제가 한 20년 정도 이제 북한 분들을 쭉 만나보고 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기혼 여성 혼자 나가서 장사하면 가족들 대충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장사하는 게더 많이 힘들어졌고 장사도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가 또 휴대폰이 들어오니까 이게 또 장사가 되게 경쟁이

0: 심해졌습니다. 한 가족이 먹고 살려면 아이들까지 다 동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나가서 장사를 돕는 일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이 경공업 생필품을 거의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쓰는데 코로나 때몇 년간 국경도 봉쇄를 했던 데다가 환율이 5배가 올라서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수입하는 환율이 5배가 되면 체감상 물가는 10배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또 북한 당국이 코로나 때 한참 통제를 해서 돈도 못 벌었는데 생필품 가격은 올라가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픈 거보다 밥을 못 먹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가끔 주민들끼리 확 전쟁이나 나버려라.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우리 죽는 거 매한가지인데 차라리 통일되면 잘 살지 않겠니? 이런 얘기 몰래 숨어서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제 물이 많이 오염돼서 설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몸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겨울은 정말 어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어떻게 굶은 사람한테 평안하게 가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구절이 참 마음에 많이 생각이 되고요. 기도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기도가 많이 돼서 우리 기도가 좀 하늘에 닿아서 조금이라도 나아지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1: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분들의 마음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그 긍휼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오늘 주신 말씀들 통해서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더 점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통일부 산하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수고하시는 박민주 박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0: 감사합니다.
2: 남쪽에서 드리는 기도.
3: 주님, 이 한반도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한 민족이었던 나라가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시길 원하십니다. 지금은 분단되고 갈수 없는 북한이지만 하나님께서 통일의 때를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북한에 주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북한 체제 안에서 억압과 눌림을 겪는 것을 외면치 마시고 그들을 주님의 크신 팔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북한과 한국이 통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북한 땅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에 무너진 곳을 보수하며 오시기를 예비하는 통일 한반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통일과 주님의 통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통일에 앞장서서 복음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셔서 통일 세대의 리더들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청년, 청소년 세대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북한에도 휴대폰이 존재합니다. 북한에도 성형수술과 유행하는 패션이 존재합니다. 북한 주민들도 남한 사람들과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완전히 같지만 완전히 다른 삶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같음과 다름 속에서 서로를 온전히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부분을 믿음으로 완수하기를 소망합니다. 통일 이즈 커밍. 지금까지 제작의 김영보, 신혜린이었습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울릉군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초여름 힐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울릉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찬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구자옥 목사부터 다수의 드라마 OST를 발매한 가수 홍대광, 그리고 찬양팀 헤세드까지 함께하며 풍성한 시간을 보냅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울릉 군민이라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오니 초여름 힐링 콘서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회 현장을 바꾸는 AI 활용법 교육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향 성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경북지방회 목회자 및 교회 사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빛교회 김진호 목사가 강사로 함께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목회자를 위한 AI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766-68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제일교회에서 6월 14일 주일 오후 7시에 가수 유열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열립니다. 유퀴즈 온 더블럭 등 다양한 방송에서 은혜를 나눈 가수 유열 씨의 간증과 찬양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6월 21일 주일 오후 7시에는 창립 124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리며 사무엘 윤교수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새소방침례교회에서 설립 40주년을 기념해 새생명 전도축제 및 이정림 사무 초청 찬양 간증집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전 10시 40분에 감사예배와 새생명 전도축제가 진행되고 오후 2시부터는 찬양사역자 이정림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 간증집회로 은혜를 나눕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227-29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용황제일교회에서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오후 7시에는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흥해제일교회에서 6월 한 달간 30일 캠페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진행합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 6월 27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금요성령기도회, 구역예배 그리고 2명 이상의 VIP 작정 등 다양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61-7521번 흥해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교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

1515-774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6: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7: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불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5: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10,000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사역에 함께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해 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 헬라 철학의 대가 탈레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을 아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가장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남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며 무책임합니다. 인디언 슈익스라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일주일을 걸어 다녀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좀더 진실하게 나를 드러낸다면 다 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이요, 부족한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며 기도하는 자는 십자가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조찬미님의 음성으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유심히 보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대로 따라하라고 말씀하신다. 당신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본받아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든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다. 또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건 어디까지나 우리를 향한 그분의 깊은 사랑에 감격해서이다. 그리스도인이 의무감이나 죄책감,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틀린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우리는 용서를 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이유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11절 말씀.

O Lord, you are beautiful. 오 아름다우신 주여. 어쿠스틱 워십의 영어 찬송 들으셨고요. 이어진 찬양은 마크 헤이즈의 How Beautiful 피아노 연주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에서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의 구주여 광풍이 일어 찬송과 찬양 들으셨고요. 이전에 들으신 곡은 신용욱님의 음성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하셨습니다. 네, 매 순간 더 주님과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어디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푸른 초장 찬송 보냅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의 무대에 세례 요한의 등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선포를 하면서 또 무리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올 때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그 첫 번째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다. 그리고 4절로 6절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요한의 두 번째 사명은 뭐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곧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사명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그 시대가 임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또 그 시대의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서 꼭 필요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그 시대에 유대 사회의 현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역을 하실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대체 얼마나 상세하게 적어놨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바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 로마 황제 디베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에서는 테베리우스라고 부르는 황제인데 로마의 두 번째 황제죠. 이 사람은 주후 14년부터 37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한 지 15년째 해라고 하는 말은 대략 주후 28년에서 29년 정도의 그 무렵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당시 이 유대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실제로 이 나라를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 아래 식민지 국가로 있는 것인가?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어디다 갖다 내겠습니까? 그렇죠. 로마 황제에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모든 결정들을 누구에 의해서 내려지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관장 아래? 로마 황제의 관장 아래에서 모든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이곳을 통치하고 이곳에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그리고 황제는 바로 로마였고 로마의 황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빌라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내어준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로마 황제가 이곳에 와서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로마 황제의 칙령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유대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대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죠. 심지어는 죄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내어줍니다. 그리고는 이 죄는 그리고 이 사람의 피값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모든 피값을 누구에게로 다 돌렸어요? 유대 사람들에게로 다 돌렸죠.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생사 열타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살리는 일 위해서 쓰지 않고 죽이는 일 위해서 썼는데 그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다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가 특별히 오늘 이 빌라도의 이름을 여기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당시 유대 지역의 현실이 정의보다는 힘이 앞서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헤롯의 성전을 건축한 헤롯 대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유대 땅을 그의 세 아들이 분할을 해서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땅에는 세 명의 분봉 왕들이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죠. 뭐 이 사람들은 원래가 유대 출신도 아닙니다. 예. 원래가 유대 출신이 아니라 이 에돔족 속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 대왕 같은 경우도 유대 민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사랑하고 바라고 원했던 성전을 지어준 거잖아요. 그것도 엄청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줬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을 갖다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겠죠. 철저하게 자신들의 탐욕을 추구하면서 백성들을 갈취하고 그러니까 참 이런 분봉왕들 치하에서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의 그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인물은 당시 종교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들이죠. 이들의 시대 배경을 설명하면 특별히 소개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유대교 이 종교의 가장 최고봉에 있는 이 대제사장들이 타락한 종교 권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중에서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만들었던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대제사장에서 이미 은퇴를 했고 지금 현재 대제사장은 누구냐?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집안이 다 해먹고 있는 거죠. 예. 집안이 지금 다 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종교 권력이 다스리고 있는 사회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종교 권력을 누가 다 쥐고 있었느냐? 안나스와 가야바가 다 쥐고 있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로마와 결탁하고 분봉왕들, 당시에 현재 이 세상에서의 그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종교적인 그 권력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쥐고 있는 그런 종교 권력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언급된 이름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당시 유대 사회가 어떤 분위기였는지가 대충 짐작이 되시죠?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 늘 제사가 드려지고 모든 것들은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로마 황제의 권력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백성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야심과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만 다들 정신이 팔려 있었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유대 사회는 완전히 타락한 사회였고 그 가운데에서 이 백성들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리고 핍박당하고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에 침묵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어디로 임하게 되었느냐? 2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어요? 빈들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광야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인간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있던 요한이라고 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한 인물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에요. 당시의 종교 권력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빈들에서 임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의 권력, 그 영향력, 과거에는 여러분 그 통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지배를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우리는 사랑하고 사모하고 스스로가 세상의 권력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살아가죠.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의 세상의 권력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세상에 주는 쾌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주는 유혹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가장 큰 권력은 여러분 정치 권력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정치 권력보다 더 큰 권력이 뭐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에요. 쾌락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 즐거움의 그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것이 뭐예요? 스마트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장실 갈 때 스마트폰 갖고 가요? 안 갖고 가요? 네. 안 갖고 가요? 예, 네. 여러분 화장실에 스마트폰 갖고 들어가면은요 치질 걸립니다. 예, 네. 화장실은 갔다가 빨리 나와야지. 그거 들어가서 그거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큰일 납니다. 예, 네. 잠자기 전까지 스마트폰.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메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서울에서 가서도 저는 이제 서울 가면 지하철 타고 다니거든요. 지하철을 탁 타보면은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막 사람들이 서로들 막 얘기하느라고 너무 시끄럽고 떠들고 그랬는데 요즘은 지하철 타면 조용합니다. 왜 조용할까요? 전부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요즘 여기서도 보면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걷고 있어요. 특히나 이 젊은 사람들 다 이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스마트폰 보고 걷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어떤 권력보다도 센 권력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나도 모르게 지금 완전히 정복당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보다 인간 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좋은 말들로 난무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야말로 광야에 외치는 선지자의 외침, 선지자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된다. 세상의 죄를 정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 매우 중요한 타이밍에 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형 에서하고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니 세겜성에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왜? 여기가 사람 살기가 너무 괜찮아. 이미 이곳은 도시 문화가 발달하고 있는 곳이고 아직 교통이 팔달로 다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야, 여기서 살면은 굉장히 성공을 할 수 있겠구나. 성공의 가능성을 본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곳에 정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이 이방 여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구경하려고 시장에 나갔다가 누구 눈에 띄었어요? 세겜 성주인 세겜의 눈에 띈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겜 성주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세겜성의 남자들한테 거짓말을 하잖아요. 우리처럼 너희도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우리 여자들하고 너희 남자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겠다 해가지고는 할례를 다 시켜놓고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같은 족속인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이 야곱의 가족들을 칠까 봐 야곱이 그때부터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될 사람이, 그리고 또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하란 땅으로 가는 길에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원래는 그곳이 루스라고 하는 곳인데 나중에 이름이 베델로 바뀝니다. 그곳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이곳에 다시 와서 내가 이곳에 세워놓은 돌기둥,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만들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10의 1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야곱이 가 있어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제일 먼저 들려야 될 곳은 바로 베델이죠. 베델을 들렸다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번지수가 완전히 틀려버린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환난이 찾아오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다급하니까 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야곱의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금 정신을 차려서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과 환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에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해요? 야, 너 베델로 온다고 했잖아. 근데 왜 안 와? 베델로 와.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원래 여러분, 세겜에서 베델은요, 내려가는 길이죠. 올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지리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려가라 그러지 않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왜 올라가는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 올라가는 길이죠.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니까 올라가는 길인 겁니다. 아멘. 올라가라.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그 가족과 함께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한 게 뭐예요? 그 집안 식구들에게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 단지들 전부 다 꺼내게 하고, 그들이 목에 걸고 있는 거, 코에 걸고 있는 거, 귀에 걸고 있는 거, 금 붙이고 뭐고 세상적인 것들을 다 수거시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세상의 옷들도 다 벗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자발적으로 아버지가 가지고 오라는 것 말고도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싶은 것들은 장식품을

다 떼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갖고 오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마므레 상수리 풀 그 나무 밑에다가, 그곳은 여러분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던 곳이에요. 거기에다가 다 갖다 묻어버리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

것, 내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부터 제거하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그 잘못된 습관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거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저 말만 갖고 대충 때우는 것이 회개가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놓고 집에 가서 또다시 시작을 하면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했으면은 가서 안 해야지 그게 회개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진정한 회개를 하려고 한 거죠. 회개는 뭐냐?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부터 먼저 싹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다시금 복을 주시는 약속을 주시죠. 바로 이 시련과 환란의 때가 야곱의 가정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때였던 것이다. 오늘 세례 요한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오늘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한국교회가 갱신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스스로 그걸 느끼고 있고 성도들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고 다시금 부흥할 수 있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란 말이죠. 우리 지금 걱정만 할 때가 이게 지금 걱정을 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교회가 갱신하고 우리가 각자가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정말 제거할 거 제거하고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찾고 뜨겁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오늘 7절에 보면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야로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세례 받으러 나오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뭔가 마음에 경각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야, 우리가 지금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맞다. 저 지금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저 선지자, 저 요한의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야. 우리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야. 내가 정말 이 죄사함 받고 내 영혼이 구원 받아야 될 때야. 이런 경각심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광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한 앞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기꺼이 두 팔 벌려서 환영해주고 야 잘했다 잘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찾아오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있단 말. 한마디로 막 독소를 내뱉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좀 생각을 좀 하고 읽으셔야지 돼요. 왜 그랬을까? 지금 요한에게 찾아오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본 거죠. 이들은 바뀔 생각이 없어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바뀔 생각은 없어요.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으면 내가 죄사함 받고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으면 뭔가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으면 내가 뭔가 새로워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뭔가 더 나아질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세례가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세례만 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거죠. 요한은 그거를 꿰뚫어 본 겁니다. 너희가 세례만 받으면 너희에게 임할 진노가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의 마음이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되고 너희의 삶이 회개를 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너희의 말이 바뀌지 않고 너희 관계가 바뀌지 않고 너희의 삶이 바뀌지 않는 입으로만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그냥 물세례만 받는다고 너희가 거듭나는 게 아니다. 달라지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지적을 하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시면 여기 있는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다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의 자녀이신 거 맞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천국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변했습니까? 달라졌습니까? 무엇을 위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남들이 나를 봐도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시대에 빈들로 광야로 나오고 있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나 우리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합당한 열매가 없고 여전히 이전처럼 똑같이 죄짓고 살아가고 똑같이 나쁜 습관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전혀 구별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기 전에 내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참 무거운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왜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늘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가 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질문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내 영혼이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그 독소를 듣고 찾아온 무리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자 요한이 대답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나누라는 거죠. 내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 옷 한 벌도 없는 사람도 있어? 너 두 벌 있지? 한 벌 줘. 이게 회개의 열매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옷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먹지 못해서 굶주린 사람이 있어? 너 두 끼 먹을 거 있으면 한 끼 먹을 거 나눠줘.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정말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이 있어요. 그러면 너의 형편에 따라 같이 나누고 살아가야지 그게 구원받은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눈에 보이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입니까?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만 보입니까? 막 요즘 1억 천금을 벌었다는 사람들만 내 눈에 자꾸 띕니까?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데 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 눈에는 뭐가 보여야 되느냐면 내 주변에 헐벗고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내야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건강을 흘려보내고, 나에게 어떤 은사와 재능을 주셨으면 그 은사와 재능을 흘려보내는 거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리들이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로마와 결탁해서 로마에게 종노릇하면서 세금을 거둬들인 사람들이

0: 되는데 일정한 정해진 금액만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몇 배를 착복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배를 불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 세리들이 싫은 거예요. 그 세리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도 찾아왔어요, 요한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그 백성들한테 지금까지 착복했던 것들 있지.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 너희들이 정직하게 세금을 거두면 백성들이 편안해지잖아. 여러분들, 여기서 참 재밌는 건요. 지금 회개할 마음 가지고 찾아온 이 세리들한테, 야, 이제부터 너희 세리 그만둬. 세리노로 때려치워. 세무서에서 당장 사표 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있는 그 자리를 지켜. 그 대신에 지금까지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착복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해. 왜? 누군가는 세리가 돼야 돼요. 누군가는 세금 징수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 정직한 사람들이 있어야 그 사회가 정직한 사회가 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직한 공무원들, 정직한 세금 징수원들 덕분에 조금 더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인생을 설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설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보존하시고 또그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을 찾는 나의 빈들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나만의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62-0770, 055-262-0770 창원 상남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comma.
1: 신사 숙녀 여러분, 쉼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쉼표, 찬양사역자 정잘해입니다. 6월이 됐습니다. 달이 넘어갈수록 달력을 찢게 되잖아요. 이번에 달력을 찢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시원하던지. 마치 5월도 수고했어, 6월도 힘내보자, 이런 음성 지원이 되는 듯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하늘에 쌓여져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주님께서 수고했어, 이곳에서 편히 쉬렴, 이런 메시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여러분들과 원웨이 싱어즈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결혼 14년 차가 되다 보니까 가전제품들과 헤어지는 시간이 많습니다. 최근에 세탁기와 굿바이, 청소기 굿바이, 건조기 굿모닝

식기세척이 굿모닝 이렇게 그 전에 없던 가전제품과는 인사하면서 새로움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제품을 설치하는 기사님께서 설치해 주시고 사용 설명 후 어떻게 하면 오래 쓸 수 있는지까지 알려주시잖아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주기적인 청소. 보통 한 달에 한 번은 필터나 내부를 청소해야 깨끗하게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마음을 먹고 오랫동안 깨끗하게 쓰고 싶어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다는 사실처럼 들리죠? 생각하신 그대로입니다. 정신을 14년 만에 차렸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먼지와 곰팡이 세균으로 득실거리는 것을 몸소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을 차린 거겠죠? 우리의 내면을 바라볼 때 주기적인 청소는 필수입니다. 한 달? 큰일 납니다. 일주일? 안 됩니다. 3일? 더 생각해 보세요. 매일? 정답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정결하게 했으나 뒤를 돌아보는 순간 죄를 짓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게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앞에 있도다. 누가 권고하실까요? 성령께서 권고하심. 뭐라고 하실까요? 죄 씻으라 하시네. 아멘.

온누리 워십에 정결하게 하는 세미, 히즈윌의 마음 청소 들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러 가는 곳이 있어요.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반기는 아이들, 졸리지만 참고 수업을 열심히 듣는 아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선생님의 칭찬을 기다리는 아이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힘을 얻게 됩니다. 수업을 했다는 사인을 항상 하는데요. 월말이 되면 저의 손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제가 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담당 선생님께서 선생님은 사인도 이렇게 정성 들여서 하시네요. 순간 입을 굳게 다물고 야무지게 사인하다가 빵 터졌습니다. 그러게요. 인생이 대충이 없어요. 이것까지 이럴 일인가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바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정성을 들여서 하는 모든 일보다 제 마음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사랑하길 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새기면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라. 주님의 명령을 말씀과 찬양으로 새겨서 주님의 기쁨이 되길 바라며 찬양 보냅니다. 국립합창단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호산나 싱어즈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초롬의 목마른 내 영혼.

왔어요, 왔어. 즐거운 암송 시간. 오늘의 말씀은 시편 39편 7절 말씀입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제 따라해보세요. 두 번 반복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연결해서 세 번 선포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영어 찬양과 스카프레너 레이위지파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짝사랑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어릴 적 그 소년은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운동을 잘하고 웃는 모습이 예쁘고 아 여기까지요. 여보는 잠시 귀를 닫아주세요.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 여보밖에 없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짝사랑은 가슴이 아픕니다. 혼자 사랑하니까요. 상대방은 내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다른 곳만 바라보고 있으니 말이죠.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피부로 와 닿으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든 저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많이도 울었습니다. 죄송해서요. 주님은 한 번도 나에게 시선을 놓으신 적이 없는데 저는 정말 사소한 것에서도 시선을 뺏기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나구나 싶으니 말이죠. 단지 눈물을 흘리고 그랬었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주만 바라보길 원했습니다.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언제나 사랑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0: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회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30초 후에 뵙겠습니다.
1: 아, 진짜.
0: 살다 보면 어떤 것에 답을 찾고 싶어서 헤맵니다. 찾으려고 하면 숨바꼭질을 하듯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요, 그 모든 해답이 성경에 써 있네. 그렇습니다. 우린 30초 필요 없어요. 펼치는 순간,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우리의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 속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작은 집 유나나 장로입니다. 교회와 나라 위에 목숨을 바치니 그 정성 영원히 조국을 지키네. 조국에 산하여 용사를 잠재우소서. 충원은 영원히 결의 가슴에 임들은 불멸하는 민족혼의 상직. 날이 갈수록 아 그 충성 새로워라. 현충일 노래 가사였습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애국충절을 기리고 감사하는 날이죠. 국가는 가정의 확대판입니다. 외부로부터 내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 곧 국가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라 사랑은 곧 자기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국가의 격은 국민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국가와 나는 결코 둘이 아니므로 현충일은 곧 나의 실체를 되돌아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행복하게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현충일의 조기 개항은 곧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복지국가를 갈망하고 국가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바라면서 정작 현충일의 의미를 잊고 있진 않은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 작은 집 문을 엽니다. 지금.

네, 오늘은 현충일이고 또 6월의 첫 번째 토요일이죠. 6월 하면은 현충일도 있고 6.25, 사변, 그죠? 전쟁. 지금 세대는 모두 잊어버렸겠지만 저는 엄마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참 많이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아요. 6월 속에는 누군가의 슬픈 이름이 숨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오늘을 위해 자신의 젊음과 삶을 내어놓았던 사람들. 오늘은 그분들을 기억하는 날, 현충일이죠. 아침에 태극기를 달고 그 태극기를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금 너무도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찬양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살고 있다는 것. 아침에 눈을 뜨고 가족과 식사를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친구와 웃으며 전화할 수 있는 이런 평범한 하루.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평범한 하루를 지켜내기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현충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잊지 마, 잊지 말라고 말해주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랑과 헌신 앞에 잠시라도 마음을 낮추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어느 나라든 역사를 보면 자유와 평화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차가운 살인과 들판에서 가족을 뒤로한 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죠.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남편이었고 누군가가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0살 청년, 또그 이하의 나이였고 꿈 맡던 학생이었고 어머니의 밥한 끼를 그리워하던 평범한 그런 청춘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보다 더큰 가치를 위해 살아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군가는 위험해진다는 마음, 내 가족뿐 아니라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그 마음이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한 참전용사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전쟁이 끝난 후 그는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잠시 침묵을 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쟁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서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말입니다. 영웅은, 훌륭한 사람은

리더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워도 바른 것을 위하여 도망치지 않았던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빨리 잊고 살아갑니다. 감사해야 할 것들을 잊고 평화의 소중함도 잊고 누군가의 희생 위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현충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름 없이 사라져간 사람들, 돌아오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누군가의 아버지, 아들, 딸.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남겨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 그것은 말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랑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충일은 바로 그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죠. 총성이 멈춘 자리 위에 오늘 우리의 웃음이 있고 눈물의 시간 위에 오늘의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은 누군가에게 평화를 주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맞습니다. 꼭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미워하기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아주 작은 사랑에서 평화를 지키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6월 6일 현충일의 하늘 아래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 그리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우리의 젊은 아들, 딸들, 또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따뜻한 세상, 더 서로를 아끼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태극기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혼 조정을 하면서 남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부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인데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 어쩌면 세상 살면서 신뢰라는 단어만큼 중요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신뢰해 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언젠가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 청년은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등 많은 일을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고 당연히 그 청년은 당연히 신앙도 좋고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할 거라고 주변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와 함께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고 그때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크리스천으로서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게 또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 일에 열심히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한다는 것은 너무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 청년을 위하여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몇번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그때 저는 이 청년이 믿는다는 것, 신뢰의 문제가 깨질 수밖에 없었던 큰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너희를 두고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엄마가 아빠와 다툰 후에 몇 번이나 쪽지만서 두고 가출했던 일이었어요. 나중에는 어머니가 가출을 해도 아버지가 늦게 오셔도 언젠가는 이두 분은 오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무덤덤해진 거죠. 차라리 표현했다면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번은 엄마와 아빠가 싸우다가 폭력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렸을 때 교회에서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폭력을 멈추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밤늦게였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알아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때 꼬마였던 이 청년은 그 집사님을 애타게 기다리다 나중에 포기를 하면서 아, 약속을 해도 오지 않는구나라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일들로 많은 상처를 받다 보니 이제는 누구를 믿는다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어렵고 신뢰를 하게 되면 무서운 것이죠.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믿고 엄마를 믿고 아버지를 믿었는데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상처, 또 그 집사님을 믿었는데 또 누군가를 믿었는데 오지 않았을 때 그 상처, 그런 것들이 다시 떠올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더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믿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 무서움 때문에 봉사와 맡은 일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저는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이야기지만 가장 어려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를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충분히 되어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전적으로 그 청년을 믿어주는 작업,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있었던 신뢰, 또한 이 청년이 나를 믿을 수 있었던 이유, 또 내가 이 청년을 믿을 수 있던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이 청년이 나와서 생활하면서 아주 작은 신뢰의 경험이라도 있으면 그 신뢰의 경험에 대해서 저와 함께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전에 엄마와 아빠와 집사님이 주지 못한 신뢰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없음을 또한 나누었습니다. 모두 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했죠. 새로운 믿을 수 있는 신뢰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야기하고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참 그때 마음도 많이 아팠고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그 집사님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엄마처럼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상담 작업을 해서 이 청년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도록 함께 했었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두 아기의 엄마로서 남편 집사님과 함께 가정천국을 이루는 귀감이 되는 멋진 집사님이 되셨고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여러분 아세요? 제 가슴이 막 설레고 행복해서 또 눈물 글썽이며 감사하게 된답니다. 이 감동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6월의 첫 주 토요일입니다. 삶은 늘 바쁘게 흘러가지만 가끔은 하늘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있음이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웃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는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번 한 주도 애쓰며 살아온 우리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속 작은 집 제작 김보석, 진행 윤하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안전하시고 평안한 날 되십시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우리 교회 서상욱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의 마음에 들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주세요.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교의 이 정신의 근간이 되는 이 사서 3경에 서경에 보면요. 천시 자 민시, 천청 자 민청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늘이 보는 것은 백성이 보는 것을 통해서 보고 하늘이 듣는 것은 백성들이 보는 것을 통해서 본다라는 말입니다. 이 절대적인 권력이나 하늘의 뜻은 결국 민심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가 이 백성의 생각과 시각에 귀를 기울이고 정치를 하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보면 이 양해왕과 이 맹자가 대화를 나누는데 이 정치적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거기서 양해왕이 맹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이롭게 할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맹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인만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맹자는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정치요. 백성들의 고통을 그 차마 보지 못하고

하는 게 그게 정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대화의 교훈은요,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그 삶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연약한 그 백성들, 고통받는 사람들의 자리를 잘 보살피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옛 현인들도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것을 얻음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사실 이 듣는다는 것은요,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것, 정말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좀 사사로운 이익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욕심을 좀 버리고 갈등과 이 분열의 시대에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서 정말 국민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살필 줄 아는 그 지도자를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더 국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이 나라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선거를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공약들이 세워집니까? 그리고 그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대부분 안 듣는 게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당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뿐, 정말 국민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정치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셨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에게만큼은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 가나안 전역에 48개의 성읍에 그 레위인들을 다 나누어서 그곳에 다 파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자신이 맡은 그 성읍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 교육을 하고 백성들이 분쟁이 있을 때그 분쟁을 잘 조절하는 이 영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들은 이 중요한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 영적인 사명 대신에 개인의 이익을 쫓아 살았습니다. 결국 돈과 이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레위인마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마저 실패했던 어두운 그 사사 시대 본질은 뭡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들음의 부재였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소통을 잘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의 흐름 가운데 정말 그 대화 중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벌써 열려 있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벌써 굳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듣기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나 자신을 앞세우고 남을 내 마음대로 지배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를 싫어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항상 내가 그 사람 위에서 군림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하면 벌써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기 이전에 이 사람이 이 말을 할것 같으니까 나는 벌써 이 말을 가지고 대응해야지. 그런 마음을 벌써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듣는 마음은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듣는다는 말에는 무엇보다 공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듣겠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은 리더십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면에서 듣는 마음은요,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들음은요, 자신의 현재 모습을 벗어나서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이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정관념과 이 선입관으로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굉장히 편리하기는 하지만 반면에 많은 실수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더큰 세계, 더 넓은 관점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아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편리하긴 하지만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깬다는 것은요, 어떤 일상의 궤도를 벗어나서 내가 다른 관점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고정관념과 선입관에 막혀 있는 그 삶의 궤도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은요, 배우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은 내가 배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배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들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배움은요, 나를 변화하게 하고 나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잘 배우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은 늘 겸손합니다. 그리고 항상 듣는 것에 집중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은 서로를요, 잘 연결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마음이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가요, 얼마나 고통 속에, 얼마나 서로 갈등하고 분쟁 속에 다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막 가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소통은 물론이고요, 관계도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누군가가 그 마음의 이야기를 나에게 했을 때, 가슴 깊이 들어줄 때, 그게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극복하지 않으면요, 이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요, 어둠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가장 필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듣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실 듣는 것도요, 굉장히 잘 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그 아내가 여종에게 들어가라고 했다고 그게 들어가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런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늘 아내분들이 막 날씨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살아나는 게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뭐 하노? 이뭐 말이겠습니까? 챙기라는 겁니다. 여자들이 날씨가 좋다는 말은요, 그냥 날씨가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어디든 가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날씨 좋다 그러면 무슨 말 하라고요? 뭐 하노? 챙기란 말입니다. 나가서 말입니다. 아내가 TV 보다가 이제 여름이 되고 하니까 저 TV 모델이 입은 옷이 원피스가 너무 예뻐 보여. 그럼 아내가 아, 저 원피스 너무 예쁘다. 그러면 남편이 그걸 보면 저는 모델이라고. 저 예쁘잖아. 그러면 그날 바로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말을 들어도요, 잘 듣고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하면요, 내가 바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하면요, 분명히 그 말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갑자기 화내버리면요, 그 관계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말을 했을 때, 정말 나에게 화가 나는 말이라고 꾹 참으세요. 시작! 참아. 이 화내라는 게 아니라 꾹 참으라는 겁니다. 한번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 깨지는 거예요. 그러시면 내가 잘 듣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교만하게 하는 행동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3절에 말씀해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다는 겁니다. 욕을 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AI 시대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AI 전문가도 말하기를 지금 개발을 조금 늦추자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AI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 끊깁니다. 말 끼어들깁니다. 무조건 결론 내어버립니다. 여보, 오늘 내가 굉장히 병원 갔다 왔는데
내가 열도 나고

몸이 굉장히 안 좋는데 하는 순간에 남편이 치고 옵니다. 와, 죽을 병이라 카더나. 일단 죽이고 들어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머리도 좀 아프고 기침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코로나네. 감기 걸렸네. 내가 그렇게 돌아다닐 때 내가 알아봤다는 거예요. 말의 문장이 끝나기 전에 남편은 뭡니까? 결론까지 내어버립니다. 이건 잘못된 대화법입니다. 이건 뭡니까? 싸우자는 겁니다. 내가 뭔가 말을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좀 풀어주고 내가 이 사람에 뭔가 결론을 내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들음은요, 정말 잘못된 들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어떤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듣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면 그 말씀은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되 상대방의 말에는요, 내가 굉장히 잘 듣고 잘 분별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뭘 줄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때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수 없지만 20대 내외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20대 졌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도 이 백성이 너무나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어디를 이들을 내가 판결하고 내가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여러분 이 솔로몬을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뭐 합니까? 제일 먼저 그가 기브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온 마음을 대해서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3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잘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그대로 따라 잘 지켰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힘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노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정말 아이입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분별할 수도 없고, 이 백성들이 내가 출입할지도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데 그러면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한번 구해보아라. 이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한번 구해봐라. 내가 네 구하는데 다 주겠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할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요, 그 순간에도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이 사실이요, 정말 놀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그 많은 것 중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저하지 않고 이 마음을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에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든지라.

듣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 듣겠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래서 듣는 마음은요, 그 사람을 더욱더 빛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만한 복이 여러분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듣고 싶은 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혹시 이런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가끔 하나님께 한 번씩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좀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마음에 든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이 고백을 하기까지 제 마음에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 마음에 드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그 행동을,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마음이 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솔직하게 물어보기도 죄송하지만 한 번씩 물어봅니다. 제가 하나님 제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든다고요? 땡큐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돌아갑니다.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처럼요, 하나님 마음에 후회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지배하지 말고 정말 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일수록 듣는 마음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들을 때 그 사람이 더욱더 빛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많은 말을 하기보다 듣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듣는 마음은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보다 더 뛰어나고 온전한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생겨나는 마음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솔로몬을 굉장히 귀하게 보셨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듣는 마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게 합니다. 인간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내가 바르게 인도하고 싶다는 솔로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절,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구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오래 살거나 내가 재물이 많거나 내 원수의 멸망시켜달라고 구하지 않은 것,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의 속성은 뭡니까? 인간의 속성은 장수를 구합니다. 재물을 구합니다. 자녀의 평안을 구하고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구했던 그의 구함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이렇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다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정말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보았다니,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보았더니 다른 것들이 다 채워졌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과급을 많이 받고 보너스를 많이 받고 이것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했더니라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해서 받는 것보다 구하지 않고 받는 기쁨은 그 이상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믿는 거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작은 이거 하나 하였는데 주님은 나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내 인생에 채워주시면 여러분 예수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전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낙심할 때 우리도 똑같이 낙심하면요. 우리의 믿음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수 있을까?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살수 있을까? 지금 이 경제가 어려운데 뭐가 좋아서 저렇게 맨날 웃고 다닐까?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그 말을요, 가슴 깊이 들어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가들이 말하는 상담의 처음과 끝은요, 들어주기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 마음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헤밍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듣는 게 좋다.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깨닫는 것이 여러분 없으면요, 말에 힘이 없고 행동에도 일관성이나 경감이 없습니다. 따라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집중하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와 방향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소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무엇인가의 힘은요, 우리를 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다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명의 중심에서 그 믿음의 삶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모아 들으지 않으면요. 그것을 쉽게 흘려버리게 되면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들음으로 생겨납니다.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는 들음으로 생기고 후회는 말하면서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비로소 사람의 아픔과 이웃의 목소리도 가슴 깊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나 장로나 중직자도 성도도 모두가요, 같은 종일 뿐입니다. 높고 낮음 절대 없습니다. 오직 들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서로의 말을 굉장히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을 떠나갈 때 반드시 이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십시오.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문장 하나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솔로몬이 들음을 구했을 때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0: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들음에 대한 분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들어야 할 말인가? 이게 듣지 말아야 될 말인가? 이것이 내가 해야 될 말인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말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보다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삽시다. 시작.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마음에 들면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거, 그것을 인생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고 이 말씀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내 마음에 든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긴다면 이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 주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우리교회 서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53-0091번, 054-253-0091번 포항우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이에요. 여러분은 현충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랍니다.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오늘 현충일을 맞아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을 생각하고 또한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진 세계에서 특별한 나라가 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도 함께하면 좋겠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느헤미야처럼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의 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느헤미야처럼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특별한 선생님을 초대하여 알려주려고 해요. 함께 인사 나눌까요? 이지혜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주야르니 친구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1: 안녕하세요. 방송을 통해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을 만나 반가워요.
0: 이지혜 선생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1: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파괴되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크고 강했던 바벨론도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 바사 나라가 다스리고 있을 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바사 나라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아주 높은 관원이었어요. 이 자리는 왕이 가장 믿음직스러워하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는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무척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지요.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한 왕에게 부탁하여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답니다.
0: 와, 이지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이 느헤미야에 대해 잘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친구들, 우리나라도 많은 전쟁과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뉴스를 접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이라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느헤미야처럼 우리나라를 지켜낸 많은 믿음의 위인들처럼 말이지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겠어요.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곡으로 들었던 느헤미야처럼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주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느헤미야처럼 찬양을 부르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는 주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로맨 1619 앤 내주는 강한 성유,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고신측의 내 마음 하나님 나라입니다.

0: 사람을 만나요.
1: 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예요.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어느 날 나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것은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의 어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과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고 싶어요.
2: 그럴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0: 환상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유대인인 베드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2: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만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우리 가족만 예수님 믿으면 돼, 나와 친한 친구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할 거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건 불편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없나요? 가족이나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는 않나요? 성경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해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유대민족의 가정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렇다고 유대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유대인만을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친구들에게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 어린이 친구들이라면 베드로처럼 편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로 변화될 수 있어요.

0: 복음을 전하는 데 편견이 있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셨어요. 환상이 있은 후에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1: 저의 대장이 당신을 모셔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도 새 생명을 얻는 복음의 큰 능력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2: 나도 변화될 수 있어!
0: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유대인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사마리아, 안디옥, 가이사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복음을 위해 순교했어요. 혹시 나만, 내 가족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내 친구들에게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려는 친구가 있나요?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라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다면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이 될까요?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 지금부터 여러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멋진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을 성령님은 도우시고 힘주실 거예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제가 사랑하고 친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복음을 잘 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어떻게 하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기쁜 소식이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 열두 광주리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경주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매력적인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제가 어릴 때 봤던 만화 영화였는데요. 노래가 이렇습니다. 죽은 개 빼빼 마른 빨간 머리 앤 예쁘지는 저희 세대네요.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이 노래의 포인트가 뭐냐면 예쁘지는 않지만 어떻다고요? 사랑스럽다라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이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당기는 어떤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매력이죠. 겉으로 볼 때 교회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볼품이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매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교회 안에 있죠. 이것은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매력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2: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교회를 빛나는 존재로, 매력적인 존재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매력적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매력적인 교회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매력적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

0: 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력적인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와, 저 교회는 정말 너무 멋지다, 너무 사랑스럽다,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부정적인 소문이 확 퍼졌습니다. 그 소문은 바로 분쟁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매력적이어야 할 교회에서 이 매력을 바라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자아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었죠.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분쟁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소식을 어디서 듣게 되었냐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 즉 유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있던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죠. 아시아에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싸우는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다는 말입니까? 바다를 건너가지고 다른 대륙에 있던 바울에게까지 들렸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요,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소문이 퍼집니다. 저 멀리까지 심지어 외국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억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어떻게 바라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보이는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0: 아멘. 예수 믿는 너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네긴 동네인데 어디에 있는 동네입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한번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밤이 되면 이 불빛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멀리서도 그 동네가 잘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이 교회를 주목할 수 있도록, 잘 볼 수 있도록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죠. 매력적인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세상의 빛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는 싸우고 분쟁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성님 여러분, 교회가 싸우고 분쟁하면 잘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겠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니까 그것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저 교회는 싸우는 교회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잘 보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 와, 저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야 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싸우는 교회면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분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멘!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죠.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사람이 드러났습니다. 복음의 향기를 바라기보다는 분쟁의 소식이 퍼졌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내용이 퍼졌는가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0: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람을 추종하면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나는 바울파야. 바울은 우리 교회를 개척한 정말로 뛰어난 지도자야.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아볼로가 최고지.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치는지 몰라.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게바가 최고지.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야.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편을 먹어서 서로 싸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0: 예수님 때문에 싸웠을까요? 복음의 진리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관찰해 보시면요.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예, 나는 이란 단어인데요. 몇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까? 무려 네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성도님들이 피 터지게 싸웠던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진리 때문이 아니라 나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파당을 만들어서 싸웠고, 나는 나의 욕망을 위해서 서로 싸웠던 것이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라는 말이죠.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나는 나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열심히 하긴 합니다. 뭔가 바쁘게 열심히 하긴 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나의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내 주장만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고집을 꺾지 않는 거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악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부딪히게 되죠.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다툼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여러분, 이런 다투는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로 달라지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예,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을 때 매력적인 교회가 될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 자아가 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발더 나가서 두 번째로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싸우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1: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0: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개인의 뭐 개성을 다 인격을 말살시키고 똑같이 군복을 입혀놓고 그런 하나됨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온전히 합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조화롭게 여기다, 하모니를 이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와도 같습니다. 오케스트라를 한번 보시면요, 악기가 굉장히 다양한 악기들이 있습니다. 이 악기마다 소리가 다 다르죠. 음색도 다르고요, 연주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악기들이 지휘자의 지휘 안에서 화음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도 온전히 합하라, 하모니를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요, 똑같은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다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지적인 수준도 다르고, 경제적 수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휘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합하라, 예수님의 지휘를 따라서 하모니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완전히 다른데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지휘하시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용납이 되죠.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0: 아멘. 성도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 하나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과도 같죠. 왜냐하면 생각하는 자체가, 사고의 체계 자체가

0: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향해서 정죄를 하면서 지옥에 떨어질 인간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헬라인들 또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이고 저 답답한 꼴통들 그렇게 멸시를 했죠. 자유인과 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물과 기름과도 같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더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더라는 거죠. 같은 말을 하면서 하모니를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됨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누구 안에 있을 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모니를 이루더라는 거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매력을 발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권면하는 그 권면의 내용이 뭐냐면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0: 아멘.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형제와 자매를 보라는 거죠.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생활 하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맞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다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뜨겁게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으스러지도록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뭐가 빠져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한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봉사한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르친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내 열심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맞는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들립니다. 맞는 말을 들었는데,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상합니다. 분명히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데 은혜가 없어요.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예배 드렸는데 예배가 마치고 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몸이 으스러져라 열심히 봉사하긴 했는데 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님 여러분,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님 여러분,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0: 아멘.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를 불러서 누구와 교제하게 만드셨습니까? 예,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교제하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는 이 연합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하고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코이노니아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교제합니까? 누구랑 친하게 지내십니까? 원수랑 친하게 지내십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십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나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 학력이 비슷한 사람,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 성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과 함께 한 구역이 되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과

0: 하셨죠. 코이노니아, 생명을 나누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교제의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장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0: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데,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무엇을 통하여요?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나누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0: 아멘.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낳고 전한 이 땅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바로 저주의 십자가를 주신, 그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죽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우리 교회는 매력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과연 그런지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0: 아멘.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이유는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기에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으로 살지 않았죠. 복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싸웠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추종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이것을 자랑하면서 싸웠는데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선생님에게 세례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어, 그렇게 사람을 추종하면서 자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을 보시면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0: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것에 대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건너려고 하니까 바다가 둘로 쪼개져 버렸죠. 마른 땅처럼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합쳐졌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지나간 그 홍해길을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0: 즉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삶이 이제 홍해 바다로 인해서 단절되고 끊어졌고 이제는 홍해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예전의 삶과는 단절되었다,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죄악된 삶과는 끊어지고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님 여러분, 복음은 과거와의 단절을 요구합니다.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뭘 버렸습니까? 그물을 버렸지 않습니까? 세리 마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세리, 돈 세던 그 상을 버려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전의 모든 삶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모든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0: 뭘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수사학과 철학과 헬라 철학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대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내 모든 삶을 들여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수사학을 가지고 말장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로만 내 너 구원해 줄게, 너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때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듯이 내 생명을 걸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매일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매일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매일마다 나의 옛사람의 습관을 매일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매일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내가 죽으면 누가 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세요.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수준 높은 지식은 있었는데, 화려한 말솜씨는 있었는데 내가 안 죽으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은사도 있고 뜨겁고 돈도 많았죠. 고린도 교회 빵빵했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했는데 십자가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안 드러나니까, 시퍼렇게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계속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내 믿음 가운데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 때 비로소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 교회는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어떻게 천국처럼 될 수 있는가?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찾는 사람이 적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우리 모든 인생의 질문에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 십자가의 원리와 한번 적용해 보면요, 웬만한 건 다 해결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새 인생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있고 능력이 있고

0: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죠. 그리고 십자가 안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매력적인 교회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 매력적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1: 지금까지 경주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771-7104 054-771-7104번 경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어릴 적 심한 천식으로 늘 방 안에만 누워 지내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자신의 약함에 굴복하지 않고 매일 책을 읽으며 세상을 향한 꿈을 키워나갔는데요. 훗날 체력을 기르고 지식을 쌓아 미국의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청년은 야구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부상으로 운동을 포기해야 하는 절망을 맞았습니다. 그는 부서진 꿈을 붙잡고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며 성경을 깊이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 시련을 통해 영성을 쌓아 세계적인 설교가가 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독한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주님께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부끄러운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데요. 나의 약점도 가장 선하게 바꿔 쓰실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 다섯 가지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약간 부족한 외모.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단 절반밖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 남과 겨뤘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 이렇게 플라톤이 제시한 행복한 조건 다섯 가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족함인데요. 이렇게 행복은 소소하고 사소한 것에 있습니다. 풋풋한 웃음, 잔잔한 감동, 노래 한 소절, 한 줄의 글, 작은 선물.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나치게 높은 곳에만 두지 말고 내 눈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행복은 바로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 작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같은 찬양이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이 있지요. 이 시간에는 그런 찬양들 함께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앞날이 캄캄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처럼 한치 앞도 모르는 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찬송 함께 하시면서 소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워킹 프레이즈가 부르는 찬송가 원곡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 524장과 함께 하시겠고요. 이어서 편곡된 성가곡들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안산시립합창단의 성가곡까지 듣고 올게요.

오랜 기간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던 영국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고대하던 아이가 마침내 태어나던 기쁜 그날, 갓 태어난 딸을 보고 부모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표지증에 걸려 두 팔 대신 짧은 뼈마디만 갖고 태어난 아이의 모습은 오랜 기다림 만큼 커다란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부부는 6개월 만에 아이를 포기하고 보육원으로 보냈는데요. 이 어린아이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불행한 몸과 환경을 가진 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긍정의 태도와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 친구 하나 없는 불우한 청소년

초창기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고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미대까지 진학해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글을 쓰기 시작해 자신이 그린 그림으로 동화를 그려 유명한 작가가 됐습니다. 앨리슨 래퍼라는 그녀의 이름은 모든 영국인이 알 정도로 유명해졌고 트라팔라 광장에는 그녀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또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는 그녀의 그림이 진열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뛰어난 강점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열등감을 극복하고 한 번 더 도전하는 열정을 회복해야 하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기적을 이뤄가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68편

시편 19절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신 당신은 얼마나 복됩니까? 그분이 당신의 짐을 지실 뿐만 아니라 당신도 짊어지실 겁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말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알고 믿으며 사는 것은 전인적인 평안을 줍니다. 걱정 없는 멋스러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유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하게 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근심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근심은 물론 당신을 짊어지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고는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주님, 근심이 저를 짓눌러 왔습니다. 제 모든 근심을 그리고 저를 오늘 그리고 매일 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알미 제게 필요한 힘을 줍니다.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노아는 의인으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도주에 취해 자녀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치며 저주의 말을 하고 마는데요. 혈기를 이겨낼 절제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욕에 눈이 멀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고 삼손은 정욕을 극복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도 피하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 과연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약점들을 숨기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야 할까?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약점이 우리의 장점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위대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철저히 알게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기에 이 연약함은 우려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연약함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의미심장한 기회들 중 하나라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약할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해짐을 체험하며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가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흥해 제1교회를 섬기시는 강민석 목사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간단한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흥해에 있는 흥해 제1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고요. 고향이 제주도예요. 오. 19대 손으로서 정말 제주도 토박이였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 한신대학교를 입학하게 되면서 이렇게 육지로 올라온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0: 네. 제주도 분들은 제주도 외의 지역을 육지라고
1: 그렇죠.
0: 통칭하시죠?
1: 제가 육지라고 했죠?
0: 네. 강민석 목사님께서 포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1: 올해 만 4년 차 됐습니다.
0: 그러시군요.
1: 예, 23년 1월에 제가 부임해서 그렇게 됐네요.
0: 뭐 그러면 포항에 오시기 직전 사역지는 어딘가요?
1: 네, 충북 청주에서 첫 담임 목회를 하다가 부르심 받고 오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지금 섬기고 계신 흥해 제1교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요. 교회 자랑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1: 네, 그래도 흥해 제1교회 하면 가장 먼저 역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네요. 저희 교회는 1905년 5월 1일 미국 북장로교 제임스 선교사, 한국 이름으로는 안의화 선교사님께서 먼저 이 흥해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시게 됐고요. 그때 김상현 영수의 가정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0: 1905년 5년. 5월 1일에 네. 설립이 됐으면요. 2026에서 1905를 빼면 121년인가요?
1: 맞습니다. 와. 올해 121주년 됐습니다.
0: 대단한 역사. 이 깊은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흥해 제1교회를 통해서 배출하셨잖아요.
1: 네.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이 한신대학교, 지금의 한신대학교를 세우신 장로님이 계셔요.
0: 누구신가요?
1: 김대현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지금 한신대학교의 전신인 조선신학원을 이제 세우실 때에 거금을 이렇게 쾌척하셔서 신학교를 세우시고 초대 원장도 하셨습니다.
0: 네.
1: 그러니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가 속한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 측에 사실 참 큰 공헌도 했고 기억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목사님께서 현재 흥해 지역 기독교 연합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잖아요.
1: 네.
0: 흥해라고 하면 포항 중에서도 개성과

0: 또 특성이 있는 곳인데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목사님?
1: 네, 저희 흥해 지역 분들을 만나보니까요. 참 자부심이 있으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포항시보다는 흥해읍이 중심이었습니다.
0: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1: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영일군의 이 포항 흥해읍이 아주 뭐 중심이었어서 그러니까 복음도 먼저 흥해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0: 흥해 지역에 좋은 교회들도 많고요.
1: 네.
0: 이름 자체가 부흥의 동네, 부흥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1: 아유, 네. 할렐루야.
0: 계속 흥할 수밖에 없는 지역 흥해인데요. 네. 기독교 연합 회장님으로 섬기시다 보면 우리 성도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1: 네.
0: 사역이 확장되잖아요.
1: 네.
0: 큰 사역을 하려면 이렇게 또 연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1: 네.
0: 반면에 또 연합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1: 네.
0: 연합을 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1: 연합만큼 어려운 게 없다는 말씀들을 참 선배님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0: 절감하시죠, 목사님?
1: 네. 연합을 잘하려면 아무래도 상호 존중, 또 상호 이해, 또 배려가 정말 필요하다고 저도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 같은 경우는 초교파잖아요. 교단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교단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면 연합이 안 되더라고요. 교단도 내려놓고 일종의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을 때 연합이 잘 되겠더라고요.
0: 내 것을 먼저 좀 내려놔야 한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1: 네.
0: 강민석 목사님은 만날 때마다 진심이 담긴 미소를 얼굴에 가득 담고 계신 분입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언제나 밝게 네. 웃고 계신데요. 사실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도 있고 또 힘들고 짜증나는 상황 목사님도 많이 만나실 텐데
1: 네.
0: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잘 유지하면서 삶으로 그렇게 드러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목사님.
1: 네, 아이고 너무 부족한데 감사합니다. 저는 1년 365일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은요. 저는 늘 새벽 제단에 나가거든요. 제가 만약에 인도하지 않더라도 새벽 제단에서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요. 저의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하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저는 하나님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얼굴에 미소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설교도 많이 합니다만은 구원의 기쁨을 늘 묵상할 때 사실 초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의 고백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저를 만나시는 성도님들은 아 감사하다, 감사하네요. 아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많이 듣는다고 하거든요. 의지적으로도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얼굴에 미소가 있는 게 아닐까.
0: 네.
1: 네.
0: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지만
1: 네.
0: 그 은혜를 내 삶 속에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그런 네. 노력도
1: 네.
0: 목사님께서 계속 하고 계시네요.
1: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0: 이번에 흥해제일교회에서 여름 사역을 앞두고 6월에 아주 특별한 사역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려주시죠.
1: 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흥해제일교회에 부임한 그 해로부터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월 6월 달은 30일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0: 오, 30일 캠페인?
1: 네. 네. 네. 6월 한 달 동안 진행하는 건데요.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전교인이 한 달 동안
0: 네.
1: 은혜 받고 훈련 받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는 명칭을 30일 캠페인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캠페인은 방송사에서 많이 하는데
1: 네.
0: 어떤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1: 네.
0: 한 3주 정도는 지속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 네.
0: 한 달간 하나의 주제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다 보면
1: 네.
0: 몸속으로 스며들 수 있겠는데요, 목사님?
1: 네, 그런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0: 올해 캠페인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1: 네, 올해는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1: 네.
0: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승리하고 싶은데
1: 네.
0: 너무 나약하고 무력할 때가 많거든요.
1: 네.
0: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을 이 캠페인을 통해서 좀 얻자라는 것이군요.
1: 네, 맞습니다. 그동안 저는 거룩한 꿈을 향한 새로운 도전, 덕분에 감사해요, 멋진 삶 만들기, 이와 같은 캠페인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받았거든요. 말 그대로 새로운 도전을 하자,

0: 감사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만들자.
1: 예.
0: 이와 같은 시간들이 지나오면서 올해에는 그 어떤 이 훈련의 주제를 말씀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매일 큐티를 좀 강조하고 이 말씀 묵상과 삶의 적용을 강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흥해제일교회에 부임하셔서
0: 네.
1: 도전, 감사, 삶에 대한 캠페인을 쭉 이어오시면서
0: 네.
1: 드디어 말씀으로 승부를 거시는군요.
0: 네, 맞습니다. 우리 매 주일마다 주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1: 네.
0: 우리 월화수목금토 새벽기도회 때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오늘 나누고 삶에 적용하고 또 필사도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어떤 식으로 캠페인이 전개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아, 네. 저희는 캠페인 기간 동안 전교인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요.
1: 네.
0: 또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강조하고 또 금요 성령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도 예, 강조하고 또 전교인 구역 예배 안 빠지고 꼭 우리 6월 한 달은 드리자. 한 명이 두 명 이상 전도 대상자 VIP를 작정하자. 그래서 개인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역도 영혼 전도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나태해지기 쉬운 한 해의 중간 지점에서
0: 맞습니다.
1: 꽉 한번 쪼아보자.
0: 네,
1: 그런 느낌이 드는데
0: 네.
1: 한 달간 바짝 모여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7월, 8월 이 여름 행사를 맡게 되면 정신무장이 다를 것 같아요, 목사님.
0: 네, 맞습니다. 6월이면 네. 상반기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뜨거운 여름에 이 나태해지기 쉬운 신앙도 다시금 붙잡을 수 있고요. 하반기 사역에 큰 영적인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세상적으로는 여름 휴가철을 준비하느라 허송세월하기 쉬운 6월을
0: 네.
1: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는 도약지점으로 삼는 흥해제일교회가 아닌가 싶고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6월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흥해제일교회 섬기시는 강민석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대화 이어갑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흥해 제1교회를 섬기시는 강민석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모태신앙이신가요?
1: 아유, 아닙니다. 중간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0: 네. 어떤 식으로 중간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참 궁금하고요. 앞서 고향이라고 밝히신 제주도,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이죠?
1: 그렇죠. 아무래도 이 바닷가다 보니까 정 기독교 우리 신앙이 전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0: 전도하기 참 어려운 곳인데
1: 네.
0: 그곳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한번 나눠주시죠.
1: 저는 이남 중에 장남이고요.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사춘기를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해요. 넋두리라고 해서 뭐 아이들이라든지 어른들 사람이 좀 힘들고 그러면 넋두리라고 하는 일종의 굿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겠다 싶은데
0: 무속이 강하잖아요.
1: 예,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 집도 믿는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동생이 사춘기를 심하게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그런 참 방법들을 많이 했는데
0: 네.
1: 결과적으로 달라진 게 없었죠. 참 힘들어하던 중에 이웃에 계시는 제 모교회 권찰 집사님이 제 이름이 민석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민석이 엄마 이제는 교회 가자.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 돼. 그래야 좋아져 라고 하는 그 전도에 저희 어머니도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저희 어머니가 흔쾌히 그렇게 교회를 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0: 네.
1: 어머니가 처음 교회를 가보시니까 너무 평안하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0: 좋으셨군요.
1: 네. 말 그대로 뭐 은혜 받았다 처음 나간 교회에서 그렇게 평안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제 손을 붙잡고 또 제 남동생 손을 붙잡고
0: 네.
1: 같이 교회 가자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신앙 일주일 선배십니다.
0: 너무 좋으니까 큰아들 작은아들을 네. 손을 붙잡고 같이 데려가신 거예요.
1: 네.
0: 짧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정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시고
1: 네.
0: 또 물질적인 손해도 많이 보시고
1: 그렇죠.
0: 이것저것 다 해보신 거예요.
1: 맞습니다.
0: 방법이 없으니까 가보기나 하자라고 따라간 교회에서
1: 네.
0: 임자를 만나셨네요.
1: 할렐루야.
0: 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목사님.
1: 맞습니다.
0: 그런데 그런 고난이 또 다른 구원의 문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예. 어머님과 일주일 차이로 교회에 입성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네. 좋으시던가요, 목사님도?
1: 네, 저도 처음 교회를 가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0: 그래도 많이 낯설고 뭐 굉장히 좀 이질적이잖아요, 문화가.
1: 네. 근데 저는 이게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믿는데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그 어린이부 부장 이제 선생님이 계셨는데 머리가 하얀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처음 나온 저를 데리고 앞에 나가서 아이들한테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아 민석이가 처음 교회 나왔다 환영해 줘라 라고 하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교회 다니는 어린이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는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민석이 너도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선명하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집에 가자마자 어머니한테 엄마 성경책 사주세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사가지고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어머니가 사주셨거든요.
0: 네.
1: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3년 반 정도?
0: 초신자가 그것도 네. 어린이가
1: 네.
0: 그 가능하군요.
1: 네. 노트에다가 뭐 1월 1일 창세기 1장
0: 예.
1: 1월 2일 창세기 2장 이러면서 정말 매일 한 장씩 읽어서 첫 일독을 했고요.
0: 와.
1: 그다음에는 하루에 두 장씩 읽어서 이독을 하고 하루에 세 장씩 읽어서 또 일독을 하고 그다음에는 평일 세 장, 주일 다섯 장 읽으면서 1년에 일독하고 이 과정이 초, 중, 고 이제 대학교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0: 이어서 요게 좀 습관화가 됐습니다.
1: 모태 신앙들이 성경 일독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0: 네. 네.
1: 교회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서 하루에 한 장씩 네. 성경을 읽어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로부터 1독, 2독,
0: 네,
1: 3독
0: 네, 맞습니다.
1: 계속해 나가신 거예요.
0: 네.
1: 성경이 어렵진 않으시던가요?
0: 저는 참 감사한 게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고 이러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저는 의심이 되지 않고요. 그게 다 감격이 되고 눈물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이러면서 뭐 어릴 때야 뭐 성경 말씀을 잘 모르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저한테 참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이 이렇게 스토리, 이야기처럼 정리가 되고 말씀이 이렇게 하나하나 자리 잡으면서 참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걸어온 것 같습니다.
1: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읽잖아요, 목사님.
0: 맞습니다.
1: 정말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야겠습니다.
0: 네. 성경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네.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정립이 될 때 정말 은혜 받는 신앙,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저 자신도 그랬고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 아멘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0: 네.
1: 그렇게 들어간 성경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해를
0: 네.
1: 하게 되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할 수 있겠네요.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말씀생활부터 시작을 하신 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매일 놓치지 않는 습관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0: 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기도회를 제 스스로가 안 빠지고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1: 기도와 말씀 묵상을 네.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군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또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신뢰를 줘야 되고 그중에 중요한 게 시간 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시간 관리 어디에 비중을 두며 살아가면 좋을런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0: 네, 저는 과거에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책도 제가 참 은혜 가운데 읽은 적이 있는데요.
1: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0: 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말씀과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정말 변치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우리 저 권면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본인의 우리 일상생활이 있지만 주의 일에 일단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사람이 나머지의 시간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크리스찬이 남은 시간을 정말 잘 선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타인과의 저는 약속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해나가는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에서도 승리하는 모습을 그동안 많이 보아왔습니다.
1: 네,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가치가 앞서는지를
0: 네.
1: 잘 분별하자라는 말씀과
0: 네.
1: 특별히 사람과의 약속을
0: 네.
1: 꼭 지켜내기 바란다라는 말씀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중요한 동역자
0: 네.
1: 가족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저는 사랑하는 아내에 이주연 목사가 있고요. 그리고 일남 이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1: 네.
0: 첫 번째 큰딸은 강수아이고요. 둘째는 아들인데 강수현, 막내는 예쁜 딸입니다. 강수진입니다.
1: 네, 아유 이름들이 예쁘고 깜찍합니다.
0: 네, 제 아내는 저와 신학 동기이고
1: 신학교에서 만났어요.
0: 네, 맞습니다. 흔히 CC라고 하죠.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가정도 맺어주셨고요. 또 제 아내도 이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면서 저희 교단에 또 목사 안수 받고 그동안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뭐 교육 목사, 기타 교구 사역 등등 현장 목회를 계속 해왔던 이제 제 아내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사모로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협동 목사로서 여러 가지 사역에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는 남편을 위해서 또 내려놓고 헌신하는 아내에게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1: 네.
0: 큰 딸은요. 올해 고등학교

0: 2학년이에요. 장성고등학교 2학년인데 저희 교회 안에서는 청소년 부장도 하고 드럼을 조금 쳐요. 그래서
1: 오, 조금 치는군요.
0: 예, 조금 칩니다.
1: 네.
0: 또 찬양단도 섬기고 있고요. 둘째 아들은 흥해중학교 2학년인데 아직은 해맑아요.
1: 아무리 해맑아도 중2인데요, 목사님.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0: 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중2가 있기 때문이다.
1: 해맑은 중2 네. 아들. 네. 좋습니다.
0: 이제 곧 사춘기가 올 아들이고요.
1: 기대하시고요.
0: 주여. 그다음에 막내 딸은 흥해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막내를 주셔서 그동안 삶의 위로와 소망이 많이 되었습니다.
1: 행복하시죠, 목사님?
0: 네. 막내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멋진 가족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텅 빈 마음과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또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안팎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에게 강 목사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0: 네. 참 얼마나 많이 힘드시고 어려울까. 정말 사람이 다 이해하고 알아줄 수 없는 마음을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나를 아시고 나의 어려움을 다 맡아주시는 하나님께 꼭 나아가서 기도로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성도님의 그 어려움과 아픔을 보듬어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아멘. 나를 제일 잘 아시고 나의 짐을 완벽하게 져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맡기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0: 네.
1: 믿음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잘 맡길 수 있어요?
0: 저는 수많은 말보다 한마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한마디.
0: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주님이라고 정말 주님을 부를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을 부르는 한마디에 우리 주님은 그래,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정말 그래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주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우리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으로 초대하는 한마디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 주여. 마지막으로 강민성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들으며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저는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사랑 충만, 지혜 충만한 내 자신이 되기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보니까 제 자신이 이렇게 안 되면 안 되겠다는 마음 속에 날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저희 가족을 위해서는 가족의 건강과 또 가정의 평안, 자녀들의 믿음과 학업,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늘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비전이 사랑 이야기 목회 비전입니다.
1: 사랑 이야기.
0: 네. 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자.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은혜의 선순환, 사랑의 순환이 있는 사랑 이야기의 목회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목회 비전이 제 교회 흥해제일교회에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121년 역사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저희가 이 초곡지구에 새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이 건축의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흥해 땅을 품고 포항을 위해 기도하며 또 대한민국과 열방으로 나아가는 또 흥해 제일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6월 캠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듬뿍 나누시길 저희도 기대하고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나무를 바꾸는 사람들, 오늘은 흥해 제일교회 강민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포항 양화교회 황병기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변화와 연결과 구원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변화와 연결과 구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귀족이 인도의 용주에게 트럭을 선물했어요. 트럭을 선물 받았으니까 기쁨이 있겠죠. 그런데 그 트럭을 선물 받고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영국의 귀족이 한번 방문했어요, 인도를. 했더니 희한한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뭐냐면 트럭 앞에 줄을 달아서 소들이 트럭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무거운 트럭을 소로 끌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소도 힘들고 사람들도 이게 도대체 어디 쓰는 물건인가 그러면서 끌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귀족이 기름을 넣고 운전대에서 시동을 걸어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건 기름을 넣고 운전해 가는 것이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알려줬어요. 그때 그들이 비로소 알고 아 이거는 트럭이라는 것은 소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운전해서 가는 것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마치 트럭을 우리 힘으로 끌고 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끌어가는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니까 그들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겁쟁이였고 어려움 당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은혜 팔아먹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니까 옛날에는 갈 수 없었던 이방 땅까지 사마리아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대요. 권능이 임하니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뒤에 뭐 했습니까? 복음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살필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힘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내 힘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면 힘이 들어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려운 문제도 풀려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애도 극복이 되고 어려움도 돌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교회도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교회도 회복이 돼요. 사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나가면 그 사회와 직장과 삶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파제에 보면 사은호우는 테트라포드라는 그런

거대한 콘크리트 덤이죠. 이게 작게는 20톤, 크게는 45톤, 45톤이 제작비가 한 300만 원 든대요. 그리고 85톤, 큰 건 85톤인데 이것은 한 550만 원 정도가 드는 고가의 것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파도로부터 그리고 방파제 유실로부터 막교한 이 테트라포드가 있는데 이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냥 사람이 갖다 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중기로 가서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덤이에요. 근데 이 엄청난 것도 태풍이 오거나 허리케인이 오면 이게 날아가요. 그래서 육지의 저쪽에 가서 그것이 발견되고 때로는 바다로 유실돼 버립니다. 이게 유실되면 새로 제작했었는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성령님의 역사가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예전에 안 됐던 일들, 옛날에는 변화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변화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은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기도하는 것도 무지히 힘들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배가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기도하면 마음에 있는 쌓인 것들이 다 풀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임재하심으로 돌파할 수 없는 것들이 돌파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압도적인 테트라포드를 날려버릴 것 같은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옛날에는 할 수 없던 일들이 할 수 있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나타나는 현상들을 요엘서, 오늘 우리 교육부 전체 찬양에도 그 찬양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입술에서 뭐가 떠나냐면 불평이 떠나가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그 맨날 쓰는 욕이 떠나요. 맨날 욕 쓰잖아요. 욕 안 섞으면 우리 청소년들이 이야기가 안 돼요. 욕의 구조로 언어가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욕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욕이 떠나고 우리 장년들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소망이 회복돼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쉬운 때가 있었습니까? 어렵죠. 모든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있었죠.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그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인데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왕이에요. 정복전쟁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렉산더가 너무 근심된 표정이니까 야, 너 왜 걱정하냐 했더니 아빠가 다 정복해버리면 나는 할 게 없었어. 내가 그게 고민되어서 지금. 그래서 걱정돼서 잠이 안 온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30대 초반에 이 대제국을 이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다면 이 정도의 꿈과 비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 투성이고 못하는 것 투성이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에서 소망을 건져올리고 성령님 임하시니까 자녀들에게 뭐가 있냐면 말씀이 충만해요. 욕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는 꿈이 생겨요. 무슨 꿈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꿈이 생겨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충만하죠? 그리고 우리의 나이가 어떠든 상관없이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젊은이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납니다. 충청도 예산에서 한 처녀가 시집을 갔어요. 17살에. 옛날 일찍 갔잖아요. 그런데 19세에 남편이 죽고 청산과부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재혼이 사회적 통념으로 허락되지 않는 시대니까 과부로 살다가 서울로 상경했어요. 부잣집에 들어가서 가정부로 일하게 되는데

열심히 하니까 주인집에서 인정해줘요. 너 참 대단하다. 너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소원을 두 가지 얘기해도 되겠냐? 두 가지 얘기해봐라. 뭐냐? 야간학교로 가서 야간학교라도 가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아, 그거 들어주겠다. 일찍 꺼내놓고 가서 공부해라. 그 당시에 이화학당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야간에. 그리고 난데 그러면 주일날 교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녁에는 공부하러 갈 수 있고 주일 되면 일찍 집안일 해놓고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학교에서 자금도 주고 마음씨도 너무너무 고가니까 그 학생을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요. 일본에서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여성들이 교육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세운 학교가 숙명여자대학교예요. 이분의 이름이 임숙자 씨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환경을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공하기를 원하면 한계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환경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변화될 수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변화됩니다. 돌파할 수 없는 환경이 없어요. 다 돌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삶의 모든 한계와 어려움들이 돌파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름이 개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 갈렙이 85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나한테 주세요. 내가 가서 쳐서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겠습니다. 85세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노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익숙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보내시는데 뭐 보고 간 거 아니에요. 알고 간 거 아니에요. 그냥 보내시는 땅으로 무작정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자기의 전생애를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80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 받았을 때 뭐 연결된 게 하나도 없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120세 그 사역을 마쳤을 때 그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서 한 연구팀이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피라미드를 반대로 세우는 원뿔 형태로 뾰족하게 반대로 해서 원숭이를 그 중간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원숭이가 잘 뛰잖아요. 아무리 뛰어도 그 원통형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숭이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풀어놓았더니 원숭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우리 자연인 우리가 있으면 자꾸 절망이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와요.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이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신앙적인 도전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가 최선이야. 그리고 거기에 기도도 할 수 없고 예배 감격도 없고 찬송의 기쁨도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절망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힘이 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돌파 못합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저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길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연결하네요. 지금은 연결의 시대입니다. 플랫폼 기업이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애플이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자기들이 만든 기술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다 남이 만든 기술이에요. 남이 만든 기술을 한 곳에 모아놓는 거예요. 그게 애플이에요. 물론 그 안에 프로그램이 있는

것들은 자기들이 만들었지만 다른 기술들은 전부 다 차용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과 연결되느냐 중요합니다. 선과 연결되는 인생이 있고 악과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연결되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는 인생이 있고 절망과 자꾸만 연결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과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뭘 하다가 아 나는 안 돼요. 절망이 찾아옵니다. 계속적으로 절망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은 될 것 같은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희망 고문은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얘기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할 수 없고 될 수 없고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성령님과 연결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도망자인데 못 있어요. 도망자인데 좌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자인 늘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절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 투성이에 다윗이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이 집사로 뽑히고 성령에 충만해요. 사도행전 6장 8절과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충만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진리를 따르든지 아니면 모함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함하기 시작해요. 이상한 거 전한다 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상황에 뭐가 보이겠어요? 사도행전 8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지금 나를 모함하고 나를 돌로 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지금 돌을 맞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눈에 시선이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옵니까? 나를 돌로 치는 사람이 보여요.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보여요. 여러분 핍박자가 보이지 않아요. 모함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연결됩니다. 그랬더니 죽어가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6장 6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죽어갑니다. 그냥 집사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봐야 될 것을 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연결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연결된 인생은 또 다른 인생을 주님과 연결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과 그가 만나게 해줍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일으키니까 일어나요. 주님과 연결된 인생이 또 다른 절망과 좌절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과 만나게 하고 연결시켜줍니다. 사단도 자기 세력을 연결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연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하만은 모르드개와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요. 그리고 민족적인 원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유다인들 전체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는 높은 장대를 치고 여기에다가 모르드개를 달겠다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서 역대기를 읽는데 보니까 역모 사건이 있었는데 고변한

왕이 기뻐하는 사람을 이 사람처럼 높여준다 외치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서 모르드개에게 그렇게 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달고자 했던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리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무엇과 연결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을 만나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을 만나야 응답을 받습니다. 맨날 기도에 실패한 사람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을 만나야 찬송의 영광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악한 것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선한 것과 연결됩니다. 로마서에 있는 사람은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구원받을 거야,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 착해요. 저 사람 삶을 보니까 괜찮아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는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이 오시면 여러분의 실체가 무언지를 알게 됩니다. 찬양 중에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아시는 분 같이 합시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면, 야, 힘 좀 빼. 힘 빼.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 따라와. 성령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요, 아이, 예수님, 성령님,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냥 계세요. 멀리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저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좀 알아서 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이 어떻게 못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구원을 내가 쟁취하려고 해요. 여러분, 쟁취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져야 돼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은 그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그분의 선한 것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과 권능으로 은혜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93년도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93년과 94년 9월쯤 한 14개월에 걸쳐가지고 끔찍한 범죄 집단이 있었어요. 지존파라는 범죄 집단. 무려 6명을 연쇄 살인했습니다. 끔찍하게 죽이고 그들 어느 것도 거칠어요. 어머니에 대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부한 사람들에 대한 적대심으로 똘똘 뭉친 젊은이 되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김현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94년 7월에 잡혀서

0: 55년 11월 2일에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당했어요.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회합니다. 9월이니까 11월까지 얼마 되겠습니까? 1년 조금 더 한 기간에 이 사람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잡혔을 때 그의 언어는 도무지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언어를 표현하고 세상에 대한 적대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붉은 눈을 가진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죽어가면서 이렇게 갑니다. 참회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 사랑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수고해 준 자매님들 너무 감사하고 직원들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1년 남짓이잖아요. 이 가운데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1년 남짓에. 근데 1년 남짓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장기수 200명을 죽기로 인도했어요. 200명을 죽기로, 여러분 평생에 200명 죽기로 인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극악무도한 인간이 주님을 영접한 뒤에 변화됐어요. 주님과 연결된 뒤에 구원의 은총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가 자신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장기수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무려 200명을 주께로 인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에서 200명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기분 나쁠 거예요. 그 극악무도한 그 인간과 나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맞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허락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난 뒤에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는 구원을 얻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와 그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인생하고 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몰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성령님의 역사심, 인정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자기의 변화를 시켜주는 그분께 자기의 전 생애를 의탁하는 맡김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려면 엄청난 노력이 듭니다. 힘써도 애써도 안 돼요. 이런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시면 여러분 안에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악한 것과 연결되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들이 끊어지고 세상과는 단절되고 주님과는 연결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인생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주님과 연결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처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빚어가는 복된 주님의 도구와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받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양학교회 황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양학교회 지역번호 054-282-615번 282-061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 편지 열차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열차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하늘 편지 열차. 잠시 후 포항 극동방송역을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달려가는 하늘 피언지 열차. 네, 오늘 완전한 사랑, 사랑 이야기의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김정선이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지키네.

0: 김현주의 잠언 낭송.
1: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홀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주한곤의 하늘 편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제주 선교사 이기풍 목사. 두 번째 이야기, 풍랑이는 바다에서 기도하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자원한 이기풍 목사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1908년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당시의

배는 현대의 배와 같이 큰 배가 아니라 작은 풍랑이나 조류에도 쉽게 파손의 위험이 있는 배였다. 주자도 근처를 지나는 순간 배가 급물살에 휩쓸려 난파를 당했다. 이기풍 목사는 간신히 파손된 배 조각을 붙들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망망대해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 난파 소식을 전해 들은 교인들과 윤함의 사모도 밤을 지새며 식음을 전폐하고 골방에서 기도하였다.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망망대해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배고픔도 목마름도 아니라 지친 몸에 찾아오는 졸음이었다. 그 후 하나님의 은혜로 주자도에 가까스로 상륙한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에 도착하여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달려온 하늘 편지 열차는 오늘의 모든 복음 여정을 마치고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달려가는 고한국동방송 하늘편지 복음열차 제작 김보성, 저는 조한권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오늘 현충일입니다. 온 이른 돌이 됐네요. 6월의 첫 주말이지만 달콤한 휴식보다는 먼저 숙연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 6월은 그런 달이죠. 헛된 이념과 탐욕에 맞서 자유를 지키다 총탄에 맞아 쓰러져간 그 많은 이들의 기억이 안타깝게 다가오는 달입니다.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잊힌 달이 될 수 없죠. 나은 듯해도 그날의 상처는 자자손손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더구나 전쟁을 일으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고 무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들은 지금도 그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충일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죠. 폐허에서 일어나 선진국을 이룬 우리나라입니다. 서로 보듬고 지켜내 더욱 발전시켜 세계의 빛과 같은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라이트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애쓰고 힘써서 낙을 누리는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진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결국 삶에서 나타납니다. 감사와 불만으로 말이죠. 알고 감사하며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아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7234님 사연이에요. 신목사님 안녕하세요. 듣기만 하다 문자 보냅니다. 직장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면 평안해지며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7234님 그런데요, 저 이런 사연을 받으면요, 주말에 근무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남들 놀 때 우리도 좀 쉬고 놀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남들이 어디 여행 간다 하면 여행 가고 싶지 않아요? 뭐 요새 보니까 남들이 뭐 투자한다 하니까 뭐 다 투자한다고 막 뭐 하고 그러다가 뭐 포모 현상이라 그러나요? 남들은 다 돈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거기 동참하지 못했네. 뭐 그렇게 몰래. 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말에 이렇게 일하는 거는 사실 그 자체가 불만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참 많은 환경입니다. 아니, 나는 왜 저런 직장이, 나는 왜,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모두 알죠. 네, 그런 자세는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 당연한 걸까요? 그런 걸 다 알면서도 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또 부정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감사와는 정반대의 말을 또 툭 또 하게도 되고.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주말에 일을 하면서도 야, 이 시간에 이제 누구 목소리를 들으면 아, 제가 또 부끄러워지네. 평안해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하시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심령을 다독여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니 평안해지고 즐거워지고 기쁜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하죠. 아, 남들은 지금 어디 놀러 간다는데 나만 지금 여기 나와 있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은혜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이 성도된 우리의 이 복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늘 편안하게 이렇게 사연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어노인팅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온 마음 다해.

찬양 함께 들으며 이런 생각 드네요. 그 마음을 쏟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을 제가 우리 하나님을 만난 후에 가장 감사하고 저를 평안하게 이끌었던 생각이요. 야, 이제 내 온 마음을 쏟을 곳을 찾았구나 하는 것이었거든요. 사람은 어딘가에 이렇게 현혹도 되고 마음도 쏟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쏟을 곳이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생각도 하게 됐네요. 4918님 사연 같이 또 나누도록 하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즘 들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이 떠오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과 형편들이 저를 짓누르네요. 목사님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목사님의 평소 신념이 궁금합니다. 네, 4918님 아유 이렇게 저 깊이 있는 어우 사연을 주셨어요. 저 한 줄 한 줄 이 사연을 보면서 정확히는 들으면서 참 여러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요? 네, 이제 연륜과 연세가 좀 느껴집니다. 철없을 때는 이런 생각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신앙의 깊이가 이제 더해져 가면서 네, 이런 진정한 고백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찬송이 떠오르면서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과 형편들이 저를 짓누르네요 해주셨어요. 우리 살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죠. 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시편 73장에 보면 그 성전에서 이제 찬양대를 이끌던 그 지휘자께서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네, 하는 고백의 시가 나오거든요. 네, 그 사연에 보면요.

아우 악인들 보니까 막 형통해. 그걸 보니까 내가 막 아우 실족하겠는 거야. 이거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생각에 몰두하다 보니까 괴로움이 이제 더해졌다 하는 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걱정, 근심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죠.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놀랍게도 생각을 지키시리라 해주셨거든요. 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통찰이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훈들 없어요, 세상에. 성령의 감동으로 붙들어 주시는 교훈 세상에 없잖아요. 목사님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목사님의 평소 신념이 궁금합니다. 아,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데 저는 뭐 이렇게 거창한 거 없고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어진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하자.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눈 뜨자마자 감사하자. 하루하루의 형편은 그날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더라도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건데 뭐, 네,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좀 거창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때 싶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나무엔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까지 듣고요. 우리 소유업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ABC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고속도로 주유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 제정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 QR 호출 주유도움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셀프주유소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현장에서 직원을 찾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주유소에 설치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인식한 뒤 도움을 요청하면 직원이 현장으로 와 주유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통해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0: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동 과정에서의 불편을 줄이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시각장애인 보조기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16 WTC 보조기기 시연회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동작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사단법인 윌, 한국시각장애인 가족협회 등이 함께 마련한 자리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과 학습, 정보 접근, 자립을 돕는 다양한 보조기기를 직접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삶에서 단순한 편의용품을 넘어 이동과 소통,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번 시연회를 통해 필요한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가 더 널리 알려지고 장애인의 선택권과 접근성이 한층 넓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6.3 지방선거가 마쳐졌죠. 당선자는 교만하지 않도록 국민의 공복이 되겠다는 초심을 지켜 성심으로 일해야 하겠고요. 낙선자는 지나친 낙심에서 하루빨리 벗어났으면 합니다. 진정 나라를 위해 나선 분들이라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완벽한 이 없고 삼겹줄은 끊기 어려운 법입니다. 겸손을 옷 입고 서로 힘을 더해서 세계의 빛된 나라 함께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조수아님의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

89.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가운데 신앙인 분들의 간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분은 남성분이십니다. 탈북민 분들 가운데 남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분은 또 북한에서 음악을 하셨던 분이세요. 하지만 가족을 위한 일에 나섰다가 결국에 누명을 쓰고 탈북길에 오르셨다는 이태연 집사님의 이야기.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 가운데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을지 먼저 북한에서의 일상을 지금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1: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지어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첼로로 찬양을 드리며 지금까지 살아온 탈북민 이태연 지인입니다. 이 지인이 오늘 나와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제 암혹한 생활에 너무나도 그 소름돋는 그런 일이 있었고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바뀌어진 그 모습을 이야기 나누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특별하게 뭐 잘한 건 없고요. 반생을 사람으로서 받아야 될 대접을 한 건 못 받고 벌레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온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요. 또 자랑삼아 하는 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조금 좀 북한에서는 키가 좀 컸어요. 좀 이렇게 체격이 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제가 운동을 했어요. 육상을.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가서 14살 때, 13살 때 그 예수 대학이에요. 근데 저희 학교가 총 1,000명이 되는데 그 1,000명 중에 제가 뽑혀갔어요. 그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저는 지금 와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때는 모르고 했지만 1,000명 중에 한 명이 뽑혀가서 제가 이 첼로로 배웠어요. 저 어려서부터 좀 뭘 하면은 좀 짓궂게 잘해요. 남들이 다 잘 때 우리는 자지 않고 하루 두 시간씩 잤어요. 남들이 뭐 연습하는 소리 딱 들리면 자다가도 일어나 또 나가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 과정에 제가 또 이렇게 뽑혀서 군대 갔어요. 옷가로 뽑혀가지고 김일성 특강에 제가 군기에서도 갔어요. 군경 훈련도 받고 그래서 군복무를 7년을 하고 제대돼 왔는데 지금까지는 나는 그때까지도 살아가면서 뭐 좀 잘난 체하면서 좀 많이 뽐내고 다니고 그 지인이 됐거든요. 근데 지인인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몰라요. 세뇌당해가지고 야 응당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한마디로 소 돼지 길러서 그냥 잡아먹어도 뭐 어떻게 말 못하잖아요. 딱 똑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제대됐어요. 저는 특각이라는 거는 김일성 특각인데 군견 가지고 경호를 했거든요. 근데 대화도 좋고 살아가는 건 괜찮았으니까 세상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집에 가보니 완전 딴판인 거예요. 아니 세상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는 거고 그래도 다 그렇게 산대요. 배급 안 주지요. 월급 안 주지요. 신발이 없지요. 비료가 없지요. 아니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는 거고 저는 집에서 하룻밤도 못 자고 다시 부대 갔어요. 군복마하던 그게는 그래도 좀 많이 여유가 돌아가거든요. 그래 가서 쌀 다섯 포대, 50kg짜리 다섯 포대, 그러고 비누 또 이렇게 박스로 다섯 박스, 심지어 이렇게 백포천을 줘요. 한 30장 가지고 오고. 어쨌든 뭐 도와야 된다는 거 다 가져왔어요. 가난구제는 하나님도 못, 그 임금님도 못한다고. 이거 가난구제라는 게 제가 그렇게 가지 봐도 한 달 되니까 다 없어요. 근데 제대돼 와서 본 그 북한 땅은 몽땅 사기. 북한은 강도라는 거 뭐 아이들이 이 빵을 먹고 가는 그것도 막 빼들어 가고. 저는 너무 이게 사람 뭐 하품하는 세월에 이빨 뽑아간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눈 뜨고도 다 이렇게 뺏겨가니까 야 이건 나라가 망했다 이랬어요. 나서면 실제 굶어 죽는 사람들 어디서 와서 이거 자빠져서 그 죽는지 아예 하루에 보통 두세 명 두세 곳이 봐요. 저는 역전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역전 대합실에 매일 아침마다 나가는 시체가 보통 12개 그런 생지옥을 저는 직접 목격하면서 야

그러니까 북한에서 태어난 거 왜 이렇게 후회되고 내가 이 자리에서 태어나서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도 그런 거 아프다고 살았어요. 살다가 한국을 오게 된 계기가 제 아들이 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애가 너무 똑똑했어요. 4살 때 유치원 보냈거든요. 공부하라고. 하루 갔다가 와서 가방 열어보니까 그게 편지가 한 장 왔어요. 선생님 편지. 아 선생님 우리 아들 잘 봐줘서 이런 편지를 보내줬구나 하고서 감사해서 봤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청성 이 아이를 공부시키려면 유리 두 장. 그 다음에 뗄감. 뗄감은 또 이게 한 집에서 거의 한 달씩 뗄 수 있는 뗄감. 그것부터 보내라 하고. 그리고 부식물 값을 보내라는데 돈 총 계산해보니까 한 집에서 두 달 먹을 식량 그 값이에요. 그걸 내야만이 공부시킨대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애를 어떻게 공부시키고 애를 어떻게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 새끼 돼서 그러기보다도 봤을 때 너무나도 안쓰러워요. 저도 잘 안 돼가지고 좀 속상했는데 제 아들까지 저처럼 잘 안 되는 건 보기 싫더라고요. 그 찰나에 아 돈이라도 벌자 하고 함흥에 개구리 기름 싸러 갔어요. 집에 있는 텔레비 팔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다 팔았어요. 돈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 갔다가 한 달 만에 집에 와보니까 집이 가택을 맞았어요. 파출소에서 와가지고 저희 집을 가택을 놨는데 이 천정을 뜯었어요. 천정 뜯었는데 그 천정 안에 뭘 감싼다 해가지고 여기 뜯고 가운데 뜯고 저 자꾸 뜯고 세 군데 뜯어놓고 그리고 심지어 이 구둘 언돌 있잖아요. 그 언돌 바닥까지 또 다 뚫렀어요. 이렇게 다 까가지고 그리고 보호마루가 있는데 보호마루 밑에 이게 땅이거든요. 그 땅도 1m를 팠어요. 밖에 창고 땅이란 땅은 다 뜯어봤어요. 그런데 없으니까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들이 집이 나타나는 즉시 그러니까 보고하지 않으면 추방시키겠대요. 뭐 늙은이들 그 소리 듣고 소리 속이 바들바들 떨리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너 어디 갔다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야 보니까 나 도무지 억울해서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그걸 알아봤어요. 뒤로 알아보니까 누가 신고했는데 신고자가 누구냐면 저희 동네에서 우리 집에서 제일 밥을 많이 얻어먹은 사람 제가 제일 사랑해주고 제일 이뻐해주고 제일 이렇게 믿었던 그 사람이 우리를 신고했어요. 중국으로 도망갔다고 보이지도 않는 것도 있어요. 이게 말하면 국정원 그 친구하고 물어봤어요. 친구도 저를 보자면 야 너 중국 안 갔구나 이래서 내가 중국 갔대요. 그러니까 경찰 있잖아요. 걔가 내가 중국 갔다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야 가는 그렇게 갈 사람이 아니다 하고 아니다 했는데 끝내 갔다고 신고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게 되면 중국밖에 못 갈 것 같아 하니까 야 가는데 잡혀만 오지 말래요. 잡혀오면 자기네 골치 아프다고. 알았다 나 진짜 간다. 그렇게 말한 게 거기가 바로 실천이 옮겨진 거예요. 그다음부터 도무지 이거 살지 못하겠더라고. 그 가사면은 집 식구들 살게 해주고 형제들도 살게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있는 돈 가지고 집도 다 수리해주고 창고도 새로 다 짓고 그 속주도 다 허물고 새로 다 해주고 그래서 이거 엄마가 살 수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게끔 다 해주고 만약에 그래도 살기 힘들면 집 팔아가지고 그 큰 누나네 집에 가라. 그럼 너네는 어떻게 하냐.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죽지 않으면 잘 살라 가니까 어디 간지 물어보지 마세요. 가서 연락도 기대하지 말고 그게 석 달 동안에 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정작 오자니까 무섭더라고요. 잡히면 어떻게 하지? 잡히 걱정을 하게 되면 계획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계획은 해놨으니까 잡힐 바 치고는 다 죽자 우리. 옷소매 이런 데다가 약을 엿어요. 약이라는 게 앞편을 엿어요. 팔소매 여기다가는 면도 칼날 있잖아요. 요만하게 잘라가지고 바쁘면 이걸로 동맥 딱 자르려고 그 매 사람마다 다 그렇게 다 이어주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야 이제는 잡혀서 끌려가면은 죽기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죽자. 애는 안 죽인다. 그래 너가 든든해가지고 떠났어요. 그래 떠났다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한국까지 그렇게 빨리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그때까지도 모르고 모든 게 다 우리가 운수 좋아서 이렇게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운수 좋아서 여기까지 한국까지 턱 들어왔는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천국이에요. 뭐가 천국이냐면 제 북한에서 부러웠던 게 돈도 아니에요. 쌀도 아니에요. 불. 이 불. 두 번째 물이에요. 물. 수돗물 자체는 구경도 못하고 안 먹고 나서 물 깃는 것도 통제래요. 시간별로 해가지고 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물 길어. 그 시간 지나게 되면 막 난리예요. 뭐 서로 잡아가고 붙들어 가고. 그래서 야 나는 제발 물만 좀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라면 난 좋겠다 했어요. 그런데 한국 오니까 이게 아니 수돗물은 계속 나오는데다 전기는 한 번도 뭐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게 밝은 세상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쌀 북한에서는 무단의 쌀이에요. 세 번째가 쌀이에요. 근데 한국은 쌀을 잘 안 먹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게 중국에서나 이런 일이 아닌가요? 이거? 아 좀 이게 좀 격동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가서는 저는 정말 천국을 느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 천국보다 진짜 천국을 저는 또 봤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탈북민들을 불러주셨잖아요. 저희들이 탈북민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왔으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저는 교회를 10년 동안 다녀도 하나님 몰랐댔어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 된 거예요.

0: 아직도 JN에서 못 벗었지요. 한국 가서 생활이가 중국처럼 너무나도 만족을 느끼며 살았는 기간이 딱 6개월 됐어요. 6개월부터 저한테는 시련이 왔어요. 저희 처갓집에 8명이 오다가, 그 중국에서 8명이 오다가 잡혔어요. 그거 살려야 되니까나, 이 마누라가 와서 이혼한 마누라한테 전처인데 미용실에서 일했거든요. 미용실 원장님하고, 야, 사람부터 살리라. 중국 돈 10만 원이면 사람 뽑아주겠다는데,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요. 했더니, 자기네가 돈 꺼줄 테니까 사람부터 먼저 살리라.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아무 이자도 없이 그냥 돈 500만 원씩 다시 사람 다 꺼내놨어요. 근데 중국 돈 10만 원이가 여기서 다 보내고 나머지 그 수수료까지 다 떼고 나니까 나 1800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정착금 받은 게 300만 원 남았어요. 불로급이 주고 나서 정착금 받은 게 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800만 집이 돈 뻥땅 탈탈 털어서 뻥땅 보냈어요. 보내고 난 다음 날에 제가 암 걸렸어요. 암 진단 받고 국립으로는 입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네가 아직 여기 와서 만족을 느끼고 살면은 하나님을 알래 알것 같지 않으니까 응당 겪어야 될 고난이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라도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는데 암진단 딱 받고 밖에 창 나서니까 돈도 없지 아무도 걸렸으니까 야나 이제 깜짝 못하고 죽었구나 했거든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눈물이 자꾸 나오니까 나 이게 머리를 이렇게 쳐들었어요. 눈물이 뚜루루 자꾸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니까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여기서 이렇게 딱 고이니까 하늘이 이렇게 진한 황토색 있잖아요. 그런 색깔로 이렇게 보이고 하는데 어쩌다 머리 새까맣게 하게 되면 여기로 눈물이 이렇게 많이 고이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우르륵 떨어져요. 눈물이.
1: 한국에만 오면 모든 게다잘될것 같았지만 이태원 집사님에게는 큰 빚도 생기고 또암 진단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도 듣게 됩니다. 한국 정착 초기 이태현 집사님의 이 어려운 시간들 어떻게 견뎌내셨을까요? 찬송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태현 집사님의 간증 이어드리겠습니다.

0: 그 갑자기 누가 뒤에서 찾더라고. 야 태연아,
1: 보니까
0: 저를 담당했던 그 상담사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나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염없이 가더래요. 어디를 가는지 그리고 이상하다고 저 혹시 정신 돌아온 줄 알고 그렇게 찾아보니까 그런데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물어보는데 제가 암이랍니다 이 소리 해야 되겠는데 숨이도 멀리 찾아보니까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말이 겨우 나온 게 암 이랬어요. 그러니까 암인가 그러더니 어딘가 무슨 가자 하면서 나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 다시 그 선생님 데 가가지고 아 이 사람이 이제 그 암 진단 받았다고 하니까 아 그런가 그 선생님 막 놀랐는데 저는 야 이제 뭐 아무 수도 없는데 맡기자 하고 그랬었더니 선생님 뭐라 한 줄 알아요? 괜찮다고. 아니 진단받고 나면 지금 당장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는지 괜찮아.

괜찮아요 지금. 우리 북한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남조선에는 석고병들 사유고 의사들이 돈이 없을 것 같은 게 나면 저를 실현대상으로 옮기든가 그처럼 뭐 이렇게 한다고요. 뭐 피를 뽑아서 어쩐다니 그런 세뇌된 그런 게 있으니까 나, 야, 요 완전 나를 살살 이렇게 꼬여가지고 꼬셔가지고 실현대상 하려고 하는구나 하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니 치료 안 받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외계는 가면서 아, 저 돈이 없어요. 아 그래도 괜찮다고. 그런데 우리 장다사 선생님이 괜찮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책임지셔야 할 거예요. 아, 자기 책임지고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한정개비서 저한테 이렇게 많이 도움 줬어요. 치료는 어쨌든 받으라 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입원하러 갔죠. 가서 시술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너무 이게 막 미스껏고 막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돈 빌려준 사람들이 세 명이 우르르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이 그래 돈 빌려주고 또 내 아프다니까 면회 왔구나 했어요. 근데 와서 이렇게 서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전 누워있는데 아, 왜 그러지? 소리 어떻게 오시나 수고했어요 하니까 대본에 하는 소리 야 임마 너 수다던 빚지고 가만 누워서 치료받을 자신이 자격이 있어? 야 빨리 일어나서 나가 돈 벌어라. 아, 그 소리 듣고 농질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 내 좀 괜찮으면 빚 갚을게요. 그랬더니 야 한국 사람 다 그만한 암 다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야 이게 진짜로구나 하니까 아, 뚜껑 열리더라고. 그래서 물이 빙빙빙 돌고 어지러운 상태에서도 일어섰어요. 그래서 내 안 갚았다 했냐? 내가 돈 꺼달라 했냐? 아니 성질 부릴 사람 누구인데 오히려 내가 지금 성질 부린다는 게 말 바른 대로 내가 꺼달라 했냐? 너희들이 돈 줬지. 나는 그 돈이 필요 없고 돈 보내기도 싫었어. 너네 돈 줘가지고 나를 빚지게 만들었지 않냐고 까꿀리 막 그려놨더니 아 이거 더 싸워봐 돼서 탈북자고서는 아마 좀 개고기처럼 노니까 야 저기는 쇠고기니까 나 이제 개고기한테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 가더라고. 사람이 뚜껑 다 열리다는 정도 아니고 괜히 한국 왔다고 막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저는 한국 괜히 왔다고 당장 죽고프더라고요. 거기서 계기돼가지고 저희 마누라는 빚 갚겠다고 서요. 미용실을 그만두고 같이 말할 때 갔어요. 유흥업소 다니고 돈 버느라고 이렇게 다니고 저렇게 다니고 애를 나한테 맡겨놓고 나는 나대로 또 타락에 빠져가지고 술나 뭐 그 상상만 해도 밤에 못 자겠더라고요. 가족으로서 가족을 이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재수로운데 가정 파탄을 그 기대해가지고 3년 만에 이혼했어요. 이혼해가지고 옥탑방에 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6개월 만에 보증금 200만 원 다 까니까 나가래요. 방 빼라고. 그래서 너무 한심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이 빨리 죽자. 술을 두 박스 싸놓고 앉아서 집에서 계속 누워서 밥은 한 알 한 톨도 안 먹고 술만 며칠 먹은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눈 떠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제가 여기 왜 왔죠? 아파트 관리원들이 집 보러 올라와 봤는데 이 완전 사람이 이제 시체에서 누워 있으니까 119 불러가지고 저를 병원에 실어 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너무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앞이 안 보이고 뒤가 안 보이고 옆이도 안 보일 때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잖아요. 그런데 천사 같은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물맷돼 성교의 탈북민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보던 게 어찌도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가서 밥 먹으러 가자요. 처음으로 그 목사님 손잡고 가서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어보니까 속이 후두두두 떨리거든요. 너무 술만 먹어가지고. 그래서 나를 술 한 잔만 좀 달라고. 그래 술 한 잔 부어주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진짜 사람을 살리자고 보니까 그래 술 한 잔 부어주면서 하나님이 태연 씨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해? 나 하나님 믿지 됐는데. 아니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아이고 그런가 하고 그때는 뭐 속도 안 좋지 그래가지고 무슨 이랬어요. 근데 다음 주에 또 왔어요. 또 하나님이 댄시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 두 번째는 진짜 하니까 나 진짜라고. 그래서 자기를 보내지 않았는가 하고 자기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꾸만 나한테 가라고 길들여요. 아 그런가 보다.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그때도 울무보 달았어요. 세 번째 와서 하나님이 정말로 태연 그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그제서야 야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했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세뇌됐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세 번째 만에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긴 했구나. 천사 같은 목사님 나한테 보내준 거 보기도 하면 정말로 나를 사랑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알고 본 욕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알자고서 많이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하다가 성경 딱 열어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야, 이 천지를 창조한 이런 대단한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 다음부터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 전에는 믿으면 커녕 뭐 찬양하고 노래도 제가 거기서 어지고 저 첼로 연주나 하고 이렇게 했다 뿐이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을 내 영으로 영혼이 다 바쳐서 드리고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차츰 내 마음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니까 이제는 내가 올바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그 갈망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 보고도 물어보고 저 사람 보고도 물어보고 했는데 부산에는 그 저하고 완전히 가까운 영재처럼 지내는 그 부산 집사님이 전화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새벽 기도 해보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대달라 그랬더니 다른 게 없어. 먼저 하나님 알자면은

네 하나님한테 먼저 회개부터 해. 회개가 뭐예요? 네 잘못부터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하래요. 생각나는 대로 다 이야기하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렇게 온전히 살고픕니다. 무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네가 보고서니 하나님 난 믿겠으니까 나를 좀 이렇게 도와주시오 하고서니 마무리를 하래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서 그말 듣고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려고 싹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성경책도 보고 켜고 누워 자다가 어떻게 잠들었어요. 눈딱 떠봤는데 네 집안이에요. 근데 네 집안 딱 떴는데 아, 기도해야지. 이 생각도 먼저 드는 거예요. 자던 상태에서 그냥 엎드렸어요. 완전히 그 궁둥이를 뒤다 이렇게 올려놓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대언이 왔습니다.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한 번도 회개를 안 했습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회개 기도로 하나님 받아주시오. 한그 순간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숙제를 안 해서 내맡던 생각 무슨 엄마한테 뭐 학교 안 가서 엄마한테 막 소목이 끌려가고 그것까지 다 생각나더라고요. 요거 그냥 담고 또 나오. 계속 하는데 아마 한 3, 40분은 회개가 절로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가 제 머리로는 저는 기도 잘할 줄 몰라요. 누가 옆에서 지켜줘요. 이렇게 생각나게 해줘요. 그래서 막 회개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다 보니까 나 눈물을 어찌 흘리지 백개가 다 젖었어요. 지금 상뚝하면서 정신이 탁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지금 회개 다 했는가 딱 다 한 생각이 들고 하나님 저는 진짜로 온전히 하나님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너무 안타깝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태어나 딱 이렇게 똑똑 그런 소리가 나를 탁 부르는 거예요. 소리. 저도 모르게 예 이렇게 했는데 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해줄게. 아니 그 소리 딱 듣고 소름 쫙 돋고 머리가 쫙 올라가더라. 그다음부터 기도가 또 멈췄어요.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아 어떻게 하지 이거 무슨 소리지? 그러다가 야 어쨌든 마무리부터 하자 하고 소리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그거 끊었어요. 끊고 누가 옆에서 말한 줄 알고 뭐 TV고 무슨 다 찾아버릴까나 그런 건다 정상이에요.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놀라고 너무나도 황당해가지고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집사님 나 오늘 새벽 첫 기도인데 이런 소리 들었다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네 기도를 얼마나 기다린가 봐라. 네 새벽 기도 첫 시간에 벌써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냐. 그게 뭐인가? 성령 받았대요. 아,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이제부터 보라. 너 성령 민간한 사람 못 봤는데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시간 이후부터 내가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하자 하던 그 모든 게다 해결됐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까탈스러워가지고 나하고 좀 이렇게 행동이 온짜치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쳐다 안 봐요. 말하기도 싫어요. 아주 믿게 보는 사람 있잖아요. 멀리서 쫙 오는데.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막 웃으면서 오더라고요.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들 하나도 안 미워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꾸만 다니는 게 자꾸 웃으면서 다니더래요. 대현씨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아니 없는데. 뭘 보고 웃기는가가. 제가 아직 너무 기뻐서 다니니까. 아, 명기 무슨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하고서 자꾸 물어봐요. 그 한두 사람 물어보면 보는 사람들한테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네요. 이렇게 다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저한테 했으며 더그 신기하게 보여준 것보다도 내 마음도 바꿨었더라고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이 변했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이 저는 진짜로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이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께 돈 주시오, 수고 주시오 이런 기도를 안 해요. 딱 주시오 기도 하나만 했어요. 저한테 하나님 교회에 같이 손잡고 갈 배우자로 저한테 좀 해주시오. 하나님 더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기도 그것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우 같은 우리 마누라를 보내주셨어요. 다 같이 저처럼 성령을 받고 하나님 일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로 다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니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태현 집사님께서 앞으로 더 건강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탈북 신앙인의 간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첫 시간입니다. 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나라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찬양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시간들이죠. 오늘은 제71회 현충일인데요.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임관하는 자리에서 한 청년은 말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나라를 목숨 다해 지키겠다고요. 네, 참 귀하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오늘은 하나님의 쉐마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땅을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다해야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첫 찬양입니다. 부흥한국 싱어스의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어지는 찬양 소리일입니다. 보리라 함께 하시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부리라. 아멘. 네, 소리엘의 부리라 함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삶이 강건하여지고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어진 보물을 소중하게 지켜야겠습니다. 킹덤 제너레이션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값지게 물려줄 수 있도록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찬양 이어집니다. 우리는 군사 피아워십의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양드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0.3 MHz 포항극동방송 찬양 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예배 인도자 모임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의 군대.

0: 1950년 8월 1일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방어선을 구축한다.
1: 정신 차려라.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것도 없다.
2: 반드시 낙동강 전선을 사수해야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제부터 한치의 양보란 없다. 우리는 이곳에서 최후의 방어선을 가장한다.
3: 회선한다.
0: 다부동 지역은 좌로는 328 고지와 수암산, 유학산 일대 행격실 능선이 뻗어 있으며 우로는 가산, 팔공산에서 뻗은 고지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은 대구에 이르는 관문에 해당해 전술상 대단히 중요했다.
2: 북한군 13사단이 우리군 2사단보다 먼저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4: 뭐라고?
1: 적들의 집중 공격으로 다부동 속성 466 고지와 적들에게 총명당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4: 즉시 미국 25사단 27연대를 투입시키게.
5: 드디어 미 27연대에서 지원군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4: 좋아, 미군과 협동한다. 우리는 이곳 다부동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평안으로 감사함 가득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에어의 6월 6일 한층이 함께한 찬양 스케치 이 시간 끝으로요. 전우여 잘 자라 전선을 간다

죄질 위에 십자가 군기 함께 찬양 드리며 이 시간 인사드립니다. 함께한 찬양 스케치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조각군이 기습되었습니다.
1: 지금 우리 군이 적군에게 쫓겨 후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2: 내 말 잘 들어라. 이제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다. 이곳에서 후퇴하면 바다뿐이다. 우리가 후퇴하면 미군도 철수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끝이다.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자, 활개!

가부동에서의 최후의 돌격. 기세가 오른 병사들은 다시 부지를 탈환했고 적의 전투 의지는 극도로 저하되었다. 이 전투를 계기로 한미 양군은 서로 신뢰하게 되었고 국군과 미군의 연합 공격으로 가부동 전선 각 부지에 국군의 주 방어선이 안정되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흥사단을 창립해 민족교육과 애국운동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친 도산 안창호 선생님. 도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애국이란 무엇일까?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시대 당시의 애국이라 하면 나라를 되찾는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장봉기를 하자든지 돈을 모으자든지 하는 많은 저마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도산 선생은 아니다. 나라를 찾는 길은 정신에서부터이다. 정신이라 함은 정직함과 성실과 부지런함을 말한다. 그래서 자기의 그 자리에서 자기 일을 감당해야 한다. 농민은 부지런히 농사하는 것이 애국이요,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애국이다. 장사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하는 것이 애국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게 안창호 선생이 말하는 애국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그는 말하기를,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리라, 농담이라도 거짓은 말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해하라 했습니다. 세상이 모두 자기가 애국자라면서 당리당락과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속한 현실 세계와 또한 육신의 다음 세계에 돌아갈 영원한 나라와 두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들 중 하나에만 치우쳐 살기 때문에 현실을 빙자하여 신앙을 소홀히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을 빙자하여 현실을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깨닫고 보면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저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이며, 이 땅에서의 국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냐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나누고자 하는 애국자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죠.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애국 애족하는 기독인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송입니다. 두란노 경배 찬양 음반에서 내 안에 사느니.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창문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나의 조국, 나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다 자기 나라 백성을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능력있고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 살펴보니 포로로 잡혀간 나라 중에 중요한 지위에 올랐던 것을 볼 때 탁월한 실력을 지녔던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그가 했던 일은 술 맡은 관원이라는 직책이었습니다. 왕이 독살당하지 않도록 먼저 술 맛을 보는 일인데 사실은 단순히 술 맛을 보는 일이라기보다는 왕의 모든 정책에 관여하는 왕의 신뢰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에 대해 주의 깊게 접근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웠죠. 그는 반대자들, 예를 들어 산발랏, 도비아, 게셈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지녔으며 스스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헌신하도록 가르쳤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비록 포로 생활이고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좋은 지도자, 애국자였습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옹기장의 음성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희즈우일의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였습니다. 크리스천의 애국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느헤미야이죠.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그곳 사정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줍니다. 조국의 동포들이 환난당하고 능욕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불타버렸다는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조국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조국을 위해 울고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애국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 울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참한 조국의 현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살기 좋은 자신의 위치와 수산궁을 떠나 조국으로 달려갑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가 되어갔지만 그곳에서 벼슬하고 출세해서 왕의 신임을 받고 왕궁에서 일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조국으로 돌아가 조국을 위해서 일하며 동고동락하며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을 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애국해야 할지 살펴보려 합니다. 찬양 들으시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찬송과 베스트 음반에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송 이어 들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애국 애족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관해 남탓만 하지 말고 현실에 대해 자신의 책임감을 스스로 느끼며 자신을 오히려 책망하고 울 수 있어야 진정한 애국입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애국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나타나는 느헤미야는 조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비판과 욕하고 수군대는 일에는 능합니다. 자신의 신상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이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며 금식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애국애족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이광희님의 음성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광희님 음성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애국 애족은 첫째, 울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였다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애국 애족은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일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애국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그것이 큰 의미로 애국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직장, 사회와 국가, 교회에서 각각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형제로서의 자신에 맡긴 위치와 책임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사시는지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일제에 항거하다가 총탄에 쓰러진 사람들만 애국자로 알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어간 선열들만 애국자로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은 훌륭한 삶을 사신 특별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 나라 이민족이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죠. 그러나 이름도 빚도 없이 자기에 맡겨진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역시 애국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진정한 애국이죠. 천국 백성임을 자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그래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어떠한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일 아멘 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결국 크게 볼 때 나라 사랑이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찬송가 580장입니다.

요괴관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민족을 사랑하라.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끝 찬송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시와 찬미 앨범 중에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2: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3: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10,000원의 정기헌금으로 복음사역에 함께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해 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어느 날 한 운전자의 자동차가 길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운전자는 보닛을 열고 자신이 아는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엔진을 만지고 부품을 툭툭 쳐보기도 했는데요. 잘 안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동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노련한 자동차 정비사가 차를 세우고 다가왔습니다.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하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자신이 해결해 보겠다면서 정비사가 엔진

내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간섭을 하더라고 해요. 정비사가 한참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고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그 본인 앞에서 좀 물러나시고 그 손을 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고치죠. 운전자가 허탈하게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을 때 정비사는 부품 하나를 툭 만졌고 금세 시동이 우렁차게 부릉 걸렸다고 합니다.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을 붙잡고 흔드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겠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문제 앞에 자신의 손을 완전히 뗄 때 비로소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찬양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 먼저 띄워드리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러브 프로젝트 싱어즈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사랑나무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 변화산에 올랐던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외아들을 좀 돌보아 달라고 청하게 되죠. 산 아래 땅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미 능력과 권위를 받은 그런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 잠시 떠나 계신 동안 긴장을 풀고 나태해져 있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능력이 항상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계적인 외줄타기 명수인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엄청나게 큰 폭포 아시죠? 그 폭포 위에 외줄 하나를 걸어놓고 횡단을 할 때 일입니다. 찰스는요, 떨어질 듯 또 안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묘기를 부리면서 폭포를 무사히 건넜고요. 관객들은 환호를 했는데

그때 찰스가 관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외줄 위로 사람을 등 뒤에 업고 또 다시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관객들은 조금 전 그 찰스의 엄청난 실력을 보았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와, 믿습니다. 당신은 당연히 잘할 겁니다.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찰스는 환호하면서 한 관광객을 탁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제 등 뒤에 올라타십시오. 제가 당신을 업고 폭포를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그 순간 그 콕 찍힌 관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안 돼요 뒤로 물러섰다고 해요. 말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길 만큼 믿고 의지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능력을 수없이 보았고, 우리는 제자니까 당연히 할 수 있어, 이런 지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100% 신뢰하고 맡기는 진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만이 주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소망의 바다에 난 신뢰하네. 박지은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망의 바다에 난 신뢰 안에 박지은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엄청난 재정과 인력이 필요해졌는데요. 수많은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아니, 어떻게 그 거대한 중국 대륙을 보고만 그 자금 모을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동원하려고 합니까? 라면서 현실적인 걱정들을 막 옆에서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 주위의 전문가들은 이제 후원자들을 잘 모으고 조직을 해서 체계화하고 뭐 이런 조언들을 막 늘어놓았는데요.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저 골방에 들어가셔서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늘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려 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여야 합니다. 실제로 테일러 선교사님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편지 단 한 통도, 편지 한 통도 쓰지 않으셨고 오직 기도로만 주님을 의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선교 자금을 공급해 주심으로 이 중국 내륙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주님께 능력을 부여받은 그런 상태였지만 어느새 그 능력이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면서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과의 영적인 채널인 기도를 놓아버렸다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공급자이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로막힌 영적 어둠이 떠나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조찬미의 공급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남미워십의 나는 믿네.

공급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남미오십의 나는 믿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어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그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후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오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심으로 쫓으셔서 아이를 고쳐주셨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병든 육체를 고치시고 마음을 치유하기 위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주님의 축사와 치유에 놀라긴 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참된 제자라면 병낫는 기적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영혼 구원, 주님이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영혼 구원의 기적에 더 놀라고 더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 의료 역사와 선교의 한 획을 그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은 미국의 사업가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사람의 거액의 기부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인데요. 당시 한국의 비참한 위생 상태와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루이스는 아낌없이 재산을 내놓았다고 하죠. 그렇게 병원이 완공된 후에 수많은 환자가 치료를 받고 살아났을 때 사람들은 루이스 세브란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당신의 기부 덕분에 수천 명의 죽어가던 육신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때 세브란스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죠. 병을 고쳐서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몇 년의 삶을 더해줄 뿐입니다. 제가 이 병원을 세운 진짜 목적은 의사들이 환자의 아픔을 고치는 동안 그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육체가 낫는 것보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위대한 기적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눈앞에서 아이가 치유되는 기적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마치 세브란스를 막 찬양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찬사에 도취되지 않으시고 곧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육신의 치유는 영원한 영원구원이라는 진짜 목적지로 인도하는 이종표일 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놀라운 기적은 병고침이 아니라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혼구원의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마커스의 이 땅에 오신 이유,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마커스의 그가 오신 이후,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세기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의 집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 한 남자가 강단 앞으로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변화를 간증했는데요. 수년간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로 살면서 가정을 파탄내고 또 몸은 병들어서 소망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한 것이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냉소적인 의사가 무디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디 씨, 종교적인 감정으로 일시적인 심리적 치유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겠지만 저 사람의 망가진 간과 육체의 질병이 과학적으로 당장 깨끗해지고 뭐 고쳐진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고쳐져야 진짜 기적 아닌가요? 그때 무디는 그 의사를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깨진 술병을 아무리 정교하게 다시 붙여놓아도 그 안에 여전히 독한 술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파멸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술병을 깨뜨리시고 그 속에 생수의 강을 채우셨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육신을 조금 더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을 고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과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해요. 병이 낫는 것은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육신의 몸은 언젠가 다시 낡고 병들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구원받는 이 역사,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생명을 얻는 이 사건,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건강한 죄인, 몸은 다 낫는데 죄인으로 살, 건강한 죄인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클래식 콰이어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성재의 빛의 자녀.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성재의 빛의 자녀,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함께 듣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신학생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보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이적을 많이 행했는데요.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눈에 보이는 강력한 신유의 역사가 자주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기적이 상실된 시대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젊은 신학생을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마침 교회 사무실 밖에서 땀을 펄펄 흘리시면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계시던 한 집사님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집사님 보이시나요? 저분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동네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일삼고 아내를 폭행하고 방탕하게 살던 깡패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법과 교육으로도 고쳐지지 못해서 모두가 포기했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우리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 통곡하더니 지금은 저렇게 천사 같은 얼굴로 주님을 섬기고 있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문둥병자가 겉가죽에 그 살점을 고침받는 것이 더 큰 이적인가요? 아니면 지옥으로 갈 그 지옥의 자식이었던 더러운 죄인의 중심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큰 이적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매주일 이 예배당에서 병고침보다 수천 배는 더 어렵고 더 놀라운 영혼의 소생이라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여전히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다고 해요.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때 무리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위엄과 사랑의 절정은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손에 넘겨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영혼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큰 이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놀라운 기적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예수전도단의 내 주는 구원의 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때로는 주변에 일 잘하는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하나 맡아서 하기도 벅찬데 두세 개씩 맡아서 잘 처리하는 것을 보면은 그야말로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구나 싶지요. 그런 직원이 있으면은 회사 쪽에서는 더 귀하게 여기고 월급도 올려줘서 다른 데 가지 않도록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꼭 그런 인재가 되기는 쉽지 않지요. 내가 남들보다 좀 부족하고 미숙할 때는 그러면 나를 이곳에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뛰어날 수는 없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만약에 우리의 능력과 무슨 상관이 있다면 이 구원을 시도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평범하거나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족하신 것이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인재를 골라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

그들을 백성을 삼고 또 신부를 삼아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꺼이 받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오늘도 깊이 사모하는 하루 또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두 곡의 찬양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옹기장이의 영원히 찬양드리세, 그리고 더 라이트 워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을 때가 종종 있지요. 슬픈 마음, 또 힘들어할 때, 그때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으로 더 깊이 채워지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더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정림의 찬양으로 은혜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9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아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스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보내드린 임재 함께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찬양은 지선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프게 토로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13절 말씀입니다.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그 많았던 이적들도 주가 함께 하신 모든 일도 이제 더는 믿을 수가 없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위축될 대로 위축된 기드온을 깊이 보듬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는 샬롬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샬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 진정 샬롬하게 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사사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뭇가지와 작은 잎들의 심한 떨림도 노래였습니다. 아도나이 샬롬으로 보듬어 주셔서 우리의 흔들림이 더 큰 노래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김도현의 찬양으로 샬롬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은 어노인팅의 푯대를 향하여 함께 하시지요.

헌우인팅의 찬양으로 보내드린 표대를 향하여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곡의 찬양입니다. 먼저 테너 이다윗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그리고 한국 교수 성가단이 부르는 오 신실하신 주, 두곡 함께 하시죠.

한국교수선거단의 오신실하신 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레이시투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곡 더 준비했는데요. 블루그라스 브레스렌의 영어 찬양으로 Blessed be the name, 예수님 찬양, 그리고 소마트리웨이 연주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두 곡 준비했습니다. 찬양 들으시고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아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양사 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잔치 공동체의 주의 손이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프닝 말씀은 시편 68편의 말씀이었어요. 조금 길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선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조금 오프닝이 길었는데요. 골라봤습니다. 잘 지내셨죠? 어제 만나셨던 분들은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환영하고요.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순서를 맡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또 저희 방송은 늦은 시간 방송이어서 고정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느 날이 밤에 밤 시간에 무엇인가를 하셔야 될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인사드렸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은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고요. 주일 날은 국내 예배팀의 찬양들, 예배곡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곳이 우리 예배 자리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들으며 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하며 보내는 귀한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참미오십의 팔레미사, 그리고 정신호 목사님의 예레미야의 노래였습니다. 팔레미사는 류은비님이 피처링 해주셨어요. 목소리가 류은비님이셨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신호 목사님의 예레미야의 노래였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제가 자주 질문 던지는데요. 뭐 하고 계세요? 그냥 청취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끄적이면서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잠을 청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늦은 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주무시려고. 네. 아, 전 너무 좋습니다. 근데,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좀 갑자기 하고 싶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중요한 요소들이 좀 있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하고의 교제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맞는 표현이지만 좀 가벼운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하고의 교제이고요. 조금 무거운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을 인지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든 은혜든 감정이든 그것을 우리가 받고 또 누리는 것이겠죠. 그것이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배는요,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거 하고 싶으셔서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의 경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귀한 시간이 예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의관정제를 하고 옷을 싹 갖춰 입고 물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갈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누워 계시더라도 아니면 뭔가를 끄적이시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듣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또그 은혜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 들으시고 계시죠? 행복한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공평하게 주시듯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시련과 환난도 더불어 당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잘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인생에서 폭풍을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환란과 시련은 내 잘못으로 오기도 하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란이 올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란을 주시는가 하며 원망하기 쉽습니다.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런 환란을 주시지?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걸까? 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환란이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합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청춘 찬양단의 주님 손꼭 붙잡고였습니다. 동행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그쵸.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갈 때 우리 앞에 당한 환란, 아직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환란이 그 환란과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어떤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본인이 결론 내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야, 그렇기도 하고 이렇기도 해. 그러니까 좀 마음을 좀 열어놔. 그 좋은 얘기이거든요.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랑 대화를 나눠보면 그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운명론처럼 받아들이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좀 틀린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환란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든 간에 그 시간에 또그 결론에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또 알려주실 게 있는 거고 깨달음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깨달음과 알려주심은 우리를 또 다른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하고의 관계가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더 주님께 의지하고 왜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좀 다른 얘기죠.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이에게 소망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라고 말해야 될 줄로 전 생각합니다. 이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대비하고 있어.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만남을 침범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환난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소망함을 갖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들어 주는 과정이죠. 그러니 소망을 갖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 손꼭 붙잡고 말이죠.

엠브러십의 주 임재 안에 어노인팅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라는 찬양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기도 하죠. 외국 곡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송정미 사모님이 불러주셔서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신 찬양이죠. 그 가사를 보면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런 가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깨어진 마음 가운데서 상처난 그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름 부으시며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속삭이실 때 우리 안에 갇혀있던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우리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삶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예배의 완성은 하나님하고의 교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듯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의 이야기처럼 선교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이고 그냥 예배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이다 라는 말을 하셨대요. 저는 그 얘기에 엄청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주님을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의 전도는 마치 어떤 업적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전도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주일에 만나는 예수님을 그리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이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내게 위로와의 말씀을 주시고 평안의 말씀을 주시는 그분을 경험했다면 그 경험을 세상에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배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하고 해야 될, 그 다음에 하게 될 이야기도 더 많아지겠죠. 그런 복된 주일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감사했고요. 마지막 찬양 준비해 놓고 있어요. 윌럽의 찬양 다시 일어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시간이 무척이나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6월입니다. 은혜롭고 복된 6월의 첫 번째 주일 새벽. 여러분 평안하시죠? 어느덧 아침 공기에서도 싱그러운 초여름의 냄새가 확실하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계절의 바뀜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 새벽에도 찬양합니다. 날은 조금씩 작고 더워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주님의 전능하신 날개 그늘 아래서 가장 시원하고 가장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거룩한 주일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줄 은혜의 단비를 기대하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푸른 나무들을 보아라. 하늘을 향해 저마다 온 힘을 다해 초록의 손을 뻗고 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해 마음의 손을 활짝 펴자.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햇살을 가득 받자. 나태주 시인의 6월의 시였습니다. 네, 여러분 6월 한 달 주님의 또 평안으로 가득 보내시는 기쁨의 한 달 되시길 바라면서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제37장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머물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집안 이야기는 이러하다. 요셉이 17살에 자기 형제들 곧 자기 아버지의 아내 빌하의 아들들 및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떼를 돌보았다. 요셉은 나이 어린 소년이었으나 자기 형제들이 빗나간 행실을 아버지에게 알렸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늙음하게 자기 슬하에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이었고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주었다.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아버지가 어느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고 마침내 그에게

말을 곱게 던지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그때 요셉이 꿈을 꾸고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니 그들이 그를 한층 더 미워하게 되었다. 그가 형제들에게 자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으시오.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나이단이 갑자기 일어나 우뚝 서니 그대들이 단들이 내 단 주위에 둘러서서 졸하였어 하고 말하자. 그의 형제들이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냐? 하고 말하였고 그의 꿈과 그가 한 이야기로 인해 그를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다. 그가 또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되 자 보시오 내가 다시 꿈을 꾸었어. 글쎄 해와 달과 열한 교의 별들이 나를 향해 졸하였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네가 꾼 이 꿈이 과연 무엇이냐? 참으로 나와 네 어미와 네 형제들이 네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졸하게 되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이에 그의 형제들은 그를 시기하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 후에 그의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려 세겜으로 가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너희 형제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지 아니하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야겠다 라고 말하니 그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내가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부디 너는 가서 내 형제들이 잘 지내는지 또 양떼들이 잘 있는지 살피고 와서 내게 소식을 전하라 하고 이르고는 그를 헤브론 골짜기로 보냈다. 마침내 그가 세겜에 이르렀을 때 그가 들판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서는 그대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하고 물었다. 요셉이 내가 내 형제들을 찾고 있는데 청컨대 그들이 어디서 양떼를 먹이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니 그 사람들은 그들이 여기서 떠났어 나는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 라고 답하였다.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뒤쫓아가서 마침내 도단에서 그들을 찾아내었다.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은 그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서 그를 죽일 것을 모의하고서 이르되 보라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그를 죽여 아무 구덩이에나 던지고 들짐승이 먹었다고 말하자. 그리고 나서 그의 꿈들이 어찌 되는지 지켜보자. 르벤은 이 말을 듣고 그를 그들이 손에서 건져내고자 하여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고 말하였다. 르벤은 그들에게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자. 다만 빈들에 있는 이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고 말하였으니 이는 어떻게든 그를 저들이 손에서 건져 그의 아버지에게로 되돌리고자 함이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가까이 이르자 그들이 요셉이 겉옷 곧 그가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 한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스마엘 족속의 상인들이 떼를 지어 길앗 방면에서 오고 있었는데 양념과 향로와 유황들을 락타에 싣고서 애굽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들 우리에게 무슨 보탬이 있겠어. 자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우리 자신의 손을 그에게 대지 맙시다. 사실 그는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의 혈육이외다 라고 말하니 그의 형제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였다. 그때 미디안의 상인들이 그들 곁으로 지나가니 그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스무 세겔를 받고 그를 파니 저들이 그를 애굽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에 루벤이 돌아와 그 동이에 이르러 보.

그러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이에 그가 자기 옷을 갈갈이 찢고서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와 아이가 없어졌으니 이제 내가 어디로 갈꼬 하고 내까렸다. 그들이 요셉이 겉옷을 취하고 염소를 죽여 구피에 그 옷을 담근 후에 그 채색 옷을 그들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는데 혹시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이 옷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가 그것을 알아보고서 내 아들이 겉옷이로다. 사나운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틀림없이 요셉이 갈갈이 찢겼도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야곱이 자기의 옷을 갈갈이 찢고 허리에 베옷을 들고서 자기 아들을 위해 여러 날 동안 슬피 울었다. 그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이 일어나서 그를 위로하고자 하였으나 그는 위로를 받기를 마다하며 차라리 내가 슬피 울며 무덤에 내려가 내 아들을 만나겠노라 하고 말하였다. 그렇게 그의 아버지는 그를 못이죠 울고 또 울었다. 한편 그 미디안 사람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이며 신의 대장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지금까지 창세기 37장 3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피곤치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환우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속히 쾌유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네,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네, 그리고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국정원이 마중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 고민에 빠진 거예요. 저 같은 거는 약간 군 출신이다 보니까 세뇌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교육을 받을 때마다 국정원 사람들은 막 물고문도 시키고 전기고문도 시키고 말 안 들으면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막 이런 고문을 시킨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막 정 힘든 사람이면 막 훈련을 시켜서 다시 북한으로 간첩활동으로 보낸다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제일 나쁜 놈이라고 배운 사람들이 마중 나온대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하고 대처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장 입으신 꽤 잘생긴 분 두 분이 딱 나오셔가지고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우물쭈물하게 서 있는 저희들한테 뭐 45도로 허리 굽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감사함보다 벌써부터 시작됐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일 먼저 데려간 곳이 병원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약간 전염병이 있는지 아니면 그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는지 검사를 하는데 피도 뽑고 그리고 소변 검사도 하고 뭐 다양하게 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딱 시작한 게 만약에 나를 죽이면 피부터 뽑자고 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그걸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종합적인 검사를 해서 저의 건강을 살펴준 거죠. 그리고 또 국정원에 딱 들어갔더니 국정원에서 지금 옷을 입는 그 기존에 입던 옷은 싹 다 버리고 새 옷으로 싹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한 번도 발라보지 못한 스킨 로션, 대한민국제, 네, 한국 스킨 로션을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스킨 로션이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남들은 요만큼씩 내려가면 저는 이만큼씩 내려갔어요. 그래서 항상 부족해가지고 막 친구가 같이 나눠 바르고 이랬는데 그때 제가 그 국정원에 있으면 또 매 주일마다 네, 교회에서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천주교도 오고 네, 그리고 교회에서도 오고 불교에서도 이렇게 종교가 다 오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모르잖아요. 빵 친구들이 한 3명 정도 됐는데 제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불교인데 오늘 불교에서 인조우유 밥 준대요. 네, 근데 나는 천주교에 천주교에서는 뭐 떡을 준대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오징어를 준대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오징어 먹으러 갔습니다.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 오징어 먹으러 지금 사실 뒤에 제일 뒷자리에 가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었는데 지금도 이쪽에 앉는 게 그 장로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름이 석사인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쭉 하시다가 나는 저쪽에 지금 선물이 막 쌓여있고 오징어가 쫙 펼쳐 있어요. 지금 그것만 계속 보고 언제 끝나냐 이런 생각에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시다가 중간에 통성 기도를 하셨어요. 예, 네, 통성 기도를 하는데 손을 바짝 드시고 주여 하고서 서로가 기도를 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이 앉아있던 저에게 갑자기 그 비수같이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 없이 누구 울리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계속 울었어요. 네, 계속 울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울어가지고 눈이 새빨갛고 막 팅팅 이렇게 눈이 퉁퉁 부었거든요. 너무 우니까 앞에서 이러고 제일 뒤에 이러고 보시던 장로님이 쑥 오셔가지고 손을 꼭 잡으시고 고생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노력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안 들렸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김정은을 그렇게 따르라고 했는데 네 따라봤자 저한테

정해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하나님을 따르라고 해요. 근데 뭔가가 가슴이 자꾸 뭉클해서 눈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꼬박꼬박 자기도 모르게 저 뒷자리에 가서 앉아있던 게 이 앞자리에 자연스럽게 와 있더라고요. 네, 이게 나도 모르는 뭔가가 인도를 해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냈구나.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거죠. 그때는 그냥 내가 알아서 왔구나. 이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또 그렇게 해서 조금 알다가 하나원에 가서 하나원에서도 주일마다 또 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려왔던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서울의 중랑구 쪽에 집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살다가 서초구 쪽에 교회가 있어서 거의 1시간 40분 내지 2시간 정도를 대중교통 이용을 해야만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열심히 제가 다녔거든요.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다녔더니 아, 너 노래 부르는데 조금 소질 있다 이러던 게 저가 자기도 모르게 성가대에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거기에서 한 8개월 정도 다니다가 북한에 있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브로커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친 거예요. 돈을 보내라는 식으로. 근데 저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 거기에서 일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정신을 차려서 병원 생활을 거의 한 두 달 정도 제가 했거든요. 가족이 없이 혼자서 병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버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내가 괜히 엄마를 두고 왔냐 이런 자책감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귀찮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집에만 이렇게 꾹 박혀가지고 뭐를 해야만 이 마음이 화답해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잡생각을 못하게 일을 하자. 몸이라도 힘들고 육체라도 힘들면 생각이 없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막 낮에는 마트에서 카운터 일을 하고 그리고 마트에서 끝나면 그 소고기집 고기 굽는 집에 가가지고 한우소라는 게 있었어요. 그 한우소 식당이 있어서 갈비탕도 끓이고 하는데 뚝배기를 나르면서 또 일하고 그리고 또 2시간 동안은 끝나고 2시간 동안 피자집 알바를 하고 그리고 피자집은 새벽 1시에 끝나거든요. 1시에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밤에 대리기사를 됐어요.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제가 거의 한 3년을 열심히 시간도 없이 하루 잠자는 거 4시간 정도 잠에서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병원에 또 이렇게 악화돼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많이 외롭다고 힘들다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정말 이제는 나는 못 살 것 같아. 이제는 내 돈을 열심히 벌어봤자 나한테 잘해지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저희 남편이 만나게 됐어요. 네,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남편을 만났는데 사실 제가 몸이 바쁘다 보니까 또 기도 이 생활을 제가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을 만났는데 5살 때부터 교회 목사님 손에서 컸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저도 교회에 다녔는데 나도 교회에 다녔는데 요즘에는 못 갔다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때 하면서 많이 슬퍼 보인다라고 저보고 그랬어요. 웃고는 있는데 친구거든요. 저랑 나이가 같아가지고 웃고는 있는데 마음속에 뭔가는 허전한 걸 보인다라고 하면서 내가 없이는 너는 못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또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네, 북한에서 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 그 돈 많이 벌고 배부르게 먹는 게 소원이더라고요. 그래 항상 뭔가 쫓기듯이 나갔는데 미국의 인권활동으로 해서 제가 워싱턴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인권활동을 하던 중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중에 한 분이 여성분이었는데 오시던 게 너 과연 슬퍼 보인다 라고 하던 게 너 엄마는 뭐 하시냐 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가 너희 엄마가 돼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희 양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 갈 때마다 저는 그 어머니 집에 놀러 가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는 지금 남편을 만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후회를 안 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행복을 하고 만족이라는 것을 해봐. 그러면 주변이 보일 거다. 힘들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항상 너희 뒤에는 누구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라.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뒤에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부터 조금씩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꼬박꼬박 그냥 푸념없는 소원을 빌리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손을 꼭 잡고

오늘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하겠는데 좀 돌봐주십시오. 이런 조그맣게 이렇게 소원을 빌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욕심이 나더라고요. 나는 나를 닮은 자식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매일 아침, 진짜 매일 아침 공주님을 원합니다. 네, 딸, 저를 닮은 공주님, 아빠를 닮은 공주님을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공주님 둘입니다. 네, 참 신기한 게도 딱 하나, 첫째는 저를 닮고 둘째는 아빠를 닮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참 신기하게도 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인도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몰랐을 뿐이었지. 사실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는 것도 공주님들이 태어나서 제가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됐고 부모님한테 돈을 조금씩 보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래, 이쯤 되면 연락이 올 건데 불안불안해가지고 제가 지인들을 시켜가지고 브로커들을 시켜가지고 알아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살고 있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양강도 지역에 침수 피해를 엄청 입으신 거. 저희 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이 하루 그냥 밤 사이에 다 때려 또 내려가고 없대요. 또 부모가 엄마가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또 오빠까지 같이 생사조차 알 수도 없고 어디에 감부쳐 있는지조차 모르잖아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더 의지를 하고 싶고, 그리고 또 그러한 북한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에 따라서 계속 같이 움직였더라면 또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 내가 잘못한 게꽤 많나? 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너무 헛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지금은 많이 믿음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네, 안다고 저는 평생 숙제하고 평생 공부해도 사실 알아가기에는 부족하잖아요. 네,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급하게는 말고 조금 조금씩 한 걸음씩 다가가면서 예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항상 제가 응대하고 언젠가는 보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가실 때 6월에 푸르른 나뭇잎처럼 생명력 넘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안 삶의 자리에서 지쳤던 마음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어진 초록을 담고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신앙생활의 9가지 수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희생,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선택, 하나님의 인도와 보상, 거룩한 생활, 성도로서의 삶과 리더십입니다. 이 9가지 수칙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에 지치고 힘들어할 때도 있고 그 시간을 아까워하기도 하죠.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고 바라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도 일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의 말씀.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으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어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람파스의 콰이어였고요. 첫 찬송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로 함께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조금 전 올려드린 이 찬송의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기쁜 소식, 그 선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주님의 모든 약속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 안에선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 시간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을 가사가 있는 찬송과 연주 찬송으로 이어서 올려드렸고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국립합창 다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꽃이 피는 봄날에만 찬양, 우리 주님께 힘껏 믿음으로 찬양한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바울 사도 지식도 많고 법률도 공부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매일 죽는다. 내가 사는

0: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신약 절반을 쓸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은 세계 선교를 3차나 다녀왔죠. 그래서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그걸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는 답변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빌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고 했죠. 그리스도가 선이면 빌리알은 악이고 예수가 생명이면 빌리알은 죽음이고 예수가 영생이면 빌리알은 멸망이고 그리스도가 행복이면 빌리알은 파멸이고 그리스도가 화목이면 빌리알은 분열이고 그리스도가 생수면 빌리알은 갈증이고 그리스도가 사랑이면 빌리알은 저주고 그리스도가 내 친구라면 빌리알은 나의 원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3장 13절에 너희 중에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그 우상을 타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일치될 수가 없다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의 가운데에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같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런 종교는 혼합주의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죠. 우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상에는 속죄도 없고요. 우상에는 용서가 없고 우상에는 천국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하여 뜻이 같고 목적이 같지 않으면 일치되는 법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만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주말마다 우리 토요일 주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의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때가 이르면 그가 그것을 드러내시리니 그는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여 모든 임금의 임금이여 모든 주의 주시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 땅의 지도자의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핵무기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우지하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북한 지도부가 자력갱생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북한 주민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연주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피아노 연주 전에 올려드렸던 우리 북한이 고향인 김성혁 형제의 기도와도 같이 복음 통일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남과 북이 그렇게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을 그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국가가 되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다 이야기하십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은

0: 아직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전하는 현옥자매의 편지를 함께합니다.
1: 사랑하는 내 동생에게, 보고 싶은 동생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단 하루도 너희 동생들을 잊어본 적이 없구나. 나보다 3살 아래인 네가 벌써 오엿한 어른이 되었을 텐데 그것이 거된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을지 생각하면 이 언니의 가슴이 시리다. 바로 밑에 있는 남동생도 잘 챙겨주고 있니? 너희들이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고 있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동생아,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우리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다르고 막막해 보이지만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따로 계신단다.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어주시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너를 지켜보고 계시오. 세상 그 어떤 권력이나 물질도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단다. 추구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비록 마음은 떨어져 있고 우리가 처한 환경은 척박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너와 내 남동생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길 기도한다.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힘들더라도 좀더 견뎌주렴. 내가 여기서 늘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게. 기회가 된다면 마음속으로라도 그분의 이름을 불러버리면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사랑한다, 동생아.
0: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언젠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오늘 사랑하는 동생에게 편지를 띄워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한 장 한 장 가운데 고향 땅, 고향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현옥자매의 편지로 함께 하셨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북조선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유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으시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으셨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아,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정도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조금 어려

헬라어 말로 신학적인 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유대민족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이후에 헬라 제국, 그리고 지금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 유대민족은 독립을 원합니다. 이 모든 억압과 압제, 그리고 가난과 배고픔을 해결해 줄, 그리고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지금 오병이어로 5천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경험을 한이 유대민족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인간의 임금 자리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려고 몰려들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자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임금으로 모시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크게 세력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대민족을 독립시킬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겸사겸사 자신들도 예수님 옆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이렇게 제자들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충분히 혁명의 세력이 될 5천명을 떠나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떠나 홀로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오늘날에도 온 우주와 지구,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또한 우리 한반도,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가족, 개인에 이르기까지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필요한 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기적을 반드시 행하셔야 하실 분으로 여기기도 하죠. 돈을 많이 벌어줄 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결국 내 입맛에 맞는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려고 하죠. 그러면 이런 우리의 모습에, 혹은 교회의 모습에, 또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천명의 사람들에게서 떠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앞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이유도 모른 채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저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상황에 예수님이 놓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처음은 무엇입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두 번째 시험에 사탄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 떨어져 보십시오.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것입니다 라고 하며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하셨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걸으시고자 하십니까? 저에게 한 번만 절하십시오. 이 모든 땅과 사람들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고생하지 말고 쉽게 한 번에 해결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길을 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임금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임금, 자신들이 꿈꿔왔던 임금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시고 기도하십니다.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자신이 택하신 십자가의 길을 다시금 되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배 안에서 어떤 말들을 주고받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나는 어떤 자리에, 너는 어떤 자리에 하면서 입꼬리가 귀에 걸릴 정도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길 참 잘했다라며 미래에 대한 꿈을 펼치고 있었겠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한참 멀어졌고요.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얼마나 거셌는지 성경에는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배에 탄 제자들 모두가 한순간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모두 속으로 임금이 되실 예수님의 옆자리에서 높은 자리 하나 맡고 있을 자신을 뿌듯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센 파도와 바람 앞에서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없이 부풀었던 꿈은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거친 파도는 그들의 헛된 희망을 삼켜버렸고요. 거센 바람은 그들의 잘못된 꿈을 저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이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죽음을 뚫고 거센 파도와 바람을 뚫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심지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리고 곧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상상하지도 못한 순간에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우리도 크게 놀라고 무서워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놀랍니다. 누군가는 유령이다 라고 하고 있고 누군가는 무서워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안심시키실 정도로 제자들은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며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바다 위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신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놀란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이 바로 바다 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바다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인지하게 된 순간 베드로는 거센 바람과 파도가 아닌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죽게 된 자신의 상황이 아닌 죽음을 발로 밟고 서 계신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오라, 베드로야 와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베드로는 즉시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께 집중되었고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바닷길은 쉽지 않았었나 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집중해서 배에서 뛰어내렸지만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길이 출렁출렁거리고 험하다 보니 베드로의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선에서 놓치고 만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그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 길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는데 바람이 훅 불어옵니다. 가는 길마다 험난합니다. 그랬더니 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예수님께 집중했던 그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곳으로 시선이 돌려집니다. 또 파도가 크게 덮쳐옵니다. 자, 이제는 뒤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이제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에 후회하기도 하고요. 베드로처럼 물에 점점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큰 소리로 찾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자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확실히 알수 없거나 믿지 못해서 이상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바다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휙 불어오는 바람에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덮쳐오는 파도도 보이게 됩니다. 자, 바닥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커먼 바닷물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점점 의심이 들고 점점 물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허우적거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심은 우리를 이렇게 깊은 바닷속으로 끌어당깁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수많은 재료들을 세상은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두컴컴한 깊은 바닷속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들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죽고 싶다, 죽겠다, 죽겠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살아가기가 힘들어 죽겠고, 일하는 것이 고통스러워 죽겠고, 배고파서 죽겠고, 또 심지어 배불러서도 죽겠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어 죽겠고, 일하기 싫어 죽겠고,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깊은 바닷물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그 죽겠다는 모든 것을 발로 밟고 계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믿음에 의심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다시금 시선을 바람과 파도에서 예수님으로 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바닷길과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 발목이 잠기고 있습니까? 무릎까지 잠겼습니까? 허리에 잠기고 있습니까? 혹은 목만 내밀고, 혹은 입만 내밀고 숨만 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깊은 바닷속으로 끌려 내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내밀고 계신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바다 위를 걸어 위기에 처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는 다르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오라 하면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실 것입니다. 그때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음성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손 내미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 위에 오르니 모든 문제가 정리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죽겠다 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정리되고 이 세상을 살만한 이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살만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바닷길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바닷물을 딛고 예수님께 오라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유혹의 바람에 그리고 의혹의 파도에 시선을 빼앗겨버려 물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죽겠다, 죽겠다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그 손을 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로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과 발맞춰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 오픈도어 선교회 안요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6월 7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적이 대체로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도는 5에서 30mm 비가 내리겠고요. 황해도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부산, 제주가 19도, 포항과 여수, 목포가 18도, 대구와 광주가 17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강릉과 대전이 16도, 신의주와 함흥, 춘천이 15도, 강계와 청진이 13도, 해산이 11도로 예상됩니다. 최고기온은 광주 29도, 서울과 대전 27도, 대구와 여수, 부산과 목포가 26도, 개성과 제주가 25도로 보이고요. 춘천 24도, 포항 23도, 평양과 강릉이 22도, 신의주가 20도, 강계와 함흥이 17도, 해산이 14도, 청진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 소식이 종일 이어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북부의 가까운 바다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의 파도는 최대 2.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속에 행복한 주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문이었습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베이스 오영광 씨였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 예장 고신 통일선교원장이신 정종기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전능의 하나님께 이 시간 한국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인 탈북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만 5천여 명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탈북자 대다수는 한국에 적응하며 잘 살아가고 있지만 그중 소수는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탈북민들은 한국에서 사는 것이 좋지만 정착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자유를 찾아 또한 먹을 것을 찾아 한국에 왔지만 실제로 살아가기에는 문화가 너무나도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생활고에 시달리고 또한 인격적인 차별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탈북민을 위해 차별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국 교회가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들 중 10% 정도만 교회를 출석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잃어버린 90%의 탈북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깨우쳐 주옵소서.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한 훈련뿐 아니라 동족을 위한 북한 선교 훈련이 있게 하시고 북한 선교 헌신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북한 동족들과 함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한반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 예장고신 통일선교원장이신 정종기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크고 작은 모든 감정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로 다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444장, 새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통합찬송가 444장, 새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극동교회 손주범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어둠 가운데 있던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 땅의 모든 생명에게 깃들게 하시고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극동방송을 통해 직접적으로 닿을 수 없는 곳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파 선교의 사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북한 지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들의 믿음 식지 않고 언제나 뜨겁게 살아있게 하시며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믿음의 여정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0: 확신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머지않은 미래 주님이 이루실 바로 그날 다 함께 남한과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손 맞붙잡고 뜨거운 감격의 눈물 흘리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꿈꾸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사 거룩한 땅에서 예배를 받으신 출애굽기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결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잠언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집약되어 있는 삶의 지혜가 담겨있는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게 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재미있게 표현들을 해놓았는데 이렇게 살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롭게 살라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살지 말라 하는 훈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훈계의 그 말씀 가운데 잠언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훈계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살게 되면은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조차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차니즘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귀찮아서 뭐 아무것도 안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귀차니스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게르만족입니다. 게르만족. 좀 게으른 사람들이죠. 대개 게으른 거 반대가 바쁨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쁜 것도 게으름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함이고 성실함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는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대격으로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대조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게으름과 선함, 착함을 대조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게으름과 성실함을 정의로움을 이렇게 대조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게으름은 많은 좋은 것들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고 또 지금 할 수 있는데 미루고 이런 나태한 것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은 모든 곳에 다 파고 들어가는데 예수님도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를 나중에 그 평가하실 때 이 한 달란트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부도뒀던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른 거하고 악한 거하고 그냥 통하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이 게으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던 것 같이 뺏기고 그리고 저 어두운 곳에 처하게 되는, 그게 게으름의 죄입니다. 반면에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많이 남겨서 칭찬한 게 아니고 그대의 삶의 태도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것과 이게 대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 구분이 됩니까? 저는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그게 저를 시시 피하는 분 계시는데, 예, 보면 압니다. 아, 미국에서는요, 그 집에 잔디밭 보면 압니다. 잔디밭. 예. 잔디밭, 잔디가 많이 자라있으면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 집 화단 보면 압니다. 화단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이게 화단인지 잡초밭인지. 예. 이거 헷갈리면 그거 게으른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의 그 잠언 24장에 보니까 그 사람의 밭을 보면 알고 그 사람의 포도원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 게으른 자가 바로 지혜 없는 자예요.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면서 보니까 가시덤불이, 이게 포도덤불하고 아예 넝쿨하고 헷갈렸나 봐요.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포도가 나겠어요. 그 밭 지면에 거친 풀로 덮였고, 예, 거기 채소가 나겠어요. 그 다음에 짐승들 막으려고 쌓아놨던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그걸 보면서 생각이 깊었고, 왜 저렇게 됐을까? 저 주인은 누구일까? 내가 그걸 보고도 훈계를 받았도다.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 뭔 교훈을 얻었을까? 아까 나왔던 이야기가 여기에도 또 나옵니다. 노래인가 같아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절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어떻게 돼요? 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요새는 그런 얘기 많이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보면은 다 대단하게 사셨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아, 제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날렸지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많이. 남 때문에. 그래서 손해를 입고 또 좋았던 관계가 더 나빠지고 그리고 인생을 후회 속에서 또 불안한 가운데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보증 쓰지 마라. 담보하지 마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재정적으로 거래하지 마라. 아, 이런 거예요. 예. 잠언 11장 15절에도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지만은, 결국 손해를 보지만은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 그 당시에 조금 손해 보여도 평안하니라. 팔 뻗고 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8절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26절에도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아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보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은,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하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밖에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까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증이 되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담보가 되신 거, 그거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정도 베풀고, 그러나 절대로 보증하거나 담보하지 말라 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 보면 부지런한 삶을 사는데, 그러지 않고 그 의무를 저버리게 되면,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0: 에게 찾아오는 것은 그 쾌락과 정욕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혹을 당한 걸 보세요. 네. 어려울 때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으로 잘 나가니까 전쟁 때 장수들 다 전쟁 마당에 나갔는데 자기는 늦게 일어납니다. 낮잠을 잤는지. 군사들은 자기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사명의 자리에 이탈해가지고 한가하게 논일다가 그 밧세바와 간통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암논 그 아들도 한가하게 할 일 없으니까 다말을 강간하는 그런 일이 나와요. 삼손도 마찬가지고요. 예. 전부 이 나태한 사람들,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한 사람들,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간음의 죄가 찾아오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잠언 5장 15절의 가정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아내를 우물로 표현한 거예요. 너의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가정에서 하나님 맺어준 부부간에, 예, 거기에 성에 대한 거예요. 5장 18절에 다시 반복해서 있는, 너의 샘으로 내 아내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라.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지금 세 번째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남자만 그런 문제 있나? 옛날엔 그랬나 봐요. 그래서 자문은 전부 다 남자 얘기야.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네. 여기 전반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6장에. 이런 피해야 될 것들에 대한 방법, 어떻게 그걸 피할까요? 그랬더니 자문 6장 20절에 내 아들아. 그리고 다시 얘기해요. 너의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너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어미, 아비 할 것 없이 부모, 조상 전부 말씀하시는 거,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6장 21절에 내 마음에 그것을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리고는 22절에도 그것이, 그 말씀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내 발의 길이 되는 거죠. 너를 인도하고 내가 잘 때는 너를 보호하고, 잘 때 어떻게 내가 나를 지키겠어요? 그 말씀이 너를 보호하고, 또 네가 깰 때는 그 말씀이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이 너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23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고, 더 나아가서 법이 비치고, 더 나아가서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등불이고 비치고 생명의 길이라. 좀 더 이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성공과 행복의 길로 안내해 준다. 그래서 딱 쉽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걸 피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말씀이 너를 지켜준다 이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읽은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험한 길에서 여러분들이 보호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선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선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168장, 새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통합찬송가 168장, 새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요, 나아감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결단합니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오늘 내 혼에 비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성안교회를 섬기시는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범사에 감사로 사는 하나님의 걸작품, 오늘도 행복한 하루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오늘의 주제를 확신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으며

0: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을 이기는 모든 동력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내릴 때 단골 메뉴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옥토에 심겨지지 않은 곡식은 결코 최고의 열매를 낼 수 없으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 비유는 창수가 나고 보면 그 집의 현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강한 믿음이다 라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늘 만나게 되지요. 같은 믿음이라도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 승리를 만드는 믿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승리가 보장이 되겠지만 의심과 염려로 어쩌면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승리도 보장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차선은 최선의 최악의 원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선은 최선의 최악의 원수가 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차선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최악의 원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확신이 없는 믿음, 확신이 없는 생각, 확신이 없는 기도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80먹은 할아버지가 70대 할아버지를 보고 무슨 말을 할까요? 아마 대부분 똑같은 말을 하지 않을까요? 참 좋은 때다. 지금인 내가 나보다 더 젊은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저 시절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라고 하는 후회가 늘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갈렙은 85세에도 더 당당하고 더 자신만만했으며 확신에 찬 외침을 외쳤습니다. 반면에 바르실레는 80세이지만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80입니다. 옷을 입어도 따뜻한지 모르겠고 음식을 먹어도 배부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내 아들 기맘이나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상황인 것 같아도 바르실레는 자신의 나이에 무너졌고 갈렙은 자신의 나이를 넘는 확신의 사람으로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수많은 갈등과 결정과 판단을 해야 하는 시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라는 선물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환경에, 상황에, 사람의 말에, 순간순간 올라오는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오늘도 패배자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100% 승리야. 이 자신감이, 이 확신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0670번님, 저는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기에 이 또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주님 주시는 말씀 통해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9장 49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에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가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으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하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요 호수아 21장 6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넘치면 할렐루야를 자주 외칩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찬양은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 우리의 일상 모든 자리에서 울려 퍼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찬양의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기쁠 때만 할렐루야가 아니라 힘들고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50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진짜 찬양은 노래를 넘어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삶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성전에 나가 정성껏 예배해 드릴 때 할렐루야로 찬양하시고 또 내 입술의 찬양이 매일의 삶에서도 똑같이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이반젤리컬 싱어즈가 노래합니다.

0: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답안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대학교의 시험 중에 오픈북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책을 펴놓고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강의에 사용된 교과서는 물론 필요하다면 참고할 수 있는 서적과 계산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오픈북 시험을 보는데도 책을 들고 오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책을 다 암기한 천재로 생각하든지, 쉽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도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바보로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오픈북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픈북보다 더 쉬운, 아예 답안지가 제공되는 시험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진리뿐 아니라 현대생활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문제의 해답이 적혀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지혜, 인간관계의 지혜,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지혜 등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의 해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우리 삶에서 동떨어진 예전의 거룩한 말씀으로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담은 성경은 우리가 받기에 차고 넘칠 정도로 놀라운 지혜의 보고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필요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인생의 답안지가 항상 함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성경의 구원 문제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샌프란시스코 코리아 메스터 코랄이 노래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박종호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에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이제 걷게 되고 호흡하게 되고 이 극동 방송은 저에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였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빛과 사랑교회를 섬기는 권사 진선혜입니다. 창평암마음 요양병원 간호부장이기도 한데요. 중증호흡기 장애 2급이에요. 거의 그 37년이나 됐네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극동방송을 알게 됐고 전포 선교사를 작은 구좌이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걸음도 못 걷던 내가 이제 걷게 되고 호흡하게 되고 다시 또 간호사로서 일하게 되고 출근길에 그 말씀을 접하면 아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 요양병원 정말 힘들었어요. 이 극동방송은 저에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였던 것 같아요. 방송국이 있어서 저는 살았어요. 저 혼자서 아이들 셋을 기르고 있었고 저도 투병하고 있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있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헌금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숨쉬게 해주시네 감사하니까 나는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10개, 20개, 100개 막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주위에다가 자꾸 얘기하게 돼요. 한 구절이라도 해봐. 하나님 진짜 마중물이야. 이거를 부었을 때 샘물이 솟아나듯이 나에게 오는 은혜는 이거보다 더 크게. 그래서 호흡기 기능이 폐기능이 50%밖에 안 돼도 내가 하나님으로만 살기를 바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순서 같아. 그 작은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들으세요. 들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한 구자라도 하세요. 죽을 수도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있어요.
1: 극동방송은 제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진선혜 권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천식을 앓고 있음에도 진선혜 권사님은 극동방송 덕분에 오늘도 건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작은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죽음 가운데 놓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두 글자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부평 제1성결교회 류래신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국방과 외교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자신의 유익보다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억눌린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평화로운 통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0: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순종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지요. 참다운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만 증명이 됩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던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우리는 순종과 믿음의 바른 관계를 볼 수 있지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들도 살렸고 하나님의 약속 또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 아침 2주간 교회 절기와 또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이 시간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 순서 시작합니다. 예전색은 이번 주부터 녹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전색 녹색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죠.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 20장, 요한계시록 1장, 사도행전 5장을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6월 7일 주일에 감리교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됐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개신교 여러 교파 가운데 감리교는 동양에서 미미교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미미는 영어 메도디스트를 한자음으로 옮긴 건데요. 이 말은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와 그의 동지들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구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1840년대 중국에 전해지면서 먼저 미미회라는 이름이 사용됐고 이어서 일본에서는 미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했죠. 그래서 초기에 발행된 감리교 문서를 보면 모두 미미교라는 이름을 썼다고 하는데 미미교회 세례문답, 미미교회 문답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906년 6월 7일 미미란 이름을 버리고 감리교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미감리회란 이름을 사용했죠. 그러다가 1930년에 미감리회와 남감리교가 합해졌을 때 이름이 조선감리회가 됐고 해방 후에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돼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같은 날 6월 7일 주일에 서병호 장로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인 1972년 6월 7일 한국 최초로 유아 세례를 받은 분 서병호 장로님이 별세하셨는데요. 1885년 7월 7일 황해도 소래에서 한국 최초로 7인 목사 가운데 한 분인 서경조 목사님의 차남으로 태어납니다. 3살 되던 해인 1888년 4월 고향 소래에서 언더우드 목사님으로 부터 한국 최초로 유아 세례를 받게 되죠. 1893년 8살 되던 해에 서울로 올라와 당시 세문안교회에서 직영하고 있던 영신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1905년 홀로 제1회 경신학교를 졸업합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서병호 장로님은 한동안 고향으로 내려가 해서 제1학교와 평양 대성학교에서 교편을 잡는데요. 1909년 언더우드 목사님의 요청에 따라 모교인 경신학교에서 교사와 학감으로 봉직하게 됩니다. 또 서병호 장로님은 독립운동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1913년 중국 상해로 망명한 후 김구 선생님 등과 함께 임시정부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 일선에서 활동했지요. 그러다가 1947년 8월에 귀국한 후에는 일체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자신의 모교, 경신학교 교장과 교회 장로로 주로 기독교에 관련된 봉사활동에 평생을 진력했습니다. 주로 교육사업과 소외된 자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 서병호 장로님이

1972년 6월 7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에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창립된 기록이 있나요?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인 1953년 6월 10일 한국신학대학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 인사들은 당시 서울 동자동에 자리 잡고 있던 한국신학대학 강당에서 장로교 38회 총회를 별도로 소집하고 한국기독교 장로회 창립을 선언합니다. 장로교는 한국신학대학 당시 조선신학교란 이름으로 자유주의 신학교육 문제로 1947년부터 갈등을 겪어왔는데 38회 총회에서 이 갈등이 폭발해 새로운 교단이 탄생하게 됩니다. 기독교 장로회의 처음 이름은 대한기독교 장로회였는데 1961년 한국기독교 장로회로 교단 이름을 받고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같은 날 6월 10일 수요일에 지동식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9년 전인 1977년 6월 10일 지동식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목사님으로 복음교회 발전과 전통 확립에 힘쓰셨죠. 또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학장을 역임했고 복음동지회 회장으로도 수고했었는데 복음동지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성경 번역을 시도해 마태복음을 출판하기도 했었습니다. 복음동지회의 성경 번역은 우리나라 성경 번역 운동의 기틀을 놨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지동식 목사님은 1970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으로 수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지동식 목사님이 1977년 6월 10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에는 바나바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도 바나바는 초대교회 시절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 활동을 한 분이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회심했을 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지만 제자들은 바울을 두려워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바울의 회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나중에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일하게 되는데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바나바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바나바는 초대교회 기틀을 놓은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바나바를 기념하는 날이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같은 날 6월 11일 목요일에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순직한 그런 기록이 있네요. 1885년 4월 5일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이후 교육과 성서 번역 사업 등 한국 교회를 위해 일했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24년 전인 1902년 6월 11일 성서 번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에서 목포행 배를 타고 가던 중 안타깝게 조난을 당해 순직합니다. 1884년 미국 감리교 선교회에서 한국 선교사 임명을 받고 갓 결혼한 아내 엘라와 함께 1885년 초 한국에 와서 한국 선교회를 창설했고 배제학당을 설립합니다. 1887년 한국 성경 번역부가 생기자 언더우드 선교사님, 게일 선교사님 등과 함께 성경 구역 사업에 참여했고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자 배를 타고 가다가 목포 앞바다에서 충돌 사고로 익사했는데요. 배가 파선돼 물이 들어오자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수영을 잘해 바로 헤엄쳐 나오면 살 수 있었지만 수영을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을 몇 사람 살려내고 그만 기진에 물에 빠져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젊은 나이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인들을 구하다 돌아가신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순고한 정신을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1902년 6월 11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현재 마포구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혀 계십니다. 이 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참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고백인데요.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지금의 극동방송이 있기까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삶을 통째로 바쳤던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인천 북성동 시절에 치열했던 방송 선교 역사와 그 중심에 있었던 한 아름다운 선교사님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은 처음에는 한 장소에 연주소와 송신소 그리고 선교사 사택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진 곳에 있는 인천 학익동은 연주소로서는 부적합한 점이 많았고 연주소와 송신소는 분리하는 것이 방송사의 상례여서 연주소를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익동 연주소의 스튜디오로서는 늘어나는 방송량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 2대 국장인 윌리엄 윈첼에 이어 3대 국장으로 부임한 로드릭 펜스 선교사는 북성동 3가 8번지 지금의 자유공원 내에 연주소 신축을 추진했습니다. 1961년 3월에 기공해 이듬해 6월에 완공됐고 7월 1일부터 이곳에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공원 내 극동방송 자리는 과거 개항 시절 세관장 관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1958년에서 1960년 사이 헐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곳은 1882년 5월 22일 조선이 서양 국가 중 처음으로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한 자리로 밝혀졌고 인천시는 2019년 6월 11일에 표지석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팀 선교회는 이곳에 새로 지은 극동방송 연주소를 캐더린 기념관으로 명명합니다. 캐더린은 초대 국장인 타마슨의 부인으로 타마슨이 국장직을 그만둔 지 넉 달 만인 1959년 10월 30일 안타깝게도 폐암으로 미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당시 36살이라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한국에서 폐암에 걸린 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다 보니 병이 악화가 돼서 7월 초 결국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이미 손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팀 선교회는 새로운 극동방송 연주소 설비에 맞춰 그녀의 헌신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뜻에서 캐더린 기념관으로 불렀습니다. 건물 봉헌 예배가 있던 날 다음과 같은 추념사가 있었는데 캐더린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더린 왓슨 여사께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늘 감사했고 행복했었습니다. 그의 생활이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과도 순조로웠습니다. 그는 슬프게도 먼저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한 보람은 아직까지도 우리와 함께 남아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일생을 바친 여사의 그 이름을 빌려 이 건물이 봉헌됐습니다. 여사께서 일생을 통해 행하신 일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사의 이름을 빌려 지어진 이 건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캐더린은 한국에 주둔해 있던 수백 명의 미군들을 위한 식사도 종종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주일학교와 성경 수업을 가르쳤고

특별히 3명의 자녀 이외에 생후 2개월 된 한국 아이를 입양했는데요. 너무 쇠약해 죽을 뻔한 아이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성과 사랑으로 보살펴 회복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평 없이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 아침에 캐더리는 장녀인 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주의 강림과 부활 소망을 유언으로 남기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초대 총무였던 한용석 목사는 캐더리는 암에 걸린 것을 알면서도 평온했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북성동 시대는 1962년 7월 10일부터 67년 12월 23일 지금의 서울 상수동 스완손 기념관으로 이전하기까지 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물론 1966년 12월 23일 서울 필동의 명보극장 근처 건물에 서울 스튜디오를 마련했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 이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1966년 12월 23일 오후 2시 서울 필동에 있는 코리아 하우스에서 개국 10주년 감사 예배와 사진전 그리고 서울 스튜디오 개설식을 가졌습니다. 이 감사 예배에서는 펜스 국장과 코지올 선교사가 문화공보부 장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는데 홍종철 문화공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당신들의 설교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공산주의를 비방하지 않기 때문에 공산권에서도 방해 전파를 발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36이라는 젊은 나이에 눈을 감으면서도 남겨진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유언으로 전했던 캐더린 선교사님. 그녀가 마지막 순간 붙들었던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암이라는 고통 앞에서도 불평 대신 평온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삶. 그리고 복음 그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라며 방해 전파마저 뚫고 울려 퍼졌던 북성동 시절의 방송들. 이 귀한 헌신들이 모여 지금 우리가 듣는 풍성한 기쁜 소식이 됐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누군가에게 좋은 기별이 되는 하루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느끼신 감동이나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을 향한 축하의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이런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0540님 정말 대단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극동방송을 개국하시다니 주님의 은혜가 비같이 쏟아부어 주셨네요. 그런 방송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7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음의 방송이 되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나누며 그 은혜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아주 귀하고 열정적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세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21세기 목회 코칭 연구소에서 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튜디오가 꽉 찬 그런 느낌인데요. 네, 먼저 각자 소개 좀 더 부탁드립니다.
3: 예, 저는 21세기 목회 코칭 연구소 부대표 로 섬기고 있고 또 빛과소금 교회를 섬기는 김인수 목사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2: 예, 저는 21세기 목회 코칭 연구소 사무국장이고요. 전주 희망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인성 목사입니다.
0: 네, 전주에서 올라오셨네요.
4: 안녕하세요. 저는 21세기 목회 코칭 연구소 미디어 부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인천에서 갈매산 교회에 담임하고 있습니다.
0: 아멘. 대한민국을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덮으려고 노력하시는 세 분의 목사님이신데요. 방송 가족들하고 이렇게 반갑게 만나셨잖아요. 네.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우리 극동방송 사랑하는 많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 축복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꿈 같은 일이
5: 일어납니다.
3: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0: 아멘.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1세기 목회 코칭 연구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소개 좀 더 부탁드립니다.
3: 우리 대표되는 이영철 목사님께서 전도를 참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데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많이 겪으시고 그러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전도자로서 성도들이 도시에 사람 낳는 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코칭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코칭이라는 말이 이제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냥 한국에서 요즘 좀 쓰이긴 하지만 원래 이렇게 세미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모임은 많이 있었는데 코칭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한두 명을 코치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얘기가 익숙하지 않았는데 우리 지금 매주 이렇게 한 40여 명에서 50명 정도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코칭을 받고 있는데 뭐 전도에 관한 거는 가장 기본이고 그다음에 설교와 목회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와 또 목양을 할 것인가 그래서 서로 코칭을 받고 있고요. 이 코칭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 또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3: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아울리치를 갑니다. 그래서 뭐 남해도 가고 울릉도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그래서 그 200여 번 가까이 가셔서 그 지역의 교회들을 섬기고

0: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외 사역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부터 일본, 호주 이런 지역들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서 그들이 이제 전도자로 도시의 어부로 세워지도록 그런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 네, 아주 든든합니다. 말씀만
0: 네.
1: 들어도 열정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서로 고충도 나누기도 하고
0: 네.
1: 또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모임이신데요. 특별히 전도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0: 예.
1: 3분 전도? 네,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2: 3분 브릿지는 이영철 목사님께서 1만 명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장
1: 네.
2: 특화된 복음 전도법을 이제 개발하신 건데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무가내로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정중하게 3분의 시간을 허락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3분 안에 준비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시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론이 없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미 3분의 시간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변론이 들어오면 선생님께서 제게 3분의 시간을 허락하셨으니까 제가 3분을 다 사용한 후에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끊김없이 변론 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3분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 전도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요즘 바쁘잖아요. 현대인들이
2: 그렇죠.
1: 이렇게 많이 지나쳐갈 텐데 어떻게 받아들이던가요?
2: 보통 이제 3분의 시간을 허락 요구할 때 많은 분들이 거절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전도를 나가기 전에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나가거든요.
1: 네.
2: 그럼 이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분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그 3분의 시간을 요청을 할때다 허락을 해주시고, 또 이제 그 시간이 조금 오버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도 끝까지 복음을 들어주시는 경우들을 이제 전도 현장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1: 네, 나가면 영혼이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0: 맞습니다.
1: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정말 영혼이 있죠. 3분 동안에 끊이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는 3분 전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러면 좀 맛보기로 좀 잠깐 그 내용을 듣고 그리고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또 사역 간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그러면 그 3분 브릿지의 내용만 간략하게
1: 네.
2: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사람을 만나서 3분을 허락받고 이제 처음에 복음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개나 돼지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참 행복했어요. 모든 것다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셨어요. 산의 나무,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에는 많은 질병들이 찾아왔어요. 이름도 알수 없고 이유도 알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이 찾아왔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저주 아래 살게 되었는데, 저주라 함은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게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모든 정신적인 질환들이 찾아왔어요. 사람이 멀쩡한데 우울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공황장애가 찾아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엔 죽음이 찾아왔어요. 모든 인생은 이런 굴레 속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어요. 어떤 대안도 없고 어떤 대책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찾아요. 어떤 사람들은 절에 가보지만 해결할 수 없고, 점도 쳐보지만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이런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찾다가 길을 찾지 못하니까 운명으로 돌려요. 야, 인생 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아이, 그래도 그렇지. 비록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데? 돈이 있으면 행복하게 살지.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투잡, 쓰리잡, 열심히 일을 해서 돈에 손을 쥐어보지만 행복이 와주지 않아요.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네? 그러면 내가 명예가 없어서 그런가? 권세가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국회의원도 돼보고 권력 있는 정치인들도 돼보지만 그래도 행복이

0: 와주잖아요. 왜 그럴까?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자,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행복할까요?
1: 물에요.
0: 예,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행복할까요?
1: 산에요.
0: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인생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가 지은 모든 죄, 선생님이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면 여기 있던 내가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복이 시작되어지고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이쪽에 계신 것 같아요? 이쪽에 계신 것 같아요?
2: 이쪽이에요.
0: 네, 그러면 저를 따라서 다섯 마디만 함께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1: 하나님 아버지,
0: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생활 방황하다.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1: 이 시간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0: 안에 들어와 주세요.
1: 이제 나는
0: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1: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0: 지금부터 영원토록
1: 나를 인도해 주시고
0: 축복해 주세요.
1: 예수님의
0: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이렇게 박수 한번 드릴까요?
0: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네. 사실은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하지 않고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옆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쓰면서 하거든요.
3: 네.
0: 그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데 이렇게 분산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쪽 저쪽 보이지 않지만 실제 전도 현장에서는 두 가지가 나눠지기 때문에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지고 또 복음을 듣는 분들을 해서 아직 하나님 품에 앉지 않은 분들은 초청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3: 네, 평신도들도 정말 이 문장을 다 외워서 믿지 않는 네. 주변의 분들에게 권한다면 너무나 쉽고 명확하고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맞습니다.
3: 네, 3분의 시간을 이미 이렇게 드려서 이 내용을 들은 분들은 저는 거의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2: 예,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오랜 세월 방황하다 이제 돌아옵니다 할 때 울먹이시는 분도 계시고요.
3: 네.
2: 실제로 영접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표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교회 다니다가 쉬신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앉자마자 조시는 분. 그런데 이 브릿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아 목사님 제가 왜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를 알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브릿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수혜자는 저예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예전에 전도 방법이라는 것 여러 가지 다 배웠는데 전도하러 나갈 때 어떨 때는요. 아 오늘 아무도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3: 전도가 너무 부담스러운 어려우니까
2: 거절 당할까 봐 내성적인 성격도 있지만 그런데 이 3분 부치로 무장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보통 전도는 은사 가진 사람들만 하는 거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영철 목사님께서 주장하셨던 건 뭐냐면 전도는 복음을 훈련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그걸 하고서 해보니까 열심히 익히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도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또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낡은 차도 바꿔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게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3: 네.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니까 기적이 기적을 낳는
2: 그렇죠.
3: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 네.
3: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우리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데 좀 믿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들었을 때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오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0: 맞습니다.
1: 들거든요. 예. 예. 우리 현장에서 우리 두 분 목사님도 많은 분들이 만나실 텐데 어떠셨는지요?
2: 저희도 성도인들 모시고 따로 또 아울리치도 가고 이렇게 연합으로도 가는데
1: 네.
2: 저희는 이제 경북 예천의 한 교회를 섬겼는데 거기는 청주 정시 집성촌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성도가 한 분도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 아시겠지만 집성촌은 다 가족 친척이 연결돼서 서로 눈치를 보고 이래서 네. 교회를 한 번도 오시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1년을 가고 2년을 가고 3년을 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보니까 거기 그 전에 이제 예수님 믿었던 분들 결혼하기 전에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 근데 지금 이런 환경 때문에 예수를 못 믿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소를 키우시는데 그 소가 주인을 발로 찼어요.
1: 네.
2: 그래서 그 남편분이 굉장히 강박하게 교회 가는 것을 막았는데 그분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이분이 또 교회를 오시고
1: 네.
2: 그런 사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교회에
1: 네.
2: 지금은 성도가 6명이 됐습니다.
1: 할렐루야.
2: 그래서 처음에는 3명, 그다음에 2명, 1명, 첫 해에는 한 명도 없었고요.
1: 네.
2: 그래서 이런 열매들을 보니까 성도들도 돌아와서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믿음의 간증이 생기니까 이렇게 새생명 축제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이런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있습니다.
1: 네.
2: 예.
1: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영혼인지요.
2: 예, 예, 맞습니다.
1: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0: 네, 예, 맞습니다.
1: 방송을 듣는 분들도 내가 주변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네. 나의 성격도 그렇고 왠지 거절당할 것 같기도 하고 또
0: 네, 네.
1: 관계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조바심과 걱정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2: 네,
1: 있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그런 분들에게 우리 세 분은 정말 특히 처음 보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2: 네,
1: 우리 목사님들이시니까
2: 예.
1: 그러니까 네.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0: 특히나 복음을 받으신 분 중에
1: 네.
0: 초등학교만 졸업하신 분이 이혼 수기를 이영철 목사님 교회에 설치하러 오셨다가 3분부리지 복음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1: 네.
0: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더 깊어지다 보니까 나 예수님 닮고 목사님 제자가 될래
1: 네.
0: 이래가지고 3분부리지를 익히셔가지고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국회의원에게 복음을 위해서 영접시키고 보좌관에게 복음을 영접시키고 이렇게 변화된 일들도 있었고요. 한 여집사님은 미용실을 하시는데 이 복음을 익힌 다음에 단골 손님들에게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전하다가 단골 끊어지는 거 아니야?
1: 그렇죠.
0: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1: 화내고 또 불쾌하면
0: 네,
1: 어떡할까.
0: 그런데 작정하고 이걸 능숙하게 익히고 난 다음에 디데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언니는 언니 나한테 3분만 줘봐. 그러니까 야 나는 불교야. 나한테 이거 절대 하지 마. 난 싫어.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이 지혜를 얻어서 언니 그럼 5천 원 빼줄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한번 해봐 하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예, 직접 성도들의 삶에 능숙하게 익혀지니까 나타나더라는 거죠.
1: 정말 시간은 짧은 3분이지만 그 안에 기승전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다 담겨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0: 예,
1: 또
0: 맞습니다.
1: 말씀하시는 분이 얼마나 기도하고 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2: 맞습니다.
1: 그 메시지에 더 힘이 실린다는 그런 생각이
0: 예.
1: 드는데요. 목사님 요즘 정말 영적으로 대한민국이 침체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2: 네네.
1: 저는 이 3분 브릿지 그리고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목사님 좀 들려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2: 1000톤의 생각보다 1g의 실행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지만 어느 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전도에 관한 설교가 거의 없더라고요. 뭐 축복받고 병고침 받고 응답받는 설교들이 많이 있고 근데 보니까 내 삶의 전도가 열매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저 이렇게 교구를 관리하고 성도들 신방하는 것으로 목회가 다인 것처럼. 그래서 어느 날은 한 번은 아파트에 전도를 나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하시는 말이 지금도 안 잊혀지는데 자기는 20년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이 전도하는 걸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이제 기쁜 게 아니라 되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 아 정말 목회가 뭘까? 목사가 뭘 해야 될까? 물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양들을 목양하는 거지만 전도자로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데 말로만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목사님들은 다 잘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로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0: 매주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그 전도 간증을 많이 하죠.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저절로 이렇게 그분들이 관심사가 전도가 되고 또 나누는 이야기가 전도에 관한 얘기.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할 때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들 하시고 이 아울리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그 성도님들이 다 전도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은혜들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1: 네, 예. 전 교인이 전도자로 설 때 네네네. 그 교회가 또 얼마나 아름답게 예예. 부흥할까 하는 생각이 예. 드네요.
0: 예, 맞습니다.
1: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에 귀한 전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세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세 분을 모시니까 시간이 더 금방 가네요. 네, 이제 평생의 감사 제목도 좀 나눠주시고 또 이 사역의 비전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응원 많이 해주실 겁니다.
2: 저는 먼저 보잘것없는 저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셔서 사랑의 마음과 영혼에 대한 열정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이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대로 영혼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그리고 또 목회, 코칭, 제자, 전도자로 세우는 일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1: 아멘.
3: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거는 제가 장엄한 선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된 이유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그 대마가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을 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하니 그런 말씀 때문인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 전도했던 그러한 대마도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지경이 이르러서 복음을 떠났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평생 복음을 떠나지 않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자신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그것이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복음이 문이 열리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1: 아멘.
0: 저는 이렇게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애청자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전에 동생이 이 임파선암 선고를 받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막 하늘이 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사야 42장 8절이거든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그 말씀을 바꿔서 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송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시겠다.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망대로 결국은 이루어졌고 저도 제 동생도 지금 이제 그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꿈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저희는 2026년에 또 아울리치로 전도여행으로 섬기려고 하는데 1차는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단양과 제천 지역에 가고요. 2차는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남해 지역으로 아울리치를 갑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6월과 9월에는 일본 선교사님들을 위한 3분 브릿지 세미나가 있고 10월에는 영국의 선교사님들을 위한 3분 브릿지 세미나가 있고 우리 극동방송과는 얘기 중에 있는데 이제 컨퍼런스와 또 한국교회연합과 3분 브릿지 컨퍼런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24시간이 모자랄 거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극동방송 가족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중보기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국교회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민족이니까요. 힘내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 아멘. 아멘.
1: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평신도님들이 계시니까 한국교회는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1: 앞으로 그 3분 브릿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져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3분 좀 주시겠습니까?

0: 할수 있는 날이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1: 아멘.
0: 오늘 세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예,
2: 감사합니다.
0: 네.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21세기 목회 코칭 연구소의 부대표이신 빛과소금교회 김인수 목사님, 또 사무국장이신 전주희망의교회 최인성 목사님, 미디어국장이신 갈멜산교회 김윤선 목사님 세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천식 때문에 힘들어서 한 걸음도 못 걷던 내가 이제 걷게 되고 호흡하게 되고 이 극동방송은 저에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였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빛과 사랑교회를 섬기는 권

0: 한 걸음도 못 걷던 내가 이제 걷게 되고 호흡하게 되고 다시 또 간호사로서 일하게 되고 출근길에 그 말씀을 접하면 아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 요양병원 정말 힘들었어요. 이 극동방송은 저에게 숨을 쉴수 있는 통로였던 것 같아요. 방송국이 있어서 저는 살았어요. 저 혼자서 아이들 셋을 기르고 있었고 저도 투병하고 있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있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헌금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숨쉬게 해주시네 감사하니까 나는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10개, 20개, 100개 막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주위에다가 자꾸 얘기하게 돼요. 한 구절이라도 해봐. 하나님 진짜 마중물이야. 이거를 부었을 때 샘물이 솟아나듯이 나에게 오는 은혜는 이거보다 더 크게. 그래서 호흡기 기능이 폐기능이 50%밖에 안 돼도 내가 하나님으로만 살기를 바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순서 같아. 그 작은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들으세요. 들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한 구절이라도 하세요. 죽을 수도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있어요.
1: 극동방송은 제게 숨을 쉴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진선혜 권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천식을 앓고 있음에도 진선혜 권사님은 극동방송 덕분에 오늘도 건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작은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죽음 가운데 놓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두 글자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미국 의학협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장수의 비결이 꼭 특별한 건강법이나 비법이 있는 건 아니다. 100세가 넘은 장수자들을 직접 인터뷰해 보니까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고 해요. 대부분 성격이 참 낙천적이고 여유가 있었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또 가만히 있기보다 늘 몸과 마음을 움직이며 무언가에 몰두하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협회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도 덧붙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해온 독실한 신앙인이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수의 비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1: 나한테 뭐 건강의 비결이 뭐냐. 부지런하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게 내 건강의 비결이다.
0: 네.
1: 그런데 성경에 우리 연수가 70년인데 더 살면 80.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90, 100세가 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드물어주시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안에도 열심히 주님 섬기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고 부지런히 좋은 일 하면은 오래오래 살 거예요.
0: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수의 비결 기억하면서 오늘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미션 아가페 부회장이신 이은자 선교사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며 삶의 회복을 돕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애틀랜타 지역을 중심으로 17년째 노숙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이은자 선교사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미션 아가페 부회장 이은자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애틀랜타에서 미션 아가페를 섬기고 있는 이은자 선교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3: 근데 선교사님이 선교 사명이 중요하고, 네. 근데 직장을 가지고 있을 텐데, 네. 그 직장에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내가 보면은 언제 시간을 내서 양쪽에다 그렇게 열심히 해요?
2: 저는 그래서 오후에 근무를 하고 오전에는 봉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근무하는 데가 어디예요?
2: 델타항공이에요. 델타항공.
3: 델타항공에, 네. 중책을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의 사명이 중요하다고 느끼죠?
2: 저는 공항이, 국제공항이 제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스케줄도 제가 뭐 오전에 그것도 근무하고 제가 스케줄을 할 수 있는데 선교가 지기 때문에 제가 그 스케줄을 맞춰서.
3: 그럼 지금 한국에 온 이유가 뭐예요?
2: 지금 여의도 수목원교회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52회인데.
3: 옛날에 조 목사님이 시작해서, 네, 이영훈, 네. 목사님이 계속 이어가고, 네, 있죠. 네. 이번에 선교사가 몇 명이 나왔어요?
2: 한 800명 넘게.
3: 그러니까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네. 보낸 선교사.
2: 네네.
3: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
2: 그렇죠.
3: 그렇게, 네. 이 선교사님 단체 같은데, 네. 내가 궁금한 게 그 단체가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면 누가 하며 뭐를 해요?
2: 저희는 이제 인미션 아가페, 예. 미션 아가페라는 그 단체를 제가 한 19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노숙자라는 그,
3: 미국엔 노숙자가 많죠?
2: 많아요. 예, 노숙자를 이제 도와달라는 그 어느 목사님의 이제 요청을 받고 노숙자라는 그 단어를 그때서야 이제 깨닫고, 너무나 귀한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 세 명이서 현재 지금 제임스 송하고 제임스 리 저희 오빠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제 17년 전에 미션 아가페라는 단체를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매주 한 800명 정도 식사 대접을 하고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3: 교도소도 가고.
2: 교도소도 가고.
3: 근데 교도소 가기가 어렵잖아요.
2: 지금 팬데믹 이후에 교도소 방문이 참 어려워져 가지고요. 그 대신에 이제 물품은 저희가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3: 그러면은 이 노숙자 단체를 위해서 지금 식사를 보내주고,
2: 네.
3: 근데 이제

0: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또 멕시코도 갔다 왔고 또 저희는 저 큐바도 갔다 오고
1: 쿠바 그다음에 페루. 페루는 한 10년 동안 그동안 이제 페루에서 히카마루카라는 그 동네 산 동네에다 어린이들 축구단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리그 해서 파이널 리그 해서 그 동네 잔치를 해 줘요. 근데 그게 또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한테 문이
0: 자비량으로
1: 다 자비량입니다. 그래서 저도 월급 받아서 월급도 모자라요.
0: 그렇게 이제 하면서 본인들에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1: 저희가 힘이 나죠. 봉사하면서 저는 하나님한테 참 감사한 게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게 감사하고 특히 이제 전 세계에서 애틀랜타 공항이 제일 크고 바쁘잖아요. 거기에 전 세계 사람을 만나서 제가 잠깐이라도 순간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제가 씨를 뿌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딴 데 가지 않고 그냥 공항에서 하면서 근데 또 하나님이 문 열어주셔서 한 10년 전에는 페루에 가서 그렇게 해서 잘 했고요. 4년 전에는 이제 쿠바를 우연하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0: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자 그러면 얼른 가요?
1: 어디를?
0: 단체.
1: 저희는 그냥 우리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자비량이고 자원봉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15명 갑니다. 그러면 각자들 다 알아서 각자 거기도 자비량으로 다 해서 갑니다. 그래도 한 번도 모자르지 않게 하나님 은혜로 목사님 지금 극동방송국 70년 운영하시듯이
0: 그러면 이제 가서 복음도 네. 전하지만은 네. 그 사람들에게 뭐 흔 옷도 주고 새 옷도
1: 그럼요.
0: 주고
1: 그럼요. 그래서 델타항공에 감사한 게 가방에 리미트가 뭐 하나다 두 개다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요. 와. 그래서 회사에다가 이제 네. 미리 이렇게 합니다 하면 저희 회사에 너무 감사하죠.
0: 코로나 기간에
1: 네.
0: 그 기간에는 뭐 여행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1: 네.
0: 애로사항이 좀 있었겠네요.
1: 그럼요. 코로나 때는 완전히 그 봉쇄하다시피 했으니까 그때 비행기는 뜨지만 그렇게 못했는데 코로나 때도 저희는 보낼 수 있는 건 다 보내고.
0: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가장 그런 활동을 하는 중에서 인상에 남고 아, 참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1: 그럼요. 많죠.
0: 언제?
1: 이제 저희가 저는 이제 목사님 아시다시피 이런 노숙자 행사를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 돈이 많이 들고 또 많은 행사를 이렇게 단체에다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분들을 연결을 해 주세요. 그래서 모자른 거 채워 주시고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정말 제가 행사를 할 때마다 또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걸 쓰임 받는다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진짜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2: 그걸로. 노숙자들과 함께하다 보면 좀 힘든 순간들도 있고 그렇죠. 무서운 분도 계실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순간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1: 노숙자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
2: 네.
1: 교도소 사역.
2: 아.
1: 교도소 사역에 처음 갔을 때 그 살인자들만 다 있는데 그분들을 접수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막 꿈에 막 나타나고 막 제가 잡혀가는 그런 꿈이 생기고 막 이랬는데
2: 네.
1: 막상 가서 썰빙을 하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살인을 했을까? 정말 너무 눈동자가 너무 순수하고 그냥 그분들 섬길 때 정말 한순간에 잘못으로 이러는구나. 저희도 그럴 수 있구나. 우리는 잡혀가진 않았지만 우리도 죄인이니까
2: 네.
1: 그분들 섬기면서 정말.
0: 그럼 또 사랑의 전포라는 게 뭐예요?
1: 사랑의 전포는 저희가 이제 노숙자를 이제 섬기다 보니까 겨울에는 춥잖아요. 밖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불로 쓸 수 있게. 그래서 저희는 사랑의 전포를 새 거를 사서 이제 여름에 8월 달에 한 600벌에서 700벌을 사요. 사서 이제 11월 달부터 나눠주고 있어요.
0: 저 그 노숙자들의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노숙에서 떠나서 정상 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1: 그럼요. 예. 우리가 노숙자를 이제 돌보다가 돌보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매주 식사 대접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도 보내고 거기 이제 학교에 가서 직업학교에 가서 하고 지금은 학교 선생님 되신 분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타주에 가서 또 열심히 또 일하고

0: 하면서 미션 아가페 위에서 기도해 주고 1년에 한 번씩 또 저희들한테 와서 모여서 같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참 보람 있죠, 정말.
1: 네, 네. 정말 그렇게 함께 하다 보면 그런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노숙자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0: 많죠.
1: 어떤 기억들이 있으세요?
0: 한 분은 이제 살인자로 해서 감옥에 오래 있다가 나오셨는데 이제 노숙자가 그렇게 되면 이제 갈 데가 또 없으니까 노숙자가 돼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정말 한 1년 반 2년 계속 사랑으로 하고 집도 구해서 또 같이 그 집안 필요한 것들 다 도와주고 해서 같이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또 학교에서 졸업해서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의 자기 일자리를 터했을 때 너무 감사하죠.
1: 예, 할렐루야.
0: 정말 그게 우리 네. 식구가 되고.
1: 아멘. 예. 맞습니다.
2: 근데 이제 소수가 선교위원들이 하니까 별로 의견 충돌은 없을 텐데.
0: 네.
2: 만약 어떤 때 이제 그 사람들끼리 여기 가는 것보다 여기 가는 게 낫다. 여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뭐 그러한 의견에.
0: 그렇죠. 저희는 뭐 이제 뭐 세네 명이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제임스 송은 이제 애틀란타 로컬 홈레스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그것만 담당하고 저는 이제 또 주류사회 단체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오빠 제임스 리는 이제 해외 쿠바나 이제 페루나 그렇게 해서 우리 나름대로 또 담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하니까 어떨 때는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저희가 조금 한 발짝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다고 기도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세 명이서 17년 동안 뭐 나름대로의 마음이 안 맞을 때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오게 해준 게 감사하죠.
2: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에만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아가페
0: 한국에도 선교? 사실은 오픈을 해놨었어요. 한 15년 전에. 그래서 베트남에 교회도 져주고 서울에도 이제 경기도에도 교회를 한번 져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그 김원철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목사님 바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예.
1: 그 쿠바나 페루 지역에서도 선교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쪽 현황은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예.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0: 쿠바는 저희도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한 4년 전에 접해가지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어렵지만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한테 경배하는 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정도로 욕심이 없어요. 그러고 하는데 아침에 빵 조각 하나 배달 받고 가서 이렇게 뭐 레이션 카드인가 이렇게 해서 받고 그 다음에 콩 조금 받고 뭐 밀가루 조금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에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이 불쌍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분들 나름대로의 불편 없이 감사와 찬양하는데
1: 네.
0: 저희가 은혜를 받아요.
1: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미션 아가페 부회장 이은자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 그러면은 북동방송 어린아이들하고 인연은 언제부터 맺었어요?
0: 목사님 25년 전에 목사님 뵙고 제가 찾아뵙고 이제 인사드렸을 때 그때부터 이제 공항에 이제 애들이 지나가면 저희는 이제 그때부터 봉사죠. 뭐.
2: 근데 예. 선교사님은 미국은 몇 살에 가셨어요?
0: 저는 지금 40년 됐어요. 85년에.
2: 미국 간 지가?
0: 네.
2: 그때 공항에 들어간 거예요?
0: 아니요. 저는 이제 그 조지아 스테이트 그 유니버시티 학교 갔는데 델타에서 한 6개월 프로젝트를 그 일본에 처음 취향을 했어요. 87년에. 그래서 그때 이제 마케팅 프로그램 때문에 6개월 프로그램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39년이 됐습니다.
2: 예.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해마다
0: 네.
2: 1월 셋째 월요일 날이 공휴일이죠.
0: 네네. 네.
2: 이제 그때는 거기서 기념식을 하는데
0: 네.
2: 우리 어린이 합창단 왜 거기 해마다 오라고 그래요, 걔들을?
0: 아 그거는요. 그 전에 한번 그 지금 버니스 킹이 CEO인데 그 마틴 루터 킹 막내 딸 우연하게 그거를 봤나 봐요. 그래서 어린이

0: 합창단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연결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제 2년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 벌써 10년이 넘었죠. 예, 그렇게 해서 목사님 덕분에 정말 지금은 이제 그 1년에 국가 행사인데 그 국가 행사에 어린이 합창단이 제일 주목이에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매년.
1: 그런데 해마다 보냈으면 좋은데 네. 얘들이 자비량이로 가기 때문에 네, 네. 또 모금을 해야 되고 각 단체 13개 어린이 합창단이 13 방송국에 소속돼 있는데 자기네들이 어디 가서 노래 부르면 교회 가서 100만 원도 받고 50만 원도 받고 네. 저 그렇게 다 받아서 이걸 모아놓아 가지고 비행기표를 사서 가는데 네. 요새 비행기표가 보통이 아니대요.
0: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비싸서. 올랐죠? 예, 저희도 선교대회 때 보통 1,000명이 넘게 오시는데 선교사님들이 요번에 많이 줄었죠? 못 오셨어요. 네. 예.
2: 그 어린이 합창단은 오랜 기간 이렇게 네. 또 함께 케어해 주셨고 김장하 목사님과도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네. 옆에서 지켜보셨을 때 김장하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0: 아우, 너무 부지런하시고 정말 목사님 옆에서 뵐 때 제가 영광이고 제가 감사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목사님 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는데 목사님 오시면은 저는 잠을 못 자요. 그냥 목사님의 스케줄에 맞추고 뭐 직장 나름대로 제 직장 또 스케줄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직원들이
1: 아니, 우리 어린아이들이 늘 가는 애들마다 네. 알란타에 가보면 한국의 날이 있더라고.
0: 한인의 날. 예, 예. 예
1: 그럼
0: 예.
1: 그때 1년에 한 번씩.
0: 1년에 한 번씩.
1: 어떻게 저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가게 되면은.
0: 그렇죠.
1: 걔들이 거기서 또 가서 프로그램 해놓고.
0: 네네네. 그게 이제 아틀란타 공항에서 제가 이제 그 미주 한인의 재단 회장을 맡으면서 주정부를 통해서 이제 레졸루션 받고 그 다음에 애틀란타의 공항에서 이제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 문화를 알리고 코리안 아메리칸 네일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서 목사님 늘 이제 1월 달에 어린이 합창단이 어느 단체가 오든지 그 지부가 오면은 기회가 되면 너무 감사해서 그동안은 많이 했어요. 하고 이제 작년 한 3년 전부터는 제가 한복의 날 그거를 또 제정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제정받아서 10월 21일 날이 한복의 날을 해서 한복 궁중 한복 쇼도 한복의 하고
1: 한복의 날에 그럼 한복 만드는
0: 아니요 여기 한국의 박현주 원장님이라는 그분이 한복기술진흥원 이제 원장님이신데 그분의 소품을 다 저희가 공수해서 이제 궁중 한복을 전시도 하고 또 이제 쇼도 하고 뭐 한복 한국 문화
1: 한복을 만드는 데가 있어요 알렌타도
0: 만드는 거는 모르겠는데. 저희 거는 이제 저희는 다 공수를 그 여기 한국에서
1: 그런데 전시를 하고
0: 예 전시를 합니다. 예.
2: K컬처가 굉장히 또 네. 붐이 일었으니까 이제는 세계인의 축제 같은 그런 느낌도 그렇죠. 날 것 같네요. 어때요? 네.
0: 그러니까 외국에 살면은 그 애국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 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저가 감사하게 이제 공항에서 이제 애틀랜타 국제공항 그 당국에서 허락을 해줘가지고 한 두 달 동안 한복 전시를 해요. 그 거기 라비 지나서 맞아 그 TSA 지나면 그 자동차 있잖아요. 목사님 두리 프리샵 앞에 거기다가 전시를 하는데 전 세계 분이 오셔서 감탄하고 저희 한복에 감탄하고 가요.
1: 그런데 한 번 우리 네. 이 선교사님은 언제 예수를 믿었어요?
0: 저는요. 제가 일본에 어렸을 때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미국 갔을 때 가자마자 몇 개월 만에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나서 정말 1년 동안 병원에서 있으면서 거의 1년을 있으면서 죽을 뻔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저희 남편이 저보고 너는 지금부터 제2의 인생을 사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 사진을 하나 갖다 놓더라고요. 그때 저는 일본에서는 제가 이제 절에를 다녔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저희 예. 한국에서도 절에 다녔고 그래서 그때 예수 영접했습니다.
2: 선교사님 그 남편분께서 그럼 전도하신 건가요?
0: 네.
2: 남편분은 원래 믿는 집안이셨고요.
0: 네, 네.
2: 그렇게 남편분과 함께 그 사고를 당하신 이후에 만난 예수님 처음에는 예수님이란 분을 잘 몰랐으니까 어떤 느낌이셨을까 궁금한데요.
0: 그렇죠. 저는 이제

0: 처음에 그 찾아고 나서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제 나름대로의 일본에서 이제 절에 다니다가 이제 했는데 여기서 절에를 미국 가니까 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막 이럴 때할수 있는 게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저희 남편이 한국 교회 지금 이제 슈가로프 한인 교회 그 애틀랜타에서 거기를 저를 데려간 게 그때 당시 유학생들이 많이 이제 거기서 모여서 찬양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 밤새도록 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저를 거기다 이제 등록해서 하나님 은혜로 정말 목사님 사랑 많이 받고 지금 현재 이제 최봉수 목사님이 은퇴하셨지만 그 교회가 제 마더 철치예요.
1: 그럼 앞으로 이 선교사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앞으로 내가 비전이 있다면은 그게 뭐예요?
0: 저는 충성된 종으로 살고 싶어요. 섬기는데 제가 섬기면서 제가 힘이 나고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 섬기는 거에 하면서 할수 있다면 이제 미션 아가페에 쉘터, 우리는 지금 쉘터도 없고 뭐 사무실도 그냥 빌려서 있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 쉘터 하면서 어려우신 분들 정말 와서 계실 데가 없는 분들 그분들 돕고 살고 싶습니다.
1: 그러면 지금 또 그런 데좀 지원을 해주고 싶다. 아가페의 선교회를.
0: 네.
1: 어디로 어떻게 해야 돼요?
0: 아,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거는 후원이 없으면 못하죠. 아무리 저희가 자비로 한다고 해도, 그래도 그 저희 미션 아가페 웹사이트에 보면 거기 그 후원할 수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1: 웹사이트가
0: 네,
1: 있구만요.
0: 있습니다.
1: 미국에.
0: 네.
2: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목사님. 극동방송을 듣다가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라. 말씀에 일을 하면서 제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맞추고 오직 겸손함으로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저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길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감격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런 사연을 보면은 극동방송 많이 듣는 것 같죠? 미국에서도 극동방송 앱으로 들을 수 있죠.
0: 저는 지금 전화에다가 앱 깔아놓고 만나는 사람한테 제가 전하고 그것도 이제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제주부터 서울, 뭐 대전 다 이렇게 돌리면서 제가 들을 수 있어서 지금 제가 이제 애틀랜타에서 극동방송국에서 할수 있는 거는 앱 깔아서 방송 선교사가 될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한인사회에 뭐 부회장도 하고 이제 한인사회 많은 봉사 단체가 이제 해서 그 어르신들하고 우리 이제 그 한인 한 20만 명이 넘어요.
2: 네.
0: 20만 명 넘는데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극동방송국 앱 들어보라고. 그러고 이제 앱 깔아주고 저도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한 사연도 나눴는데요.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들께는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 또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청취자분들에게 내가 알렌타를 종종 가는데 그이 선교사님 좀 만나 뵙고 싶다. 그래서 또 헌금도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선교사님을 만나요?
0: 공항에는 뭐 제가 늘 있는데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 드려도
1: 델타에
0: 되고요.
1: 가서 직원한테 리 슈립 아느냐?
0: 보통 직원들한테 이제 미쓰리 아니냐고 그러면은 거의들
1: 연락이
0: 아,
1: 되는구만요.
0: 네.
1: 예, 오케이. 그래, 우리가 갈때 뭐 대부분 남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알렌타를 통하니까 네, 많이들 가지요, 한국 사람들.

0: 아우, 맞죠. 예.
1: 앞으로의 비전이 뭐예요? 이것으로 좀 맞춰야 되겠는데, 그래도 이선 교사님께서 어떠한 환상, 비전 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0: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냥 미션 아가페에 쉘터가 있으면 쉘터가 꿈이고, 제가 지금 39년 직장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대로 따르고 싶은 마음입니다.
1: 아멘. 뭐 기도하면 이루어지겠죠?
0: 아멘.
2: 아멘. 저희도 기도하고
0: 그래서 이것도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도 정말 주신 게 하나님 기도의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이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1: 우린 그것도 모르고 오늘 아나운서도 새로 왔고
0: 아, 네.
1: 예,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네. 그 나가 미국을 가는데 아렌타의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0: 네.
1: 그 선교사님 좀 내가 아렌타에서 2-3일 묵는데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0: 아유, 언제든지요.
1: 그럼 아가페이를 찍어라. 아가페 선교회.
0: 아니 저 전화번호 주시면 예. 예, 저 전화번호 주시면 언제든지 저는 그럼 제 전화번호를
1: 예. 극동 방송에 네. 요구를 하면은 우리가 네. 줘도 돼요?
0: 아유, 그럼요.
1: 예. 좋은 사람들한테.
0: 아유, 그러면
1: 알아요. 그래.
0: 아니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항에서 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비행기를 놓친다든가 뭐 하면은 제가 없어도 우리 직원들한테 다 부탁해서.
1: 그렇지, 거긴 뭐 기차 타고 연결선에
0: 예,
1: 가야 되니까.
0: 아주 힘들어요.
1: 복잡하더라고. 예, 그래서 처음 가는 사람.
0: 예,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으로 편안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2: 네, 너무 든든합니다. 선교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미션 아가페 사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미션 아가페 부회장이신 이은자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요한일서 5장 본문의 말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이고요. 지난 주일은 기억나시나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성령 강림 주일은 익숙하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삼위일체 주일을 기억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고 또 내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구원을 받는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삼위일체가 무슨 뜻일까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예, 맞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일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지셨지만 동일한 본질이시고 또 유일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십니까? 예, 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또 세 분이시면서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이 말은 어쩌면 명확하게 우리의 인간의 개념으로 잘 다가오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세기의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을 15권이나 썼는데요. 자신의 저서에 인간의 이성으로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한두 권도 아니고 15권을 삼위일체에 대해서 분석하고 기록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믿기 위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죠. 믿어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규명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부부가 30년, 60년을 함께 살아도 서로를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알 수 없듯이 우리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삼위일체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믿음의 도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다 찾아보아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는 이것입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이 피타고라스 정리와 같이 딱 떨어지는 수학 공식이나 어떤 정의, 설명이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삼위일체는 무엇무엇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신구약 성경 66권 곳곳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온 세상 만물과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이야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본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가축들, 땅에 기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사역을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에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호로고스, 즉 유일하신 말씀,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욥기 33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엘리우라는 사람이 욥과 세 친구의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루아흐 엘입니다.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단순히 창조사역에 함께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주체가 되셔서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즉 인간의 육신에 하나님의 숨결을 풀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인간이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에 함께 동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는 창조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을 위해 그들을 구원해 주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해 주셨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에 내려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모습을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무엇이 열렸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주님께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 세례를 받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이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늘에서 분명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실 그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구별되셔서 한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연합하심으로 그 사역을 축복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이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임을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요한복음 15장이나 에베소서 1장, 그리고 4장, 고린도후서 13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한일서 5장과 같이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초기교회 공동체 때부터 이단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대상이 되었고 사도들과 교부들은 이 삼위일체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논쟁과 신학적인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이 주 381년에 제정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공회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각 교회들에게 보내서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조가 오늘날 기독교 정통 결의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좀 길기는 하지만 오늘 삼위일체 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하고 고백하게 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신조이기에 제가 그 전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셨으며 빛으로부터 나온 빛이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참 하나님이시며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을 통해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며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셋째 날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셨고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셨습니다.

서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시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아버지로부터 발출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후 381년 당시 수많은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에 대항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인 감독들과 교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결의된 니케아 신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이단들에 대항하는 끊임없는 논쟁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통이 담긴 고백으로 정착되어진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 주 90년경에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그 당시에도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혼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만 육체와 물질은 악하고 더럽다는 이원론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삼위일체를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냄새나고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믿는 것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렸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 1서를 통해서 성도들의 구원과 그 믿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1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은 이씨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사랑, 일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의 출발은 내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구별해 주셨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생명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막연히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온전히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성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누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완전한 계획을 세워주신 분이라면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친히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민과 두려움 앞에 서 계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그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이 땅에 임하셨음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내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지금 이 순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바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할 때

0: 안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신 성부 하나님, 그 계획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물과 피로 임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먼저 이기신 우리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구원의 약속,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경주중앙교회 054-742-1116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일 강단. 주일 강단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양포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교회의 원초적인 속성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2: 아멘.
1: 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절기에 맞추어서 오늘은 교회의 원초적인 속성이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었는지 그 교회의 원래적인 원초적인 속성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원초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고 또 현대교회를 비교해 볼 때 현대교회가 얼마만큼 교회의 본질에 가깝게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샬롯이라는 도시에 갈보리 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와그너 목사님이 쓴 저서 가운데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그 책이 한때 유명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여러분 교회 주